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히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할로도 지났고요. 어제는 음력으로 9월 1일이었죠. 이 동창이 조금씩 늦게 밝아지는 무렵이 됐습니다. 그런 무렵에 감상한 가곡 동창이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 한병철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일의 어느 대학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해 줬다고 합니다. 철학 교수의 시 낭독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어느 학생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어떤 음대 학생 하나가 강의 평가서에 낭비할 시간 없음, 음악 연습하기에도 바쁨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런 시 같은 건 읽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사실 철학 교수가 시를 읽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교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학생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병철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 대학인데 예술대학이 예술을 몰아내고 인문대학이 인문을 몰아내는 대학의 현주소를 걱정했습니다. 독일 대학 이야기고 일부 학생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단 남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죠.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가 좀 놀랍기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2022년 10월 1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몽금척과 같은 당악정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로부터 유입된 5종의 당악정제가 있었습니다. 헌선도, 포구락, 수연장, 오양선, 연화대 이렇게 다섯 종인데요. 이 당악정제는 모두 송나라에서 유입된 춤들입니다. 그러니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행되던 당악정제는 모두 외래의 것이 됐던 셈인데요. 오늘 들으실 몽금척은 이 땅에서 새롭게 만든 당악정제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몽금척 외에도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성명, 성택 이런 춤들이 모두 메이드 인 조선의 당악정제로 새롭게 풍성하게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당악정제는 의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대가 꽉 차 보여서 일단 춤이 풍성해 보입니다. 주간자, 인인장, 용선, 봉선, 정절, 작선, 미선 이런 의무를 무원들이 들고 무대로 들어와서 쭉 배열해 서면 꽉 찬 느낌이 들죠. 이 춤의 내용은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명을 상징하는 금척을 받았고 조선을 개창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몽금척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잠저 시절 어느 꿈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금으로 된 자, 금척을 주고 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춤이었죠. 태조의 조선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이란 그 의미를 꿈으로 정당화한 신화인데요. 조선 전기의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1년 5월 1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였고요. 김천흥의 재현 안무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안잎 중에 골랐습니다. 경풍년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풍년 하면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를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변조두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줄 악기 해금 독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자진한 잎의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수영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식 단원이 됐고요. 박사과정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풍류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구례 향재 줄풍류로 배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악원 풍류와 구례 줄풍류, 지영이 풍류의 세 가지 풍류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독주회 무대를 올리는 부지런한 연주자고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입니다. 상사별곡의 상사는 서로 그리워하는 정을 말하죠. 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이니만큼 우리 12가사 중에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음악입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더욱 설다. 상사 불견 인의 진정을 제 뉘라서 알리 맺힌 시름.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상사별곡의 아름다운 선율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할 음악으로 현악영산회상 9곡을 짧게 줄여 연주하는 짧은 영산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려면 연주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45분에서 50여 분 정도 길이가 되죠. 오늘은 그 9곡을 다 들을 수 있지만 전체 14분 좀 넘는 시간에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을 압축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령사는 1장만 연주하고요. 중령사는 1장 첫 번째, 두 번째 장단, 세령사는 1장, 가락떨이는 2장, 사면도들이 돌장은 1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단, 4장의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 연주했고요. 하연도들이 1, 2, 3장, 연불도들이는 4장,

타령은 1장과 3장, 군악은 1장의 일부 장단과 3장의 일부 장단, 4장 전체를 연주했습니다. 짧은 영산회상 듣겠습니다. 이두원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짧은 영산 회상 듣고 오셨는데요. 이두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산 회상 전곡의 느낌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듣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지용구의 산조와 김덕진의 해금 시나윗가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음악이고요. 지영이의 뒤를 이어서 한범수, 서용석, 김영재 등에 의해 계승됐습니다. 또 이 네 분의 전통을 다시 이어서 해금 연주자 김준희가 연주하는 지영이류 해금 산조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준희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희의 해금 연주였고요. 양재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가락인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골랐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대목 준비했습니다. 이 본관 사또 생일잔치 자리에 여러 지역 수령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어사또가 된 이도령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합류를 하죠. 웬 초라한 불청객 하나가 오니 그를 내쫓을 심사로 글짓기 내기를 하잖아요. 만일 글을 못 지으면 내쫓기로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존재 어사또입니다. 눈치 빠른 은봉과 곡성 현감이 먼저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잔치판은 어지러워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판의 모습 볼만한데요.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듣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운동 뜻대로시오만은 저런 사람은 인천에서나 대답할 일이지 행칭찬할 일이오. 운동이 사령들을 후려하되 이놈들 그냥 만 일이 무엇인가. 의사도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았겠다. 본관이 보다 못해 젊은 것이 무식하리라 생각하고 좌중에 통을 말이소. 그란 수식 지어 만일 그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권장을 쳐서 내쫓기로 옵시다. 그때 의사또도 그란수 얼른 지어 운봉을 주시니 그글에 하였으되 남은 무사 징집 개택이라 하였거늘 또 대어보니 하였으되 본부술이 각창세 진올감색 착한 회수하고 그의 명리 성명을 사직 보내의 당사라.

조상을 불러서 갖고 하기제 족토서원 불러서 결총이구로 야천대 동색 불러서 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가가 먹고 육제게 불러서 군소에게 피고 군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루를 불러서 그의 도시인 책사

근데 귀에다 대고 구석은 썩은 이제 우리 남원한 철단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그때 어서 왔더니면 안겼다. 일어서며 지기를 벌끈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이렇게 선떠도. 여보 용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오만원 좌석이 이리 섬 뜨더니 원 이런다 그게 없소려. 번과 불생 모르고 그사 또전이 보완한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더니 못 가더니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이신가요? 예? 그사또가 예왕사 번관을 물을 끓어 해보면 그럴 일이요. 그러면 우리 쬐 꿈 이따가 또 만나봅시다.

냄새를 얻고 배령해를 속였으와 구경꾼한테서 거터본 둠성 들어서 상구를 바라보리 자 그때 고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를 보고전 부채집 갔다 바람바 동구르니 정폐역줄이 눈치를 재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청상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절잎을 쓰고 사면을 놓으러

답상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남도 태길 병 육신동하고 여름 나으리 부리부터 갔습니다.

입으로 물을 고 흙은 실근 달아날 때 문봉양 양통이 일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설 일고 평소 쓰고 달아라 송창운수 당근 일고 화안 쓰고 달아날 저와 임세련감은 창어 일고 묵둥이 일고 달아나와 손찰도 사는 것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달아들고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라간 맞으면서 아프 아프 겹겹 겨누 말이 아유 사이는 하나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대요. 번광이 덕수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주구멍에다가 상구를 받고 칸내여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내여라 입고 가자 장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들어 문다 바람 다쳐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마을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삼대 독신이와 살주주 야이 몹쓸 아줌들아 좋은 구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문

공영 아주 가철다가 돌아오지 마. 진능동이 떠나갈지 발목

방과 수십자 교자 쌍과 양치대야 토기쟁만 접시대야 술병이야 악당북장 왱개런쟁 그런게요 가야금 양금 해금 생황 단소 피리 저태 북장 오오.

달아나고 광빈 박상인 광 물동어이고 들어오며 사돈님 세수 잡수시오. 광방 자리인 구멍성 알아요 백기.

뒤집어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렇게 무겁다냐. 사우려보다 말린 부추 먹주고. 고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왔당 흡창아 이 말 좀 모아라. 이 말이 왜 원봉으로는 아니하고 남은 너 사또 계신 대로만 뽀드둥 뽀드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아멘 사또께서 죽전 죽지 뻗더라 보다.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다 싸우니 속히 내려서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타더란 말이냐. 말 모아지를 선뜻 내어서 멍구통에다 돌려박아라 돌려박아라.

0: 언제 들어도 시원한 외침이죠.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하옵신다, 출두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급박한 장단으로 전개됐네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정신없이 도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하신 분이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진도 지역의 강강술래 골랐습니다. 강강술래는 음력 8월 한가위 무렵 달이 훤하게 뜬 때에 부녀자들이 모여 연행하는 놀이 겸 음악에 속하는데요. 달 문화와 관련돼서 발달된 종합예술의 하나에 속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원형을 그리며 뛰는 모습은 강강술래의 기본형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놀이를 더하게 됩니다. 기와 밟기, 덕성 몰기, 청어 엮기, 청어 풀기, 고사리 꺾자 등의 여러 놀이가 더해집니다.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강강술래
2: 강강술래
1: 육금 육금 유자나

0: 가지 뭔 어쩔거나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지고
1: 강강술래
0: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1: 강강술래
0: 뭔데 사람 듣기 좋고
1: 강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강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1: 강강술래
0: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강강술래
0: 6월 유두 7월 백중
1: 강강술래
0: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1: 강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졸래가 잘 논다
0: 어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새 놀아라 육사

0: 어라디야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강강해 좋다고 술래나 돌려
1: 강강술래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고사리 끙끙 바구리 담고
1: 아산이나 넘자
0: 어디난데
1: 어디난데
0: 끙짜 끙짜
1: 만부대

0: 꼬사리 끈끈하고 희당고
1: 아사이나 넘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술래술래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사청해영자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사청해영자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사청해영자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사청해영자
0: 청청청해풀야
1: 이도군사청해풀야
0: 청청청해풀야
1: 이도군사청해풀야
0: 청청청해풀야
1: 이도군사청해풀야
0: 청청청해풀야
1: 이도군사청해풀야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술래술래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몰랴 몰랴 덕성 몰랴
1: 비 온다 덕성 몰랴
0: 몰랴 몰랴 덕성 몰랴
1: 비림나리 갱개오리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 친다
0: 몰랴 몰랴 덕성 몰랴
1: 비 온다 덕성 몰랴
0: 풀랴 풀랴 덕성 풀랴
1: 비겠다 덕성 풀랴
0: 풀랴 풀랴 덕성 풀랴
1: 뱃난다 덕성 풀랴
0: 풀랴 풀랴 덕성 풀랴
1: 비겠다 덕성 풀랴
0: 풀랴 풀랴 덕성 풀랴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밭가리 가세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이라자라 생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이라자라 생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이라자라 생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이라자라 생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손치기 하세
2: 손치기 하세
0: 손치기 손치기 절로 친다고 손치기
1: 살치기 살치기 절로 친다고 살치기
0: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1: 날상국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예리 연예공할 떡 다 먹고 연예비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절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찬다고 발치기 한 발

0: 송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글동글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소리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1: 발키키세
2: 발키키세
1: 끼자 끼자 발키나 끼자
0: 끼자 끼자 발키나 끼자
1: 일세동방에 재갈련 붉은 세리나 끼자
0: 끼자 끼자 발키나 끼자
1: 이세남방에 연할련 파랑세리나 끼자
0: 끼자 끼자 발키나 끼자
1: 삼세사방에 연할련 검엉세리나 끼자
0: 끼자 끼자 밝기나 끼자
1: 사세북방에 연할련 흔실이나 끼자
0: 끼자 끼자 밝기나 끼자
1: 오색 당사실로 밝기나 끼자
0: 끼자 끼자 밝기나 끼자
1: 문지새끼 찔룩잘룩
0: 가사네 보시오
1: 문지새끼 찔룩잘룩
0: 가사네 보시오
1: 문지새끼 찔룩잘룩
0: 가사네 보시오
1: 문지새끼 찔룩잘룩
0: 가사네 보시오
1: 애태기 따세
2: 애태기 따세

0: 술래 술래가 술래야
1: 술래
0: 높은 나무 안진새는
1: 술래
0: 바람 불까 수심이요
1: 술래
0: 삼대 독자 외 아들
1: 술래
0: 병이 날까 수심이요
1: 술래
0: 동네방네 부자들
1: 술래
0: 도둑 들까 수심이요
1: 술래
0: 물고 밑에 꼭사리
1: 술래
0: 가뭄 들까 수심이요
1: 술래
0: 대기 집은 놈 주고
1: 술래
0: 너무 기집을 보려고
1: 술래
0: 울탈탈 뛰어넘다
1: 술래
0: 어디가 마치 등탔네
1: 술래
0: 술래 술래
2: 진도 강강 술래 감상하셨는데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음력으로 9월 1일이더라고요. 음력 9월은 개추, 9월의 막내죠. 우리가 음력 9월까지를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한 달이 좋은 가을날입니다. 아직 국화가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요. 머지않아 국화향 그윽한 시간도 올 테고요. 또 단풍도 서서히 내리겠죠. 빛깔 화려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에 대조되는 단풍의 그 화려한 색감 벌써 기대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게리온은 자신의 침대로 기어 올라가 약해져가는 빨강 맥박의 환상적인 열기 속에 똑바로 누워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다. 내적인 것은 내 거야. 그는 생각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앤 카슨의 소설 빨강의 자서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정미나의 작고 작게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인데요. 수상 발표가 나자마자 뭐 전 세계적이겠지만요. 국내에서도 앤 카슨의 책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 듣고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게 벌써 2년 전이라니 세월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 좋은 노벨문학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장부터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항해.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 항해였습니다. 아,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난 2025년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이 우리 전통 회화 십장생도로 물들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요. 작가님은 동서양의 고전 명화, 또 고향의 풍경,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고 계신 분입니다. 붓과 물감 대신 빛과 기술을 도구로 삼는 예술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문화시대 출연해 주기 위해서 정말 아침 일찍
1: 네,
0: 전남 광주에서 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셨죠? 그 저기 작가님은 그러면 광주에 작업실을 두고
1: 네네.
0: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 또 제가 듣기로는 스튜디오 겸 복합 문화 공간이 또 광주에 있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1: 예. 이남 스튜디오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0: 예.
1: 제가 있는 작업실 위치가 양림동이라는 곳인데요.
0: 네.
1: 예, 선교사 분들이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0: 네.
1: 이제 그래서

0: 양림 동산이 있고 바로 밑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데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술관도 있고 제 작업실도 있고 네. 또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카페.
1: 아 카페도 네. 같이.
0: 그리고 지금 광주 비엔날레 뭐 파빌리온 예. 국가관 이제 폴란드관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규모가 큰 공간인가 봅니다.
0: 네, 좀 조금.
1: 네. 예.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릴 때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술을 도구로 활용한 네, 예술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개념이 방대하다 보이고 또 추상적이니까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는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매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거죠.
1: 예.
0: 백남주 선생님 시대에는 TV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고
1: 그렇죠.
0: 그건 아날로그 시대죠. 그래서 네. 크게 보면은 뉴미디어하고 올드미디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미디어 아트도요?
0: 예, 예. 예 그래서 예. 올드미디어는 이제 아날로그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문 네. 매체랄지 뭐 이런 그 복사기랄지 이런 기기들 TV랄지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뉴미디어 와서는 이제 디지털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요즘 너무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1: 네.
0: 그럼 발달한 기술들을 예술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술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뉴미디어 아트를 하시는
0: 네.
1: 거네요.
0: 네,
1: 우리 이남 작가님께서는. 네. 그러면은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것도 뉴미디어를 도구로 접목해서 예술로 승화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예술가마다 그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0: 저는 이제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거기에 예술가의 어떤 감성이랄지 작가의 독창적인 컨셉들을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매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 또 특히 이게 미디어 어떤 TV 환경들이 발전했잖아요. 모니터
1: 네.
0: 예를 들어서
1: 예.
0: 되게 얇아지고 또 선명해지고
1: 화질도 너무 예, 좋고요.
0: 뭐 예. 프로젝터도 웹핑이랄지 그런 환경들도 좋아지고 또 뭐 AI 최근에는 AI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입체적인 어떤 조각 제가 조각 전공을 했었는데 조각에 매핑을 한다할지 또 미디어 같이 이제 융합해서 한다할지 또 음악도 여기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셉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뭐 정말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오프닝 때 작가님 소개해 드릴 네. 때 동서양의 고전 회화를 뭐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역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이나 뭐 어떤 고향의 풍경,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굉장히 네, 네, 주제와 네. 소재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 뉴 미디어를 활용하지만 그 주제와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0: 미디어 아트가 예.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미디어 아트는 그 영상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다양한 어떤 감성적인 거랄지 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좀 다양하게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해온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좋을 만한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서양 고전 명화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더하는 그런 작업 중에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도 이 작품을 디지털로 옮겨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면의 회화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막 꽃이 피어나고 눈이 내리고 어떤 그런 계절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이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나비나 벌레 그런 것들이 살아 숨쉬게 하는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연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고전 회화를 재료로 삼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0: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97년도에 이제 계기가 돼서
1: 예.
0: 미디어 아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 실험적인 미디어 아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험적이기 때문에
1: 예.
0: 대중이 관심이 없는 거죠.
1: 아.
0: 그냥 저만 좋아서
1: 네.
0: 2010

0: 를 했었고 근데 어느 날좀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찾지도 않고 누가 그리고 또 관람객 또 뭐 사랑해 주지도 않는가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낸 게 이제 좀 아는 그림 관람객 관람자들이 아는 그림을 차용을 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고전 산수랄지 그리고 서양 명화들 익숙한 이미지들을 차용해서 미디어들을 표현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아.
0: 그래서 좀 제 작품 앞에 예. 머물렀으면 좋겠다.
1: 네.
0: 한 작품 앞에 좀 진득은 좀 머물러서 작품 감상해서 좋겠다 하는 게 컨셉을 가지게 됐는데
1: 네.
0: 다니엘 알라스라는 미학자가
1: 예.
0: 5분의 미학이라는
1: 5분의 미학
0: 예, 예, 5분 예. 작가 작품 앞에 관람자들 한 5분 정도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다니엘 알라스의 바람이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걸 이제 차용해서 제가 그 컨셉을 가지고 초기에 이제 작품을 하게 됐죠.
1: 97년도에 처음 미디어 아트 시작하시면서 실험적인 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네. 어떤 걸
0: 어떻게 보면
1: 하셨을까요?
0: 애니메이션 같은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1: 예.
0: 아니, 차를 가지고도 움직이게 하고 또 그래픽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 또 기운 생동하는 게 굉장히 아 분명히 정지돼 있었는데
1: 네.
0: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 생동감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1: 네. 실제 아까 소개해드린 인왕제색도나 초충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질 정도여서 네. 이게 되게 고전 명화인데도 불구하고 박제돼 있는 오래전 명화가 아니라 마치 그 사계절 인왕산 안에
0: 네.
1: 제가 있는 네,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이 이제 재해석돼서 현대로 여전히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이 미디어 아트 작업이 아닌가. 특히
0: 네.
1: 이제 우리 이남 작가님이 하시는
0: 네.
1: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멈춰 있는 그 그림 그리고 유명한 그런 명화 고전 명화를 재해석해서 미디어 아트로 내보일 때 살아 숨쉬게 할 때 작가님께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점은 내가 반드시 꼭 살려내고 싶다 뭐 이런 점.
0: 시대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삶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예, 제가 이제 5.18을 경험했는데
1: 예.
0: 5.18 당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당시에는 어떤 5.18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이제 SNS나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굉장히 오버된 내용들을 저는 접했거든요. 시골에서.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진실과 다른 내용들을 듣게 됐고 그래서 그때였던 경험이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5.18을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작품에도 이제 5.18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시대상으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작품으로 옮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좀 감속의 미학이라 그래서 조금 더 느린 표현들, 좀 극한의 어떤 느림을 통해서 산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 어떤 고향의 향수랄까
1: 네.
0: 이런 부분들을 감속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산수를 주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1: 그 부분 근데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0: 예.
1: 예를 들면 미디어 아트는 잠잠히 고요해 있는 명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속의 미학을 말씀하셔서 이 지점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예. 어떤 경우에는 움직인다는 자체, 생동감 있게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오히려 더 극한의 느림이랄지 또 빠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시간 속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죠.
1: 네,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너무 기술이
0: 맞아요.
1: 뭐 너무 네,
0: 빠르게.
1: 네. 네.
0: 저는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1: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작가님은.
0: 네. 제 비디오 테이프로 플레이해서. 한 시간짜리 담아가지고
1: 예.
0: 그 데크에 넣어가지고
1: 네.
0: 그 상영하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DVD 플레이어가
1: 그렇죠.
0: 등장하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데이터로 플레이하고
1: 네.
0: 지금 뭐 AI가 만들고
1: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날로그 시대부터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까지 이걸 모두 다 경험하면서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 작업 방식의 변화가 당연히 그런
0: 네.
1: 식으로 있으셨을 거고 좀그 작업을 좀

0: 이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편집했던 그런 작업들이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 입력으로 그렇죠. 충분히 다 만들어내고
1: 네.
0: 아직은 디테일하지 않지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효율은 좋아졌죠.
0: 지금 예. 생각해보면 예전 작품하고 지금 AI로 만든 작품 두고 보면은 다릅니다.
1: 어떻게 다를까요?
0: 예전 작업들이 정감이 있어요. 조금 서투를 수도 있지만
1: 네.
0: 이게 훨씬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AI는 아무래도 좀
1: 차갑죠.
0: 예, 네. 그리고 차갑기도 하고 저희 아직은 이제 학습을 그렇게 해도 원하는 걸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1: 네.
0: 것 같아요. 약간 또 의외성도 있고
1: 네, 네.
0: 다른 거 만들어내고 말을 안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특히 예술 분야는 조금 더 AI가 학습하기까지 시간이
0: 어느 정도는
1: 있을 거 걸릴 것 같아요.
0: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예, 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작업이 아니어도 되는 작업들은
1: 예.
0: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의 그 효율성은 AI 기술이 확실히 도움이
0: 훨씬 더
1: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 예술가들은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예술가들이 AI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0: 그렇죠, 예.
1: 그럴 때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AI 있을까요?
0: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많죠.
1: 근데
0: 오히려 또 다른 걸 찾는 게 또 새로운 컨셉을 찾는 게
1: 네.
0: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지금 이민남 작가님께는 이렇게 빨라지는 AI 기술 시대에 예술가로서 아 난 이거는 그래도 좀 지켜가야겠다 혹은 그런 점이 있을까요? 예.
0: 그러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
1: 예.
0: 그리고 AI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런 점들 제가 직접 페인팅을 한다할지
1: 네.
0: 미디어하고 이제 융합시킨다할지 또 조각을 만들어서 융합한다할지 이런 부분들은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점들을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1: 네. 그리고 AI에게 프롬프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창작의 방향성, 기획 이런 거는 여전히 예술가가 가지고 가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프롬프트 입력하면
1: 예.
0: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거.
1: 네.
0: 아, 그런 게 있었지.
1: 아.
0: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로 주니까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1: 협업인 거네요.
0: 예, 결국에는 예.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백남준 선생님이 참 천재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기술 시대를 미리 예견하시고 아날로그 시대에 사셨지만
1: 예.
0: 미래 사회를 예견하시고 기술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
1: 네네.
0: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 네.
0: 그런 걸 좀 많이 염두에 두면서 기술을 컨트롤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1: 네. 이미 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곰돌이님께서 지금 뭐 여러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그 가까이는 개인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 개인전 이야기는 음악을 듣고 또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음악 듣고 나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희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0: 윤주희의 여러 명의 연주자가 함께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미디어아트 작가 이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음악 듣기 전에 우리 곰돌이님께서 또 우리 작가님의 개인전 소식을 듣고 와서 슬쩍 건네주셔가지고 네. 바로 그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서울 종로에 있는 학고제에서 작가님의 개인전 진행 중입니다. 9월 23일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10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인데요. 전시 제목이 시어 무형, 청어 무성, 생명과 존재를 향한 회화적 사유입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어떤 전시인가요?
1: 예. 지금 학고제 갤러리에서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0: 그러네요.
1: 전시가.
0: 네.
1: 네, 이번 달 24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시어무형
0: 청어무성.
1: 청어무성은 네. 이제 옛 경구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 이제 그 불교적인 내용인데요.
0: 네.
1: 이제 성경에는 성서에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가 요 내용입니다.
0: 아.
1: 들리지 않는 것 들리고 이제 그
0: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고 소리 없는 것에서
1: 그렇죠.
0: 듣다.
1: 예. 아.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생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있고 또 네.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있었고 또 미생물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미생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 저 이제 고향이 담양입니다.
0: 네.
1: 그 영산강이 흐르는 삼지천에서 자랐는데요.
0: 예.
1: 삼지천에 흐르는 고향이 자랐는데
0: 예.
1: 용소폭포 그러니까 영산강의 발원지가 용소폭포입니다.
0: 네.
1: 그 용소폭포에 물을 떠서
0: 예.
1: 그 한 방울에 물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0: 예.
1: 보이지 않았던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 가지고 이번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0: 와.
1: 그 재료로 해서
0: 네.
1: 거기서 다 나온 작품들입니다. 모든
0: 아.
1: 작품들이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0: 예?
1: 그 미생물 소리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럼 우리가 지금 요전에 소개해 주셨던 뭐 고전 명화를 미디어 아트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의 소재는 그 물 속에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존재하고 네. 있었던 그 미생물이 주제가 되어서
1: 그렇죠.
0: 펼쳐지는 전시인가요?
1: 예. 네. 네. 그래서 이 아. 미생물들이
0: 예.
1: 형태를 그리는 거죠.
0: 아, 미생물의 움직임이?
1: 움직임이
0: 예.
1: 이제 어떤 세안도를 그린다 할지 또 추상적 회화를 그린다 할지 또 뭐 금강내산을 그린다 할지 이런 미생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궤적을 통해서
0: 예.
1: 이게 어떤 형태를 그리고 산수를 그리는데 이게 이제 AI와 같이 상의하면서 만든 전시입니다.
0: 아, 그렇죠.

0: 이제
1: 예.
0: AI 이제 기는 이제 생존하지 않는 생물학자랄지 생물학자 그리고 겸재 선생하고 같이 AI 겸재 선생과 실존하는 이남 작가가 서로 상의하면서 이번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1: 와.
0: 그래도 이제 새로운 컨셉입니다.
1: 새롭네요.
0: 네네.
1: 아, 어떤 상의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0: 예. 이제 이번 전시를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1: 예.
0: 학고지에 사는데
1: 네.
0: 어떤 컨셉으로 하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1: 아,
0: 그런데
1: 네.
0: 이 AI 겸재 선생님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학고지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1: 네.
0: 그 공간부터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조언을 해주기
1: 계시고.
0: 시작하는데
1: 네. AI 겸재 선생님께서
0: 실존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0: 허상인데 네. 실제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가지고
0: 예,
1: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요. 또 예. 제가 또 질문도 계속 해가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런 이제 전시 컨셉을 잡게 된 거죠.
1: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이제 뭔가 그 첫 기획이 잡혔을 때는 그 다음 과정 프로세스는 충분히 AI와의 이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물에 존재하는 미생물 이것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뭐랄까 미디어 아트를 작업을 해봐야겠다 이걸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0: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또 예. 인간 또 어떤 존재랄지 또 생명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2021년도 이제 사비나 미술관에서 그 DNA 산술학 에서 이제 제 머리카락을 마침 또 제 연구소에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1: 예.
0: 이 데이터를 이 DNA로 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데이터가 있대요.
1: 네.
0: 머리카락을 보내래요.
1: 예.
0: 그러면 너의 DNA 데이터를 보내줄 테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겠냐.
1: 오. 이제
0: 그래서
1: 예.
0: 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1년에는 그 DNA 산수라고 하는 전시를 가졌었습니다.
1: 아, 이미 이런 시도를 그쵸, 해보셨던 그쵸. 거네요.
0: 예,
1: 작가님의
0: 그쵸.
1: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그 예. DNA 데이터로서.
0: 그렇죠. 2022년에는 인당미술관에서 또 AI와 같이 상의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1: 예.
0: 그게 이제 이번 전시에 어떻게 보면은 더 구체화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좀 따져보자면 그 작가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혹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그 원천, 본질, 그거를
0: 그렇죠.
1: 좀 표현하고 네. 싶다 이렇게 이해해도
0: 그렇죠.
1: 될까요?
0: 우리가 예. 우리 시대, 특히나 우리 시대는 좀 보이는 걸 추구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또 좀 알고 있는 건데 미처 또 잊고 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쁜 시대에 좀 멈추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예.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내 작품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는 그 계기?
0: 지금 뭐 세계가 너무 이제 혼돈스럽고
1: 예.
0: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번 시대는 요즘 시대는 더
1: 그렇죠.
0: 좀 혼돈의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전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학고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전시에 그 만날 수 있는 작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미시산수 금강내산 이 작품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겸재정선의 이제 금강내산인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아트는 매체 예술이거든요.
1: 네.
0: 이제 LED라는 소재를 통해서 좀 더 그 금강내산이라고 하는 원작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또 여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1: 예.
0: 금강내산을 만든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정일지 너무 궁금해요.
0: 그러니까 프롬프트 계속 입력을 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금강내산의 원본을
1: 예.
0: 겸재 선생님이 그랬었던 원본을
1: 바탕으로
0: 입력하고
1: 예.
0: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았던 미생물들을 데이터를 여기 또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으로 또 원근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미생물과 저 멀리 있는 미생물들

0: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산수를 그려가는 미생물들이 예. 원래는 이제 컨셉은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미생물이 움직이는 궤적들을 통해서 산수가 그려지는 컨셉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좀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1: 그리고 이 작품이 좀 독특한 점은 약간 병풍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주는 또 색다른 어떤 감각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은
1: 예.
0: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여덟 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좌대도 없고 옆에 액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팔폭의 형태가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모여서 산수를 그리는데 어떤 공동세계를 시각화한 거라고 또 할 수가
1: 공동세계요.
0: 있습니다.
1: 공동세계요? 예, 예. 네. 그 지금 금강내산 소개해 주셨고 이 밖에도 또 개인전에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0: 그 미시세계 조춘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 예.
0: 그 작품은 수조에
1: 네.
0: 3분의 1 정도가 잠겨 있는데 조춘도라는 산수가 3분의 2는 조춘도 산수인데요.
1: 예.
0: 3분의 1은 수조에 잠겨 있는데 그 산수에 잠겨 있는 부분은 미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잠겨져 있는데
1: 네.
0: 그래서 마치 물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 산수가 그려 있는 게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표현을 한 장면들.
1: 예.
0: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조춘도.
0: 예.
1: 네.
0: 일단은 곽기가 예. 이른 봄을 표현한 거거든요. 봄의 그런 생명력을 기운 생동하는 걸 표현했는데 예,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런 이제 산수와 미생물의 어떤 상황. 그래서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으로
1: 제목이 두 개의 세계이고요.
0: 네.
1: 예.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0: 네.
1: 작품을 가서 꼭 감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그 이것도 약간 뭐 어떤 모니터를 활용한 그런 작품인가요?
0: 예. 이제 백남주 선생님이 사용하는 CRT라고 그러는데요. 아날로그 이제
1: TV?
0: 모니터입니다.
1: 예.
0: 그 TV는 하코제 갤러리가 상당히 그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구조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공간을 채우게 됐는데요.
1: 네.
0: 모니터 한 개는 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용소폭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 아.
0: 그 수조에는 이제 아래쪽에는 용소폭포에서 떠온 물이 있고요.
1: 담겨 있고요.
0: 네, 설치가 되어 있고
1: 네.
0: 용속포가 흐르는 폭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 아 모니터 안에 용속폭포의 모습을 담아서
0: 그렇죠.
1: 우리가 지금 모니터로
0: 네,
1: 용속폭포가 흐르는
0: 보시고, 아래에 이제 물을 담겨놓은 수조에는 이제 용속폭포에 있는 물을 제가 떠와서
1: 예.
0: 그 거기에 있는 용속폭포에 있는 물 가지고
1: 예.
0: 이번에 미생물들을 다 발견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와, 이 작품은 정말 신비로운데요. 예, 그 폭포라는 게 이제 그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0: 네네.
1: 이게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그 흐름의 정도가 굉장히 다른데.
0: 그러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 그 디지털 어떤 매체가 있고 이건 지금 아날로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아날로그의 어떤 매체가 좀 더 투박하고 그렇지만 조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중앙 센터에
1: 예.
0: 갤러리 센터에 이렇게 작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1: 아,
0: 그리고 좀 더 새로울 거라면 이번에는 좀 이게 미생물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그걸 좀 이제 페인팅으로
1: 네.
0: 예, 채색을 해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1: 네. 아, 이번에 이제 전시 시작하고 나서 우리 작가님이 가서 그 관객들에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 소개도 네. 하는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0: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갤러리 가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1: 예.
0: 미생물의 소리가 있다 하면 놀라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소리가 전체가 좀 미생물 소리거든요.
1: 근데 네.
0: 모르세요. 그러다가
1: 그러니까 제가 갤러리 전체에 그 미생물
0: 예,
1: 소리가
0: 미생물
1: 나나요?
0: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미생물 소리예요. 그럼 놀라십니다.
1: 그럼 만약에

0: 예를 들면 갤러리에서 이제 관람객들하고 마주하면서 관람객이 감상하는 어떤 포인트들이나 감상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듣고 소통을 하면서 좀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할
1: 아,
0: 것
1: 예.
0: 같은데 이번
1: 그,
0: 개인전에서 혹시 그런 일이
1: 예,
0: 있으셨습니까?
1: 관람객 중에 한 분이, 제가 추상회화가 있었거든요. 미생물이 이제 움직여서 추상회화를 그린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미생물들을, 이, 또꼭 이런 이미지들을 봤대요. 그래서 어디서 보셨는지, 자기 눈에서 보셨대요. 아, 눈이 이제 지금은 실명했는데, 실명 직전에 저 세포들이 다 보였대요.
0: 아,
1: 미생물들을.
0: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그,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또 이렇게 어떤 실명될 때 이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0: 그렇군요.
1: 예.
0: 혹시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개인전 학구제 갤러리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관람 팁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작가님의 입장에서.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좀 미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또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관람자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리가, 미생물 소리다 하면 참
0: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1: 놀라시는 그런 데인데, 그런 갤러리 오셔서 체험하시면 또 좋은 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이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 이외에도 이제 그 산수를 작품 소재로 자주 삼고 계시잖아요. 이제
1: 네.
0: 아까도 소개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또 있으실까요?
1: 제가 태어난 곳이 사실은 이제
0: 아까 담양이요?
1: 담양인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평야만 있는 그런 그 삼질이라는 마을, 삼지천이 이런 마을에 태어났는데요. 산도 없고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산 밑에 아주 공기 좋은 데 살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제가 서 있는 그 살았던 곳이 병궁산이 보이고 또 무등산이 보이는, 아주 넓게 보면은 산수 안에 이렇게 둘러
0: 그러네요.
1: 앉은 그 곳에 또 천이 흐르고 그런 곳에 태어났더라고요. 예.
0: 와, 굉장히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올해 이인암 작가님의 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개인전은 물론 이거니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배우 안성기를 추모하는 특별전도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에서 전시 진행 중이라고
1: 네.
0: 들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1: 안성기 배우를 직접 좀뵌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0: 아,
1: 이제
0: 예.
1: AI 안성기를 배우님을 등장시켜서 같이 좀 상의해 가면서 또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의 이제 협력을 받아가지고 협찬 받아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사후에 배우가 사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독백을 통해서 만들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성기 배우 추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0: 자, 이 전시는요, 영화와 현대미술 안성기를 기리며이고요. 전시 기간은 이미 시작을 했고, 12월 27일까지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에 있는 뮤지엄 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안성기라는 배우가 남겼던 어떤 영화, 그리고 이제
1: 그렇죠.
0: 생전에 했던 어떤 말들, 그리고 어떤 연기의 흔적, 이런 것들을 이제 미디어 아트로서
1: 맞습니다.
0: 표현을 해주신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정말 많아서 이거 다 소개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서 요거는 꼭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 지난달에 정말 흥미로운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디어 아트 시구에 도전하셨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저는 원래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이거든요. 과거 82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그때부터 이제 기아 팬이었는데요.

0: 네네.
1: 전광판이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저 전광판이 예. 저는 이제 직업병인 것 같긴 한데 LED를 보면서 예. 전광판을 보면서 아 저게 어떻게 전시를 미다 전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0: 아니, 전광판 같은 거 보면은 있습니다. 생각이 드시나 봐요.
1: 오래전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곽도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근데 그 곽도기 선수가 저희 미술관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0: 예.
1: 작품 감상도 하고 또 상당히 이제 그 예술을 좋아하는데
0: 예.
1: 이 스포츠와 예술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예. 마케팅 팀의 건의에서
0: 예.
1: 저 이제 좋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김홍도의 명호도를
0: 네.
1: 차용해서 또 무등산
0: 예.
1: 또 기아 타이거스 심벌 로고를 통해서 이제 기운생동한 작품, 그 에너지가 있는 작품도 이제 어떤 생명력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이거는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 흥이 막 나고요. 그냥 이거는 기아 팬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막 응원을 받는 그런 어떤 영상인데.
1: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로 제가 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홍도의 그 맹호도라는 작품 속에 있는 호랑이가 미디어 아트이기 때문에 깨어나서 막 그 야구공을 쫓아서 질주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질주하는 그 등선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인
1: 네, 맞습니다.
0: 거죠.
1: 네,
0: 거기를
1: 네.
0: 향해서
1: 무등산 호랑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막 포효를 하면서 달려가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미디어 아트인데 이거 나가고 나서 뭐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이게, 팬들 이게, 엄청난 반응이었겠네요.
1: 예. 기아 타이거즈 영상 대표 영상으로 써달라
0: 예.
1: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제가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이 작품을
1: 예 기증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전부터
0: 네.
1: 이 작품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0: 아 와 이게 엄청난 응원이 되겠네요.
1: 네,
0: 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디어 아트 영역이라는 게 사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진짜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전광판 보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게 되신다고 하셨다시피 이 초대형 옥외 전광판으로 3D 광고 선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0: 이런 것도 미디어 아트겠죠?
1: 그럼요.
0: 예.
1: 이제 특히나 도심에 있는 이제 어떤 홍보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0: 네.
1: 그게 이제 미디어 아트가 야외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과거에는 안방에 있던 TV를 활용해서 백남 선생님이 이제 비디오 아트를 하셨는데
0: 그렇죠.
1: 있던 예. 있던 기기들이 지금에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0: 네, 네.
1: 예, 그런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미디어 아트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 또 뭐
0: 네.
1: 굉장히 요즘에 뭐 이제 어떤 자연의 속 매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산이랄지 또 이런 그 야외 공간에
0: 네, 네.
1: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0: 그 빠르게 이제 정말 이 변화를 하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에 대응을 하려면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는 굉장히 좀 날선 감각을 유지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나는 어떤 주제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아마 꾸준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의 이제 작업실 사진을 제가 어디에서 좀 보게 됐는데
1: 네네.
0: 온갖 벽면에 사진과 자료가 꼭하게 벽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미 이제 개인전을 시작하셨고요.
1: 네네.
0: 요 다음에 요즘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소재, 주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요.
0: 네.
1: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제가 어느 날 이후에 이 전시 오픈하고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0: 네네.
1: 인사동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인사동 네. 고미술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옛 그림들 또 민화들을 봤는데요. 그 민화에 아, 미나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있겠다, 미생물이 있겠다, 이
0: 네.
1: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걸 채집해서 미나와 같이 미생물들을 공간에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
0: 예.
1: 예,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와. 그 보통 영감, 예술가들한테는 꼭 그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1: 늘 항상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0: 저도 뭐 타고난 뭐 재능이 없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창작의 소재들을 일상에서 모든 걸 채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 된것 같아요.
1: 네.
0: 습관이 되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이제
1: 네.
0: 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채집하고 포착하고 해서 그게 이제 쌓이니까 그중에 이제 창작으로 이제 옮겨지는 작업들이 있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런 채집은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0: 네.
1: 자연을 보면서도 이루어지고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작가님은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꾸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앞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고 들리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실까요?
0: 저는 좀 이렇게 허상 있는 것,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이게 의미 없는 작품을 하고 싶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은
1: 예.
0: 그게 그냥 저만 좋아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 작품을. 근데 사람 관람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게
1: 네.
0: 진실성 있게 또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관람자분이 제 작품을 보고
1: 네.
0: 전화를 주셨어요.
1: 예.
0: 그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미디어 한참 명화 가지고 재해석하고 막 그럴 때인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고민이 있었대. 인생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 작품을 보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1: 예.
0: 이럴 수도 있구나.
1: 네.
0: 제 작품이 어떤 인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엄청
0: 앞으로도 이제
1: 뿌듯하셨겠습니다.
0: 그런 작품들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작품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그게 어떤 예술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인전 이후에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0: 네, 이제
1: 네.
0: LA에서 이제 남도미술 전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선보이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이로 박물관,
1: 네.
0: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이제 구미술관이죠.
1: 예.
0: 지금 신뮤지엄이 오픈했는데 구미술관에서 전시가 올해 11월에 있고요.
1: 아, 네.
0: 내년에는 피라미드 앞에서 합니다.
1: 예, 피라미드
0: 예,
1: 앞에서요?
0: 피라미드 앞에 설치 작품 이제 하기로
1: 와.
0: 계획이 돼 있습니다.
1: 앞으로도 네, 응원드리고요.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영님께서 기술과 예술의 만남 이야기 흥미롭다고 해주셨고, 7426번 쓰시는 분, 주말에 미디어 아트 결합한 음악극 보고 왔는데, 이남님 이야기 듣다 보니 더 빠져들게 되신다고요. 전시 꼭 보러 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이남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남 작가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첼로 가야금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골목길하면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낮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돌담, 또 담장 너머로 고개를 쏙 내민 꽃 한 송이. 그런 소박한 풍경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어깨를 비켜가야 할 만큼 좁은 골목도 오래된 한옥과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듯하게 정돈이 된 새 거리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세월의 흔적과 사람 사는 온기가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골목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늘 지나치던 풍경도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니까요. 빠르게 변하는 도시 한편에서 오래된 골목은 여전히 자기만의 속도로 흐릅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 걸음을 늦추게 하는 곳. 어쩌면 우리가 골목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국악밴드 나리새 연주로 령바람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국악밴드 나리세연주로 령바람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바람을 맞으며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을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기분 충분히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골목길 걷다가 예상치 못한 풍경에 발걸음을 딱 멈춘 적 없으세요? 전 요즘 그렇거든요. 담장 너머로 익어가는 감나무가 왜 그렇게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담쟁이가 천천히 덮어가는 오래된 벽도 그렇고요. 문을 열고 나오는 이웃의 인사까지. 큰 길에서는 사실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골목길을 지날 때는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오래된 골목이 세계인의 눈에도 좀 특별하게 다가온 모양이에요. 영국의 한 여행 매체가 서울 종로 3가 일대 골목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작은 한옥들이 어깨를 맞댄 익선동, 종묘 돌담을 따라 걷는 서술낙길, 사람들의 활기로 채워지는 골목 풍경까지. 높고 화려한 건물 대신에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이런 일상의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겠죠? 생각해보면 골목의 매력은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는 데만 있지 않아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설렘이 있잖아요. 담장 너머로 느껴지는 누군가의 생활, 잠시 멈춰서도 재촉하는 사람 없는 여유, 뭐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골목을 단순한 길 이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듯 하죠. 오늘은 집 근처 골목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지나던 길에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 하나쯤은 새롭게

벗겨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흘러가는 자연이 사람과 닮았음을 노래한 곡 준비해봤어요. 하윤주의 노래로 사람과 꼭 닮았다 전해드립니다.

6642님께서 우리 음악 참 좋다. 감탄사 넘치는 선곡이 행복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하윤주의 노래로 사람과 꼭 닮았다.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그러시면서 낮은 담장과 키 큰 꽃나무 한 그루 고개 내밀고 길 가는 사람 반기듯이 미소 짓는 큰 바람 막아주는 골목길 그 정겨운 길 위로 우리 음악이 외출 나온 듯 곱게 흐릅니다. 라고 문자 주시고 김인설님께서 좁은 골목길에 호박 넝쿨 생각나네요. 라고 문자 주시고 좀 골목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며 가며 느꼈던 그리고 봤던 풍경들 떠오르시죠. 사실 요즘은 골목길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도심이 되다 보니까 그 주택주택마다의 그 골목길,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좁아서 두 사람 지나가면 살짝 비켜줘야 되는 그런 길은 더군다나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지난주에 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밥 먹으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골목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가면서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저기 이게 있었구나. 그렇게 살피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그렇게 많이 오갔던 길인데 큰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골목 사이사이에는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보는 재미도 있던데. 가끔은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골목으로 약간 미로처럼 헤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미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주변에 골목길이 있다면 한번 걸어보시고요. 골목길 없다. 그럼 아쉬운 대로 예전 그 추억들 한번 꺼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7208님께서도 함께 해준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요, 좋은 글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앤 카슨의 작품 에로스, 달콤, 씁쓸한 이 중에서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앤 카슨은 캐나다 출신의 시인이면서 고전학자인데요. 오늘 준비한 글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새로운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두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할수 있죠. 조선시대 이색 직업인 월천꾼에 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또 나누기로 하고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청해 주셔도 돼요. 나비의 연주입니다. 꽃담 전해드리죠.

나위의 연주였어요. 꽃담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골목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채로 글자나 무늬를 놓고 쌓은 담, 꽃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진짜 골목길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풍경이구나 싶네요. 음악 기르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이 공

시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섬섬옥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하윤주의 사람과 꼭 닮았다라는 곡 전해드렸잖아요. 그 곡 들으시면서 하윤주 가게 옆에 피아노로 10분간 환생하였다가 도돌이

그리고 한옥 찻집.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자에서 상상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부재하는 소리 대신 상징 기호를 집어넣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글을 쓰는 것은 그 함의에 있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추가적인 유사 대체물을 요구한다. 나의 삶이라는 통사로 내서의 당신의 부재는 표기된 말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연인에게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사실, 즉 당신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르킬로코스는 그 사실의 가장자리에서 걸어내려와 극심한 고독 속으로 향한다. 에로스가 연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사상가의 마음속에서 알미 작용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철학은 그 유사성의 본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철학자들만 그런 노력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두 행위, 즉 사랑에 빠지는 것과 알매 이르는 것이 왜 나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파악하고 싶다. 그것들에는 전기가 통하는 것과도 같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 같지 않은 대신 서로 비슷하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듯 우리의 이야기는 에로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시작된다. 그 습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의 자질과 지혜와 점잖음의 지표가 된다. 그것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갑작스럽고 놀랄만한 방식으로 접촉하게 된다. 앎의 분위기가 우리 인생 위로 떠오른다. 우리는 무엇이 실제이고 실제가 아닌지 아는 것 같다. 무언가가 우리를 아주 완전하고 분명한 이해 쪽으로 끌어올려서 환희에 넘치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믿음에 따르면 이 기분은 망상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을 힐끗 내려다보는 동시에 얼핏 본 상대 애인의 모습처럼 어지러울 만큼 아름다운, 한때 알았던 실제를 힐끗 내려다보는 일이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분명히 보았듯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다.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 자신이 구애 자체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

김태형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사랑의 힘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엔카슨의 에로스 달콤 씁쓸한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엔카슨은 캐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고전학자로 그리스 신화와 고전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써왔어요.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죠. 이 작가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새로운 것을 깨닫는 순간이 서로 닮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흔들고 새로운 깨달음은 익숙했던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데요.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곤 하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일도,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도 결국은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건 뭘까요?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겠죠. 사랑도 암도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2026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엔카슨의 에로스 달콤 씁쓸한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호주 작곡의 나룻배 만나실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비바람에 부서진 배. 정신을 차리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노를 저어간다. 이제는 희망의 물결이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마음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김선효의 검은고, 곽재영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나룻배 전해드립니다.

0: 나룻배 듣고 오셨어요. 김선효의 검은 고, 곽재영의 25현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조금 전 한옥찻집에서 엔카슨의 책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도 결국은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일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음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음악도 나의 마음을 좀 넓혀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 사랑가 들으실 텐데요. 알시구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 많다 들어 하루 난 사람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나현의 노래로 사랑의 꽃 노래가락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이색 직업 월천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월천꾼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문자 남기고 싶으실 때 이 번호 이용하시면 돼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2300님께서 지난 주말에 군산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중부 서해 끝섬 어청도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푸르네. 그래서 붙여진 어청도. 푸른 청이 붙어진 이름 어청도 다녀왔어요. 먹을 것 최고, 볼 것 최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그냥 어쩜 이렇게 색감이 진하고 선명하고 파랗고 진짜 너무 와, 이런 풍경 보러 가셨으면 힐링 제대로 하셨겠다 싶습니다. 바다 위에 암석들, 그 위에 또 나무들, 저 멀리 그 바위섬인 것 같은데 또 푸르타기 또 나무, 숲 모습, 등대 모습, 아, 어청도, 군산에 있는 어청도 다녀오셨다는 건데 저는 군산 하면 이제 근대 문화거리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청도는 못 가봤어요. 배 타고 2시간 들어가는 거면 와, 꽤 먼데요? 잘 드시고 잘 보시고 오셨다니까 기분 전환 제대로 하셨겠습니다. 잘하셨어요. 7208님께서도 사진 보내주셨어요. 천에 청둥오리인가요?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모습. 아우,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 눈에는 여섯 마리가 보이네요.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천에서 헤엄치고 있는 오리, 천둥오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 모습, 여유로운 풍경 모습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7740님께서, 코스모스 축제 한다고 해서 토요일에 다녀오셨대요. 코스모스 지금 완전 한창이죠. 코스모스 축제도 펼쳐지는 현장을 다녀오셨군요.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별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늦게 하는 곳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끝났고 하지만 코스모스는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축제 현장 가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축제다. 그러면 코스모스도 보고 그 외에 볼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공연도 많이 하고 먹을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집에 있으면 살짝 축축 처진다면 이 축제 현장 가면 막 기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좋아지는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집에만 있기보다 어디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집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날씨가 기분 전환하는데 절반 이상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가을 지나기 전에 부지런히 밖으로 돌아다니고 즐기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6642님께서 조금 덥다고 느껴지는 오늘 날씨 우리 음악 시원하게 흐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기온이 꽤 많이 오르네요. 오늘 전주가 30도까지 오르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또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해요. 이런 날씨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옷차림을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30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그 파란 바다 풍경과 하늘 모습이 있었던 사진 허락해 주셔서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둘게요. 시간 되시면, 여유 되시면 한 번씩 오셔서 보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사랑의 춤 함께 들을 텐데요. 함께 춤을 추는 사랑의 느낌을 담은 곡이에요. 이지혜의 철가야금, 김정민의 플루트, 김혜진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춤 감상하신 곡이었는데요. 이지혜의 철가야금, 김정민의 플루트, 김혜진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살면서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꼭 한 번쯤은 다시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도 있으세요? 결혼을 앞둔 김예빈 씨에게는요.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 아저씨인데요.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4년 5월 26일. 예빈 씨는요, 체험학습을 앞두고 약을 사러 고향 종합터미널 지하로 향했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연기가 올라왔고요. 곧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이었고요. 그날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최종영 소방위는 이 비상 연락을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잔해 속에서 예빈 씨를 발견했지만 옷과 머리카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서 몸을 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 소방위는 도끼로 기계를 부수고요. 머리카락까지 잘라낸 뒤에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구조된 예빈 씨. 긴 치료와 재활을 거쳐서 약사가 됐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예비 남편의 도움으로 12년 만에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17살 때 썼던 소방관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와 선물을 전했죠. 예빈 씨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면서 봉사와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내민 손길이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전하는 마음.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도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현주 작곡의 나빌레라 감상하시죠. 박수민의 해금, 이현준의 대금, 김민정의 아직 연주로 전해드려요.

0: 나빌레라 듣고 오셨어요. 박수민의 해금, 이현준의 대금, 김민정의 아직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967님께서 새싹 문자로 오늘 참여해 주셨어요. 저는 57세 포항 아지매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판소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배우고 있는데 완전 초보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배운 지두달 정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미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초보시고 두달 정도 배우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너무 재미있다는 거. 아, 뭔가를 배우는데 재미가 빠지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재미있으시다고 하니까 오래 하시겠는데요? 나중에는 실력자까지도 되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진짜 어느 누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 만고강산 준비했어요. 자연의 경치를 한번 느껴보시죠. 김지숙의 소리, 김학용의 북장단으로 듣고 올게요.
1: 만고강산 유람멀지 잠시 어대

아니냐? 죽장 짓고 풍을 실어 북내 산을 구경 갈제 경포 동정 혼병어를 구경하고 천간정 낙산사와

0: 지우린 듯 잠든 구름
1: 다 헐세우고
0: 캐어리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성경일시가 분명구나. 이때 마참 모춘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운한 새난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목내산 좋은 경치 지척을 터져 두고 못 본 지가 몇 텔런고 다행히

오라 어와 세상 푼님대야 상전 펴키를 웃들마소 옆진 화락 니 없을까 서산

불러라. 한없이 놀고 가자. 어이 하면 잘 놀 쏜가. 젊어 청춘에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시냇가와 얕은 개울에서 사람들을 업어 건네주던 조선의 이색 직업 월천꾼 이야기입니다.

이보게, 내 신의 물을 건너긴 해야겠는데 안 여자가 남정네 앞에서 맨발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나를 업어줄 하인도 따라오지 않았으니 이를 어쩐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건네드릴 테니 등에 업히시지요. 헌데 물살이 제법 거센데 나를 업고 괜찮겠는가? 중간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쩌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제가 가장 튼튼합니다. 무사히 건너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자, 업히시지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양반집 부녀자가 길을 가다 신의 모를 만났는데 신을 벗고 직접 건너기도 어렵고 업어줄 하인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월천꾼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은 시내와 개울이 많았습니다. 배가 다니는 큰 나루터와 달리 얕은 시내나 여울은 직접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맨발로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양반이나 부녀자들은 길에서 신을 벗고 맨발을 드러내는 일을 난처하게 여겼거든요. 그렇다고 물살을 헤치고 건너기에는 위험했죠. 이럴 때 바로 월천꾼이 나섰습니다. 월천꾼은 여울목에서 사람들을 업거나 목마를 태워 물을 건네주고 품삯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방식뿐 아니라 가마처럼 사람을 태워 나르는 형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양반집 부녀자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짐을 든 길소는 물론 남자들도 월천꾼의 등에 업혀 물을 건넜습니다. 배도 다리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건네주는 일이 이들의 역할이었죠. 오롯이 사람을 업고 물살을 버텨내야 했기에 월천꾼에게는 큰 키와 튼튼한 체격, 그리고 물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체격이 크고 힘센 장정들이 이 일을 맡았죠. 하지만 아무리 힘이 좋아도 거센 물살을 이겨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불어나면 일거리가 늘어 품삯을 더 벌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물살에 휩쓸리면 업고 있던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월천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도 있는데요. 정조 때 한 지방관이 월천꾼을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가 중요한 공문서를 물에 빠뜨렸고 그 일로 파직까지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만 건네는 일이 아니라 물길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때로는 중요한 물건까지 맡았던 셈이죠. 오늘날에는 다리와 도로가 놓여 강과 시내를 건너는 일이 일상이 됐지만 조선시대에는 물길 하나를 건너는 일도 누군가의 힘과 노동을 필요로 했는데요. 월천꾼은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물살을 버티며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 품삯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뮤지엄의 연주로 흐르는 강물처럼 듣고 오셨어요. 소금티님께서 2부 제가 코너 소개할 때 월천꾼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내를 건너는 사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울목에서 사람들을 업어 물을 건네주던 직업 월천꾼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조선 말기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의 그림에도요. 월천꾼이 여인을 등에 업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은 생각보다 태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월천꾼이 건너야 했던 물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거센 물살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발 아래 돌이 울퉁불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길손들을 업어 날랐던 월천꾼들은 큰 키와 또 힘센 몸이 생계의 미천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남 대신 매를 맞고 품삯을 받던 매품팔이처럼 조선시대에는요, 자신의 몸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반과 부녀자의 체면을 지켜주고 하인이 없는 길손들의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중요한 공문서가 오가는 길까지도 책임졌던 월천꾼. 우리가 쉽게 건너는 다리 하나, 길 하나에도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했던 시절인 거죠. 거센 물살을 견디면서 사람들을 건네주던 월천꾼의 삶에서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노동의 무게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여울목의 일꾼 월천꾼 이야기 만나봤어요. 김영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노들강변 듣고 오시죠.

김영화호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노들강변 전해드렸어요. 오늘 새싹 문자 주신 9967님께서 신청곡 들으시고 감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포항은 판소리 불모지라 더 노력해보려고요. 그냥 몇 자 적어보는데요. 신청곡 듣고 울컥해서 글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다음에도 언제든지 듣고 싶은 곡 생각나신다면 청해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차오름의 연주로 손잡고 걷기 만나시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과 나무도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요. 어느새 울긋불긋 물든 나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무심코 눈을 들어서 보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발견하게 돼요. 가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또 가는 건 얼마나 빠른지요? 어제는 가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더웠고요. 오늘도 때 아닌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을은 조금씩 조금씩 깊어가고 있다는 것. 잠시 걸음을 늦추고 눈앞에 펼쳐진 계절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도 가을을 온전히 즐기는 좋은 방법이겠죠?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0: 지역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통 문화를 오늘의 무대에서 만나보는 공연.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선 노름마치의 첫 연희 소리극 출애 이무기 이야기가 관객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문화재단의 2016 경기 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고향 지역의 전통문화와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내촌마을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용구제 이무기제에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무기제는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달래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던 공동체 제인데요. 작품에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길을 나선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향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설화와 제의가 오늘의 소리와 움직임을 만나 어떤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지 전통 연희의 신명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이 만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테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와 코르시카의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 만드는 고사리 소리가 공연됩니다. 한국의 전통 소리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음을 함께 노래하며 화음을 만들어내는 코르시카의 전통 음악 폴리포니가 만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에선 권송이와 김유리, 작곡가이자 음악감독인 시유리 참여합니다. 작품은 돋다, 번지다, 얽히다 세 장으로 구성되는데요. 처음엔 판소리와 서도소리, 코르시카 폴리포니가 각자의 소리를 들려주고 점차 서로의 선율과 리듬이 만나며 하나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엔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테홀에서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가 펼쳐집니다. 한, 중, 일, 3국의 젊은 창작자들이 각국의 전통음악과 창작 방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국제교류 프로젝트인데요. 공연 제목의 맥놀이는요, 조금 다른 주파수가 만나 서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세 나라의 음악도 서로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남산 도나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스승에게 배우고 익힌 전통을 무대에서 이어가는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공연인데요.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에선 10월 상설 공연 이수자전을 통해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7일엔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이수자 이정석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먼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로 전통의 소리를 들려주고요. 이어 전통 산조의 어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곡 현의 그늘을 거닐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24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곱법 이수자 유인상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나리와 설장고, 곱법, 구음 등 전통 연희의 다양한 기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선보이는데요. 명인들의 가락과 장단을 바탕으로 자신이 오랜 시간 익혀온 전통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어 22일엔 정유아트센터에서 거문고 연주자 손수림의 독주회, 백낙준이 이어온 음악 두 번째 시리즈 북한산조가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선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북한의 거문고 산조를 만날 수 있는데요. 평양 국립극장 공연 실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와 스승이 제자를 위해 직접 녹음한 음원 등 어렵게 전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낙준과 안기옥, 김용실의 거문고 산조를 들려줍니다. 10월 전통이 오늘의 연주자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파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용입니다. 한글날 연휴 내내 늦더위가 기승이었는데 오늘도 제법 더워요.
1: 서울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은 늦더위는 꺾이고 찬바람이 불 거라고 하죠.
2: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린 분들 많던데요. 감기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1: 네. 비타민C를 아침에 먹을지 저녁에 먹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성격이라서 시간 따지지 말고 아무 때나 편하게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2: 요즘은 영양제로 비타민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철 과일, 채소로 비타민C를 챙기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1: 중요하죠. 네. 네. 자, 듣는 비타민C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도 하루 2시간 챙겨 들으시면 오후가 쌩쌩
2: 기운이 펄펄 나겠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윤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릴리리리리아 맞았죠?
1: 리리리리
0: 아 릴리리리리리아
1: 네
0: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더워요, 더워.
0: 네.
1: 그죠?
0: 많이 좀 덥습니다.
1: 어제도 보니까 한 30도? 낮 기온이? 까지 아,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이제 온도가 찍히잖아요.
0: 네.
1: 30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야, 뭐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요즘 뭐 제철 과일도 맛있습니다. 뭐 단감, 사과, 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네.
1: 아무튼 제철 과일 비타민 C로 맛있게 환절기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0: 제철 과일 얘기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1: 어떤 거요?
0: 뭐 감이나 사과, 배, 귤, 밤 이런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 얽힌 추억들 있지 않을까요?
1: 추억들.
0: 네.
1: 또 어떤 제철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도.
0: 네.
1: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귤
0: 아.
1: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손이 막 노랗게 되는 그
0: 그렇죠.
1: 추억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채소에 얽힌 추억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1: 네네.
0: 가볍게 텃밭을 하셨는데 네. 텃밭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가벼운 거야? 했었던 네. 또 추억이 있는데
1: 네네네.
0: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 얽힌 추억들 그걸 같이 먹었던 가족 간의 어떤 추억도 좋고요.
1: 좋죠.
0: 혼인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 가능하고
1: 네.
0: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추억 또 생각나는 게 그 이제 뭐 요즘 저녁에 뭐 일 좀 하다가
0: 네.
1: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0: 왜요?
1: 누가 밤을 줘가지고 쪄서
0: 아하.
1: 애들이 온 집안에
0: 그거 어쩔 수 없어요.
1: 부스러기며 네. 껍질이며 그냥 네. 이렇게 다
0: 그쵸.
1: 해놨더라고요.
0: 그래서 아빠가 심심할까
1: 심심할까
0: 할 일 좀 마련을 해드린 거지. 효도한 거네.
1: 근데 아무튼 야 네. 이렇게 맛있나? 야 너무 많이 잘 먹어놨더라고요.
0: 그래서
1: 예,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0: 굉장히 발음을 된 발음으로 하니 행복한
1: 추억이었습니다. 네.
0: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철 과일 혹은 채소 관련된 추억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여러분들의 추억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1: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내 사랑.
1: 최은비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2: 자,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추억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볼게요. 7049님, 지금은 귀해졌는데 빨갛고 반짝반짝 새콤달콤한 홍옥 사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먹고 싶어요.
1: 그 색상만으로도
2: 맞아요.
1: 시각적으로도 이미 너무 먹고 싶게끔 하죠. 진짜.
2: 맞아요.
1: 네. 요즘 진짜 값이 비싸가지고
2: 과일값
1: 좀 범접하기 어렵지만 진짜 맛있긴 맛있죠. 요즘 사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2: 제철이에요.
1: 네네네. 하루 한 개씩도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2: 맞아요.
1: 네.
2: 5720님 네. 저는 홍시를 생각하면 홍시를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면은 늘 홍시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서 사다 주셨거든요. 달달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1: 아이고
2: 하셨어요.
1: 진짜
2: 홍시
1: 이 손자에 대한 어떤 손녀에 대한 그런 마음 사랑이죠 진짜.
2: 그렇죠. 그리고 홍시가 요즘에도 뭐 물론 귀하지만 네. 예전에 저 시골에서 나고 자랄 때는 홍시가 진짜 귀했어요.
1: 그때도.
2: 네.
1: 동네에 막 이렇게 있지 않아요? 어떤
2: 근데 그게
1: 집에?
2: 이제 새빨갛게 익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1: 기다려야 되니까
2: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단감은 빨리빨리 나오는데 홍시는 진짜 안 나왔어요.
1: 익을 때까지는.
2: 네.
1: 맞아.
2: 그러면 그거 하나를 딱 이제 먹게 되면은 대봉이라 그러죠. 대봉 큰 거 설렜어요.
1: 너무 맛있고.
2: 네. 그 꼭지 딸 때부터 설레. 아우 그리고 이제 바늘 찌르고 달라요.
1: 좋죠.
2: 그러면 그 과즙 또 막 쫙 떨어지면서 새빨간 그 홍시
1: 또 몇 개는 남겨둔다고 그러던데 새들이 먹으라고.
2: 그러기도 하고
1: 같이. 예.
2: 그리고 미리 딴 감은 좀 약간 후숙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또 먹어도 맛있고 이제 후숙을 못 견디고 그냥
1: 빨리
2: 먹다 보면 떨부는 이제 먹어야 되는
1: 떨부서 못 먹는
2: 그런 추억들이 있죠.
1: 아, 참 좋네요. 생각만으로도.
2: 5720님께 떡 선물 드립니다.
1: 네, 떡 맛있게 드세요. 4157님께서 저의 시절에는 청포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외가 만난 곳이 청포도밭이어서요. 그래요?
2: 우와.
1: 포도밭에 가면은 아직도 설렙니다.
2: 우와.
1: 아, 그 추억이 떠오르시는구나.
2: 뇌에 각인 되어 있는 그 추억이.
1: 그러셨구나.
2: 청포도.
1: 세상에.
2: 지금이야 이제 샤인머스켓. 시근하신 말. 아, 청포도. 그러니까 청포도도 그때 당시도 보기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게

0: 있죠.
1: 그 색감 자체. 어, 어, 어. 색감에서 오는 그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2: 세상에.
0: 2792님께서 우리 집에는 고구마 귀신이 있어요.
1: 그래요.
0: 일주일에 한 박스는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헉, 진짜요? 한 박스를? 한번 먹으면 약간 좀 오랫동안 또 안
1: 먹게 돼요.
0: 오, 좀 그러는 것 같은데.
1: 고구마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0: 몸에 맞으시나 보다. 그러게요. 뭐 자녀분이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1: 가족 중에 하나일 텐데. 그 고구마는 근데 진짜 약간 딱 한 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은 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0: 그렇긴 한데 또 여러 가지로 또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변주가 가능하죠.
0: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려서도 먹고 에. 조청 뿌려가지고도 먹고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 맛있긴 맛있습니다 진짜.
1: 1339님 무화과가 제철이라 편식심한 아들에게 온갖 맛있는 표현을 다 써서 한 입 먹게 했는데 인상을 쓰면서 못 먹겠다며.
0: 진짜로?
1: 이젠 엄마 말 못 믿겠대요.
0: 뭐? 오. 무화과 진짜 맛있는데.
1: 무화과 맛있는데. 저희 아들은 무화과 킬러거든요.
0: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엄마 마음이 좀 아프시겠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1: 그러니까 먹어? 무화과가 보통 그렇지 않나요? 먹기 전에는 이거 좀 별로일 것 같아. 근데 먹고 나면 우와.
0: 기가 막히죠.
1: 이건데.
0: 그렇죠.
1: 반대네요 지금. 엄마는 이제 그 기대를 그치. 하고 지금 제안을 한 거일 텐데.
0: 아기가 근데 너무 안 먹어서 좀 걱정이신가 보다.
1: 안 먹으면 걱정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1339님 혹시 몰라요. 떡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께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자, 음악 한 곡 또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원의 안녕 그리고 상생의 청산 듣고 오겠습니다.

수는 어찌하여 주야야 그치 아니하니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첨

0: 오해원의 안녕 그리고 상생의 청산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제철 과일 채소에 얽힌 추억들 7049님 아 7049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소리 처음에 들리는 구슬 흐르는 소리 나는 악기 이름이 뭔가요? 궁금해요. 어제 공연에서도 봤어요. 하셨어요.
2: 구슬 흐르는 소리? 물소리 같은 건가?
1: 방금 청산에서 듣고 온 음악이었나요?
2: 레인스틱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차... 아니야? 아니야?
1: 아.
2: 구슬 흐르는 소리? 물소리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
1: 그건 이제 레인스틱.
2: 레인스틱인가? 레인스틱인 것 같네요. 네. 레인스틱입니다. 네.
1: 안 비싸죠? 그 악기.
2: 글쎄요. 그게 근데 수입품이라
1: 아.
2: 네, 생각보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한 2만 원 아니야? 근데 딱 보면은 네. 뒤에 공짜 하나 더 붙어 있고 막
1: 아, 그래요. 네, 오,
2: 되게 놀라죠. 비싸요.
1: 오, 몰랐어요.
2: 드럼도 심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 심벌은 비싼지 알죠.
2: 심벌 어마어마
1: 비싼 거예요.
2: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악기 값이 다 비쌉니다.
2: 저희 집 두 개 있습니다.
1: 네. 오, 부자 역시 아~ 역시 이상화 재벌설. 6709님 저는 과일하면 멜론이 생각이
2: 아,
1: 납니다.
2: 멜론.
1: 아내가 첫 아이 임신하고 멜론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싸고 더 귀해서 멜론 사다 바치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2: 야.
1: 그래도 사주셨네요. 잘하셨어요.
2: 야, 잘하셨네.
1: 잘하셨어.
2: 아유, 그 해야죠, 해야죠.
1: 평생 가는 일입니다.
2: 그럼 아기가 먹는 거고 네. 엄마가 먹는 건데 사줘야죠. 진짜.
1: 저도 와이프가 입덧이 좀 있었어가지고.
2: 네네네네.
1: 저는 이제. 그 애플망고를 좋아하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애플망고도 나올 때였었어요.
1: 애플망고 네. 네,
2: 언제든 있으니까.
1: 네, 애플망고도 비싸거든요.
2: 네, 아유 사야지.
1: 그 노란색 망고 있죠.
2: 네네네.
1: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애플망고를 좋아해.
2: 아 그래.
1: 네. 그래서 애플망고 사느라고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요.
2: 아 그랬군요.
1: 네. 밥은 거의 안 먹고 진짜 네. 애플망고. 그러다가 갑자기 참외가 땡긴대요.
2: 저도.
1: 그래서 예스. 참외는 좀 싸잖아.
2: 저도 참외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1: 그래서 과연 얼마든지 사줘야지. 참외를 갖다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2: 그렇습니다.
1: 근데 우리 잘 넘긴 거예요.
2: 그럼요. 잘하셨어요.
1: 잘한 거예요.
2: 더 열심히 해야죠.
1: 네, 멜론 잘 사다 바치셨습니다.
2: 자, 6709님께 지치지 마시라고 네.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충전하세요.
2: 네, 지치지 마십시오.
1: 네.
2: 4682님께서 부모님께서 포도밭을 하실 때 큰 키로 작은 포도나무 사이로 다니느라고 허리가 아파 좀 쉬고 있으면 어머니의 잔소리에 그냥 싸우기도 한 기억뿐입니다.
1: 아.
2: 요즘은 큰 키로도 잘 다닐 수 있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감홍실을 쌀단지에 넣어두었다가 겨울에 내주시던 이모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1: 아, 농사를 지으셨구나. 농사 지은 분들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2: 그렇죠.
1: 우리는 네, 절대 네. 알 수 없는.
2: 그렇죠. 아이고 고생하셨겠다 진짜.
1: 그러게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좀 운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진짜 잠깐 쉬었어. 잠깐.
2: 야,
1: 잠깐 쉬었는데 그것만 보고 너는 정말
2: 너 뭐하니? 세상 억울하지.
1: 네.
2: 내가 해놓은 결과물들이 옆에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1: 맞아. 근데 또 반대로 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내 쉬다가 아유 좀 해볼까 했는데 역시 열심히 해. 그렇죠? 저 지금 성실해.
2: 이러잖아. 야야 좀 쉬었다 해.
1: 쉬엄쉬엄 해라.
2: 또 쉬는 거지.
1: 아 그럴까요?
2: 사람이 다 그 팔자가 있더라고요.
1: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719님.
2: 네.
1: 할아버지가 논산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딸기를 엄청 먹었습니다.
2: 와.
1: 딸기만 보면 까만 딸기씨처럼 콕콕콕 할아버지 사랑이 생각납니다.
2: 아.
1: 논산 딸기 유명하죠.
2: 네. 힘들지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1: 예.
2: 딸기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1: 딸기 제철 때는 논산 쪽에만 가도 딸기 냄새 나는 느낌 들지 않나요?
2: 유산균 선물 271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칠하나 공하나님께서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토마토 안 익어 팔에도 따먹고요. 토마토가 안 익어도.
1: 네네네.
2: 따먹고 가지도 우물에 담가놨다가 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추억이 참 좋아요. 과일이 공복 혈당 높이니까 조심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물론 덜 익어서 독성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되겠지만.
2: 그렇죠. 위험하죠.
1: 근데 아까 떫은 감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0: 먹다 보면 은근히 매력 있고 그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네, 조금 뭐 빨개 질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은근히 신선해요.
1: 어 그래요. 네. 나는 다른 거보다 겨울 무는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0: 아 예예. 예.
1: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아 맛있죠.
1: 그냥 겨울 무 사다가 예쁜 놈 사다가 딱 네. 잘라서 그 약간 탁 먹으면은.
0: 어.
1: 되게 신선하고
0: 달달하고
1: 예, 예, 예, 그러더라고. 신선하고 되게 기분 좋고 그러더라고.
0: 당근도 진짜 맛있어요.
1: 맞아요.
0: 당근을 그 밭에서 쑥 뽑 그 잘 뽑혀요.
1: 예?
0: 이 이파리를 딱 이렇게 잡고 머리 쪽을 잡고 쑥 뽑으면 그냥 쑥 뽑혀요.
1: 예.
0: 뭐 흙을 탁탁 털고 그 이제 대부분 이제 밭 옆에 또랑이 있지
1: 있죠?
0: 않습니까? 거기 개울물에 이렇게 씻어요. 그다음에 쑥 털고 그 신선도가 진짜
1: 달라.
0: 그리고 달아요.
1: 오.
0: 당근이 진짜 달달합니다.
1: 맞아 맞아.
0: 집에서 이제 먹을 때는 그 맛이 안 나는데 밭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생가지 먹어봤어요?
0: 아니요.
1: 가지도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오.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간식으로 그냥 먹어.
0: 오.
1: 가지를. 그러더라고요.
0: 오, 가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1: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0: 예. 2390님 예전에는 과일이 달지 않아서 수박이나 딸기고 토마토고 뭐 설탕을 뿌려 먹거나 화채를 해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재배 기술의 발달로 당도가 높아져서 그냥 먹을 수 있으니 좋긴 한데 이게 마냥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1: 아,
0: 뭔 말씀이신지 알아요.
1: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0: 저도 이제 수박을 원체 좋아하니까 여름 내내 이제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1: 항상 맛있어요.
0: 다 달아요.
1: 아이고.
0: 어쩜 이렇게 달지? 근데 달면서도 진짜 똑같은 말씀 이래도 되나
1: 싶을 정도로
0: 예. 이 정도면 진짜 누가 설탕 뿌렸다 싶을 정도인데
1: 아무튼 뭐 제철 과일 너무 좋죠.
0: 근데 과일도 당도가 높은 것들은 당 관리하시면서 드시는
1: 맞습니다.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0: 네.
1: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오주 밴드의 장기 브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0: 개요지 밴드의 장기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1: 네, 1966님께서 가지 사와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엄마가 가지를 밥할 때 얹혀서 맛있게 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1: 가지 무침 맛있죠.
0: 그렇죠. 이때 계속 뭘 넣긴 넣어요. 고구마도 예. 넣고 약간 그러잖아요. 가지밥도 넣고.
1: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밥을 건강하게 먹는 거고 가지를 무침으로만 먹어도 맛있고요.
0: 네.
1: 가지를 약간 튀기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0: 맛있죠. 맛있죠. 네. 맛있어요.
1: 저는 원래 가지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0: 아, 그래요?
1: 알고 나니까 가지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삼겹살 드실 때도
1: 네.
0: 가지를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슬라이스로? 잘라서 해가지고 네. 같이 구워서 드시잖아요.
1: 네.
0: 돼지 기름이랑 이렇게 버무려져서
1: 오.
0: 맛있습니다.
1: 맛있겠다.
0: 그래서 양파랑 네.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가지 이렇게 해서 뭐 소세지 올리고 삼겹살 이렇게 해도 되게 다채롭게 먹을 수 있어요.
1: 우와 맛있겠네요.
0: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1: 언제 한번 해주세요.
0: 아 그래요.
1: 해줘. 아, 응.
0: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항상 제가 수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거 더 하는 거요. 저한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수발을 들었어요?
0: 네, 아 예. 아, 예. 아, 제가 이제 예.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뭐. 알겠습니다.
1: 민망하네요.
0: 한번 좀 신경 쓰겠습니다.
1: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0: 예, 예, 예, 예.
1: 우리 또 새로운 PD 부임했으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0: 자. 예. 아, 예, 예, 예.
1: 저만
0: 예.
1: 먹을 수 있나요? 같이 먹어야지.
0: 알겠습니다.
1: 우리 제가 가족들과
0: 여기 근데 식구 중에 제가 제일 큰 형인데도 예, 제가 해야죠 이제.
1: 수발 담당.
0: 예, 예, 예. 항상 저는 야자 타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제담인가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정신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0: 거 묻지 마.
1: 따지지 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2: 파투의 상사리야.
3: 아들아!
4: 아들아! 아버지! 라면 드세요, 라면.
3: 아, 다 끓였냐? 숟가락은?
4: 아이, 라면 먹는데 무슨 숟가락이에요?
3: 어허, 한국 사람은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쓰면서 식사하는 거라고. 전 세계에서 수저 한 벌을 같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4: 어? 정말요?
3: 영화도 안 봤니?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릇을 손으로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
4: 어, 삼국시대부터 수저를 같이 썼다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쓴대요?
3: 아들아!
4: 아버지!
3: 아, 생각을 해봐. 뜨끈한 국과 찌개, 탕 문화가 발달했고 국밥과 비빔밥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숟가락과 함께 발달을 했잖아.
4: 아, 국밥, 비빔밥? 아, 그리고 라면 먹고 밥 말아 먹으려면 숟가락이 꼭 있어야겠네요.
3: 그러니까 아들아!
4: 아버지!
3: 숟가락 젓가락 한 벌 식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전통 식사법이니까 라면 불기 전에 숟가락을 데려가라!
4: 알겠습니다. 아버지!
3: 아들아!
4: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한 벌 대령이요!

0: 박선주의 천지인 듣고 왔습니다.
1: 네,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쓰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네요.
0: 대단합니다.
1: 맞아요. 일본 중국은 이렇게 밥가락을 들고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는 드는 네. 그런 식사 문화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네. 특이한 특별한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남산구학당에서 한중일 공동 창작 공연이죠.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 공연이 있습니다.
1: 네.
0: 생황 연주자 한지수, 상자류의 권효창 등 우리 전통 연주자들과 일본과 중국의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1: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11월 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소리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호연 명창을 오늘 만납니다.
0: 이야, 이호연 명창이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벌써 인생 소리 인생 60주년이 되셨군요.
1: 그러게요.
0: 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입니다.
1: 이미 일찍 도착하셔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0: 네.
1: 오늘 꽃이 활짝 피셨어요.
0: 아, 맞아요.
1: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뾰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갈게요. 집집마다 이것 서너 개 없는 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당류 함량이 높은 이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한 이것은 췌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먹도 찍먹도 적은 양으로 풍미만 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양념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주스, 2번 청, 3번 소스.
1: 주스, 청, 소스.
3: 잠깐만 이 봉용 씨가 부먹 찍먹도 적은 양으로 풍미만 더하는 것이 좋다.
1: 예, 결정타죠.
3: 결정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3: 부먹 찍먹은 우리가 탕수육 먹을 때
1: 네.
3: 주로 하는 거죠. 예. 네. 너 그렇죠. 무슨 스타일이야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1: 네. 탕수육만 오지 않죠.
3: 그쵸?
1: 그 옆에 그 친구가 옵니다. 그거.
3: 네. 네. 자, 그 친구를 생각해 보시죠. 자, 주스인지 청인지 소스인지
1: 네.
3: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쉽죠?
3: 그렇습니다.
1: 맞아요. 이것이 없이 먹으면 물론 좋겠지만 예. 없으면 약간 서운하긴 해요.
3: 예.
1: 그래서 뭘 먹을 때 이제 얘랑 같이 먹기는 하는데 예. 얘네들과.
3: 네.
1: 근데 먹다 보면은 이걸 그냥 원 없이 먹게 돼요.
3: 맛있으니까.
1: 푹 담궈가지고.
3: 맛있으니까.
1: 예.
3: 근데 이제 당류 함량이 높으니까.
1: 높아요. 엄청 예. 높아요.
3: 그렇습니다.
1: 한번 집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3: 네네.
1: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엄청난 당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오리고기 먹을 때는 이제 머스타드. 그렇습니다. 핫도그 먹을 때는 케찹을 이제 또 해야 되고요.
1: 그렇죠.
3: 네.
1: 오리엔탈.
3: 아, 그렇죠.
1: 또 있고요.
3: 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쉽죠?
3: 저 정답이 많이 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답이 들어오고 있네요.
1: 네.
3: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소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소스.
1: 부먹이든 찍먹이든 탕수육 드실 때 소스 대부분 듬뿍 먹거든요.
0: 맞아요.
1: 저도 푹 담궈서 먹어요.
0: 네.
1: 근데 소스는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류나 나트륨 농축된 경우가 많아요.
0: 소스를 너무 많이 쓰면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1: 소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그 맛이 나려면 엄청난 설탕이 들어가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1: 자, 떡 선물의 주인공 4775 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한글날 연휴에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인공지능 AI와 접목한 AI 과거시험이 열렸는데요. AI로 되살아난 세종대왕이 문제를 내고 참가자들은 각자 휴대전화로 AI와 소통하며 과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QR코드 찍기부터 숫자의 합을 맞추는 마방진 문제풀기, 그리고 조선시대 거리를 측정하던 수레인 기리고차로 거리를 재는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들입니다. 기리고차는 1, 2를 갈 때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 이 행동을 해서 거리를 알리게 만든 자동 거리 측정용 수레입니다. 기리고차는 1, 2를 갈 때마다 어떻게 1, 2라는 걸 알렸을까요?
0: 1번 소리를 지른다. 2번 만세를 한다.
1: 네.
0: 3번 북을 친다. 아, 그러니까 이 수레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자연스럽게 1, 2가 이렇게 찍힐 거고, 자, 이제 1, 2에요 그걸 알릴 때 어떻게 하느냐.
1: 네.
0: 소리를 지른다. 1, 2에요 1, 2 이렇게 할 거냐.
1: 네.
0: 만세를 한다. 만세 할 거냐, 아니면 북을 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이 1, 2를 알려주는 건 인형이에요.
0: 네.
1: 나무로 만든 인형.
0: 네.
1: 나무 인형이 소리를 지를지 만세를 할지.
0: 네.
1: 북을 칠지.
0: 그렇습니다.
1: 요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는 이제 노래로 하나 힌트 갈까요?
1: 네.
0: 큰 땡을 울려라 쿵쿵쿵. 작은 땡을 울려라 동동동. 요거 요거 요걸로. 네. 가겠습니다.
1: 네. 저는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0: 어떻게요?
1: 이렇게요.
0: 아,
1: 결정타.
0: 아, 그게 결정타네요.
1: 예. 너무 쉽죠.
0: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신기하죠. 기리고차. 조선시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수레입니다. 기리고차.
0: 네.
1: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1, 2를 갈 때마다 인형이 요걸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시장 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투 듣겠다고 서둘러서
0: 아이고요.
1: 온다고 왔는데 늦어버렸네요.
0: 아이고.
1: 네, 6959님 어서 오십시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까요? 정답은 3번 북을 친다가.
1: 네.
0: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북을 친다.
1: 네. AI로 되살린 세종대왕이 문제를 내고 AI 과거 시험을 치렀다. 이거 재밌네요.
0: 그러니까요.
1: 시대가 진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0: 자, 떡 선물을 저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떡 선물 279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네. 자, 1부 끝고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남도 뮤직 파트 파티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혹시 봤어?
1: 봤지. 국가유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농악무와 널뛰기, 그네뛰기를 시작으로 2008년엔 장고춤과 학춤, 2011년 아리랑과 판소리 등을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대요.
0: 그래. 2021년에는 해금예술까지 국가급 목록에 올렸잖아. 문화유산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전승인을 선정해서 보존과 전승을 지원하고 있었다더라.
1: 그렇더라. 2025년 8월 기준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국가급, 성급, 주급 전승인으로 인정된 인원이 누적 127명으로 집계됐다는데 중국에 판소리 전승인이 있다네.
0: 아이고, 중국 현지 박물관에서 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과 연결해 설명하는 사례도 확인이 됐다는데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고 한다더라고.
1: 이래도 되는 거야? 중국의 문화유산 지정 움직임에 맞서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10월 12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연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우리 아리랑과 판소리, 뭐 추석 등등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중국 자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기가 차죠.
0: 그렇죠.
1: 국가유산청이 중국의 문화 공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데 벌써 24건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 중국은 2003년 문화부와 재정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중국 민족 민간 문화 보호 공정을 출범시키면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문화재 지정과 함께 전승인 양성과 전시 교육도 추진해 왔다는데요.
1: 그 결과 2006년 중국 조선족 농악무를 중국 문화재로 등록하고 2009년에 우리보다 5년 앞서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를 했습니다.
0: 아, 훈둥어매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하다고. 대패삼겹살님께서는 판소리 아리랑을 탐내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뭐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시고요. 중국이 조선족 전통문화를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전승체계까지 구축해온 만큼 앞으로 다른 종목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합리적 추측 같은데요. 중국의 조직적인 문화유산 지정 움직임에 맞서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1: 안 되겠죠. 안 되죠.
0: 체계적인 대응책 그리고 뭔가 사료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실 우리 나오실 선생님을
0: 네.
1: 애타게 또 기다려 주셨네요.
0: 선생님은 중국에 뺏기면 안 되죠.
1: 안 되죠. 우리의 소중한 또 선생님이시죠.
0: 그렇죠.
1: 네. 자,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2: 창문을 열면은 숨어드는 소리, 마음을 달래고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투시의 소리.
0: 파투의 상사리야.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인 이호연 명창이 고희를 맞아 소리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2: 인생 70, 소리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 중인 이호연 명창과 오늘 오픈런 초대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 네, 네. 오랜만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2: 선생님 소리 인생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진짜. 네.

0: 11월 1일 공연 당일이 선생님 생신날이시더라고요.
1: 그건 조금 잘못돼서요.
2: 아, 그래요?
1: 예. 한 달 앞서서 그렇게 됐네요, 날짜가.
2: 아. 그럼 선생님 생신날은 12월
1: 1일.
2: 1일이시고. 그리고 공연날은 11월 1일이고.
1: 예.
2: 한 달 차든.
1: 맞추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2: 어쨌든. 상원 씨랑 그러면 생일이 같아요. 예. 12월 1일.
1: 그래요?
0: 예. 되게 지금 영광스러워요. 그냥
1: 그래요?
0: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12월 1일 태어난 게 있는데 뭐야, 선생님이랑 날이 같다고?
2: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제 뭐 생년 월일 해 가지고 이제 사주
0: 뭐 하죠. 예.
1: 12월 많이 외로우시겠어.
0: 맞아요.
1: 이게 이렇게 초하루 생일이 굉장히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외롭거든요. 외로운 여자. 외로운 남자.
0: 선생님 우리 한번 모임 한번 해요.
2: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모임. 그러면 선생님 언제가 가장 외로우세요?
1: 제가요? 네. 근데 저희는 모든 분들이 그냥 딱 1년 정도 막 공연 준비하고 그냥 다 끝나서 끝나서 들어갈 때
3: 집에 갈 때
1: 집에 가서 이제 탁 있을 때 굉장히 뭔가가 막 허무하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집에 안 가요.
2: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1: 제일 이제 가까운 우리 이제 제자.
2: 예.
1: 제자들하고 뭐 술은 못 마시지만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그 오늘의 이제 그 공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늦게 들어가야지 물씩 들어가요.
2: 그만 아니겠습니까?
0: 보니까요. 네. 와, 선생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에 이 공연이 180분? 그러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와, 이 선생님 이게 체력적으로 괜찮으십니까, 저거? 이거?
1: 근데 뭐 저 혼자 3시간 하는 건 아니고.
2: 그렇죠. 잔치 날이니까.
1: 예, 이제 제 잔치니까.
2: 그렇죠.
1: 이제 저희 제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이제 저하고 가까운 우정 출연하는 분들이 이제 뭐 그 이제 판소리 하시는 전주 대사에서 송재영 이사장, 전북 도리 국악원 뭐 그 감독 차경이 또 이제 우리 무용에서 최고의 이제 스타 최양순 선생님 이렇게 다양하게 잔칫날이니까
2: 그렇죠.
1: 뭐 제 뭐 혼자의 개인 발표가 아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프로그램
1: 보시는 분들이 좀 눈여기도 되고 기동량이 돼야 되잖아요.
2: 그래서 오신 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1: 그럼.
2: 싶죠.
1: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잔치 분위기를 종합적인 우리 예술을 보이자.
2: 감호학을 다 보여주자.
1: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공연이 좀 재밌고 아주 의상도 못 보여셨던 그런 의상을 아주 제가 보입니다.
2: 뭘까요? 힌트 기대가입니다. 조금만 주세요. 힌트.
1: 힌트는 뭐 주기가 좀 그런데.
2: 외로우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1: 그러면.
2: 확인해 보는 아니, 걸로.
0: 우리가 지금 장소를 말씀을 드렸었나?
2: 예약당이요.
0: 예약당.
2: 국악원 예약당에서 11월 1일에 펼쳐집니다.
1: 오후 7시.
0: 7시예요? 7시? 그럼 10시에 끝나네요?
1: 글쎄요. 조금 뭐 그날은 뭐 휴일을 뭐 일요일이니까.
0: 아무튼 7시 맞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춤을 무용을 먼저 시작하셨었어요?
1: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전통 고전 무용을 시작했어요.
2: 네.
0: 원래는
1: 3-4학년 때.
0: 10살 때부터요?
1: 예, 예.
0: 어떻게요?
1: 저희 이제 그 집안에 큰아버님께서 그 이렇게 동네의 소리꾼이셨어요.
0: 아, 당시에요?
1: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하시니까
2: 네네.
1: 그 이제 그 건물에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학원이지 연습실 크게 이제 무용할 수 있는 이제 무용하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룸을 만들어서 거기는 소리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춤을 그때 했죠. 예, 네, 춤을 하다가
2: 선생님 그때도 키가 컸습니까?
1: 제가 좀 큰 편이에요.
2: 팔다리도 길고 그때부터.
0: 예. 그럼 되게 예쁘게.
1: 예뻤죠.
0: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무용은 되게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 제가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이 팔이 길어요.
2: 네.
0: 태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1: 태가 그 초등학교 때 춤을 춰서 몸매가 그때 다져진 거지.
0: 체력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2: 무용이 아무래도 몸의 언어니까.
1: 네, 맞아요.
2: 몸으로 표현해야
1: 확실히
2: 되니까.
1: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2: 그게 있죠.
0: 그런데 무용.

0: 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소리를 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기동량으로. 네. 그러니까 뭐 흥흥 뭐뭐 하니 노지는 못하려 뭐 어떻게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이제 다니니까 네. 선생님들 이제 거의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무용도 하는데 이 소리가 장난이 잘한다. 아니라고. 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아, 이 목청도 좋으니까 소리도 한번 해보라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춤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소리도 하고. 간단히 이제 큰아버지한테 간단히 이제 소리를 좀 배웠죠.
0: 그러면 계속 큰아버지한테 배우시는?
1: 아니. 그때는 이제 큰아버지는 이제 바깥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제 한남동 이태원의 옛날에 소리꾼들, 아~ 예,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이제 아 우리 조카, 이게 제가 조카 딸이잖아요. 네. 조카 딸이 아~ 더 훌륭하게 많은 거를 배워서 더 이름 나게 훌륭하게 돼야 되니까 종로에 우리 이창배 선생님, 아~ 정동만 선생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글로 보냈죠.
2: 이창배 선생님.
1: 네네네.
3: 그럼 이제 갔을 때 그 문화에 선생님 문화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또 배우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많았죠.
3: 지금
0: 저희들
3: 저희가 알 만한
1: 예, 그때 들어가니까 뭐 이춘유 선생님, 김혜란 씨 아하. 그리고 이제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뭐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이춘유 선생님, 김혜란 선생님은 뭐 거의 3년씩 됐대요.
3: 이미 배우고 있었을 당시였고. 그럼 약간 선생님 처음에는 기죽지 않으셨어요?
1: 기가 죽었죠.
3: 그렇죠.
1: 근데 기가 죽은 게 뭐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배운 게 몇 가지만 배우고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다양하게 뭐 제가 모르는 무슨 뭐 별 노래 12작가라든가 아,
3: 작가 특히 작가는 네.
0: 어렵잖아요.
1: 작가도 제가 한 두 곡은 배우고 갔는데 다른 거는 모르잖아요. 네. 뭐 12작가 그리고 제가 모르는 민요 같은 것도 막 하고 근데 이제 뭐 나는 이제 가서 잘 모르니까 이거 책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책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3: 어, 나도 저러고
1: 그리고
3: 싶다.
1: 예.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아. 자존심 상하고. 예. 다른 사람은 이러고 하는데 나 이걸 보고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전 사실 공부를 못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0: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3: 뭐 선생님 쿨하셔. 밀고 나가세요.
1: 못한 건 못한 거지. 그리고 또 하기가 싫었어. 아, 나는 뭐 예술만 해서 예술에 내가 최고가 되면 되지. 네. 공부는 뭐 하기 싫다고 뭐 맨날 뭐 부모들한테 혼나고.
3: 그런데 공부 머리 따로 있고 이제 예술 머리도 따로 있으니까.
1: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불을 두집어 쓰고 네. 그때는 이제 언니하고 같이
0: 친언니요?
1: 우리 친언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언니 딸이 둘 아들 둘이니까 네. 언니 둘하고 방을 같이 쓰잖아요. 아, 네. 근데 언니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 불을 켜놓으면 안 되니까 네. 이불 속에서 이제 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내가 이걸 다 이거 가사를 외웠어요.
0: 랜턴을 켜고 네. 나도 책을 놓고 소리하리라.
1: 그렇지.
3: 외로운 마음 하나로.
1: 네.
3: 그때도 외로웠어. 외로웠어. 선생님.
0: 외로워.
3: 외로웠어.
0: 외로웠어. 아, 내가 이걸 외워버리리라. 네.
3: 그래서 외우셨습니까? 네.
1: 그래서 딱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 나도 딱 앉아서 이렇게 했지.
3: 허리 꼿꼿이 피고. 예예. 네. 예.
1: 그게 어려서도 그게 참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대요. 지금도 그러나 애들이 안 그러나 모르겠어.
3: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건 승부사 기질이
1: 있었어요.
3: 있으셨네요.
0: 예술 쪽 소리나 무용 이쪽에 대한 네, 어떤 그 집중력과 어떤 승부욕이 네, 있었네요.
1: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은
0: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그러면
1: 열심히 했죠.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왜 열심히 했냐면 더 공부는 하기 싫어서 뭐 학교는 안 간다 그러고 못하니까 네. 내가 예술은 정말 훌륭한 이름난 그 국악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
3: 아 놀러도 안 다니고 네. 연습만
0: 오직 연습.
1: 그렇죠. 아주 학교 뭐 학생들 뭐 옛날에 남자친구들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추억도 없어요 저는.
0: 아, 오직 연습.
3: 오직 소리 공부만.
1: 그럴 때 이제 연습을 하고 네. 막 오로지.
3: 아 그래서 지금의
0: 이호영.

0: 명창이 그렇죠.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1: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2: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1: 그럼 예, 맞습니다. 제일 길게 했을 때가 몇 시간 하셨었어요? 연습을 당시에?
2: 아 근데 연습을 네. 연습을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쳐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아 내가 요 대목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막 해서. 될 때까지
1: 만들어내는군요.
2: 근데 저는 얼마 안 돼도 딱 돼버렸어요.
0: 아,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 안 한 애들이 아우 오늘은 3시간 했다.
2: 그거 필요 없어. 5시간 했다.
0: 이런데 꼭 연습 안 한 친구들이 그래.
2: 그거 다 소용없는 일.
1: 그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0: 얼마 했는지는 네.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집중했느냐.
2: 한 곡을 해도 예. 정말 집중적으로 깊게 맞아요. 선생님이 지적했었던 그거를 듣고 집중적으로 하느냐가 네. 중요하지 시간이 뭐 중요해요?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호연 명창이 탄생을 한 거고요.
1: 그래서
0: 오늘 감사하게도
1: 라이브.
0: 라이브를 또 준비를
2: 그래요?
0: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2: 해드려야죠.
1: 그렇죠? 너무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그래 지금 목이 좀 감기가 들어서 좀 상태가
1: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지금 환절기라
2: 아, 아주 고민이에요.
0: 지금 감기가 제철이거든요. 예. 물 한 잔 그러면 예. 드시고
2: 아유 글쎄 말해.
0: 아,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라이브 꼭 들어야 되거든요.
2: 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나저러나 이렇게 항상 재밌게 네. 우리 듣는 이로 하여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아유 너무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1: 아유,
2: 네,
1: 아유,
2: 너무너무
0: 덕담을 또 이렇게
2: 네, 너무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취임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왜냐 우리 선생님 소리했을 때 외롭지 않게
0: 그렇지.
1: 저희들이 에너지 실어드리겠습니다.
0: 빨리 목 풀어. 네.
1: 자 우리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주실 라이브가 바로 한오백년입니다.
2: 네, 제가 이 한오백년을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2: 좋아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무슨 관현악하고 음악을 이제 해서 한 거지만 이 전주가 나오면 이 벌써 이 감정이 확 잡혀.
0: 아.
2: 그래서 이 한오백년을 좋아하는데 네. 오늘 감정이 좀 잡혀야 되는데 목 때문에.
1: 아, 될 겁니다.
0: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안경을 바꿔 쓰셨나요?
1: 어? 그러네요?
2: 아 이거는 글씨 볼 때 돋보기고 아~ 이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0: 아 오, 그런 디테일까지
1: 네. 아름다우십니다.
2: 아름다워요?
1: 잘 어울리세요.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선생님 자리로 네, 이동해 주셔서 한오백년 라이브고요. 저희도 선생님이 사인 주시면 저희가 MR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이어폰 끼시고 야 선생님 의상 보세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선생님 진짜 꽃이 활짝 피셨어요.
1: 아름다우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드릴까요 선생님?
2: 네. 네.
1: 드리겠습니다.

0: 더 듣고 싶은데.
1: 오, 선생님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감기도 얘기하시고.
2: 목소리가 감기 네. 목소리죠.
0: 아니 어? 선생님 근데 이거
3: 모르겠는데요.
0: MR이 너무 짧은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2: 아이 또 며칠짜리도 있는데 또 노래만 나가면 어떡해. 잘랐어 잘랐어.
0: 자 11월 1일 날 네. 어, 국립과학원 예약당이죠. 7시라고 하니까 선생님의 이런 깊은 소리를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날은 그럼 선생님 몇 곡 불러주세요.
2: 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네. 이제 프로가 네. 어쨌든 이제 잔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뭐 경기민요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그럼 어느 공연장에 가도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우리 제자인 전병훈 씨가 네네네. 그 고음반을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발굴해서
1: 맞아요.
2: 이제 이렇게
1: 복원 소리를 복원, 하고 있죠.
2: 예. 네, 네. 그거를 많이 준비해서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고민 끝에 아 병훈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은 그런 레퍼토리를 뭐를 할까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음악하고 춤에 이제 맞춰서 아. 그렇게 요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런 아. 선을 보이고 또 이제 경기민요는 또 경기민요대로 네.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거 노래가라 청춘가 태평가 이제 그렇게 아. 하고 또 제가 이호연의 저 특별한 또 그 노래 에. 이제 기날이랑 정선알이랑 한오백년 예, 아. 그거를 이렇게 뭉쳐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노래가락 태평가 뭐 이렇게 그 음반에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다 하고 아. 저는 이제 그 12 작가 이제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창부타령
0: 부르시고.
2: 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재밌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0: 아, 분위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선생님 어떠세요? 10살 때 큰아버지한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무용하고 미녀 배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호연아 여기 이창배 선생님한테 배워라 갔더니 또 동료들 옆에 있고 이불 속에서 가사 외우고 했던 그 소녀가 네. 6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공연을 올리잖아요. 60주년 기념 공연을 올리잖아요. 어떠세요?
2: 근데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아. 그냥 숫자가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뭐 그런 게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1: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2: 뭐 그냥 실감이 안 나요. 네. 실감도 안 나고 뭐 외모도 뭐 조금 나이 늙었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변했죠.
0: 네. 아니 전혀 뭐. 네.
2: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 근데 실감이 안 나는데 좀 언제 제가 우울하고 이제 뭐 이제 제자들이 좀 속색이고 열심히 안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화재가 됐잖아요. 네. 근데 3년 됐어요. 아. 그래서 어떨지 이제 우울하게 이제 혼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1: 아, 그럴 때 인지를 하게 된다. 예, 예.
2: 아,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1: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생각이 드는
2: 시간이
1: 거예요.
2: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 우리 제자들이 빨리 내 거를 빨리 진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빨리 이렇게 내가 있을 때 선생님 있을 때 자기 자리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욕심이 많아서 네. 정말 우리 제자들이라면 아직은 요새 젊은이들이 내가 어려서 배우고 그랬을 때의 이 정신 세계가 틀려요. 아. 왜 그런지 몰라. 네. 뭐 고생을 안 해서 그랬는지. 네. 네. 그러면 제가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사람의 그거 다 또 저기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길, 이 사람의 길 아. 이거를 제가 다 얘기를 해서 너는 아.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가야 돼. 아. 너는 무대인이 안 되지 말고 네. 이론을 많이 해서 강단에 서라. 아. 그러니까 이런 그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있고 또 이제 보유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더 또 강해진 것 같아.
1: 아, 그래요.
2: 급해진 것 같아.
1: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네.

0: 그 보유자가 되기 전과
1: 예.
0: 되고 난 후에 스스로도 변화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습니까?
1: 아무래도
0: 네.
1: 조심스러운 거.
2: 또 책임감도 들것 같아요.
1: 예.
2: 그죠?
1: 조심스러운 거 있고
0: 네.
1: 책임감은 사실은 저는 보유자가 안 됐을 때라도 저는 사실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갖고 저는 이 평생 온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경기 민요가 다른 분야보다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나래도 다그 국악을 하고 소리를 하고 예술을 한다고 해서 이 사고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0: 다 다르죠.
1: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경기 민요를 어디에도 서야 되고 어디에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빠.
0: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생각할 때그 하실 때 생각하는 영역의 범위가 엄청 넓으시네요.
1: 에너지 소비가 너무
0: 세세한 것까지 선생님 다 신경 쓰시는구나, 디테일하게.
1: 예.
0: 그래서 외로우신 거예요, 선생님.
1: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외로운 짓을 한다고.
3: 그러세요. 외롭지 않게.
1: 어?
3: 외롭지 않게 조금은 뭐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0: 무던하게
3: 선생님.
0: 가시면 안 돼요?
3: 네, 왜냐면 내가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건
1: 아니야.
3: 어떠십니까?
1: 그러니까
0: 아니요?
1: 나는 남도 하는데도 껴서 막 또 이래서
3: 네.
1: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막 하고 또
0: 해주고.
1: 어디도 가서 그러면 이제 나 때문에 무슨 프로도 하면은 경기 민요 껴서 그럼 나는 우리 제자들 후배들 다 끌고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선배님 항상 건강하시고 선배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이래. 그러니까 나는
0: 그럼 또그말 들으면 책임감 더 생기고.
1: 더 생기고.
3: 그럼 또 열심히 하고.
1: 저는 항상 쟤는 30대에 무슨 행사 와도 이호연 선생님 혼자 우리 국악은 거짓말 시키는 거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3: 매기고 받고.
1: 우린 나 혼자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2명이고 3명이고 난
0: 그렇지.
1: 항상 같이 다녀요. 돈을 뭐 캐라 돈안 먹더래.
3: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0: 맞아요.
3: 같이 함께 해야지 이 마음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3: 아유.
1: 후배들도 많이 이제 시간이 가고 후배들도 나이다 먹다 보니까
0: 네.
1: 우리 이호연 저기 선배님이 정말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아는 것 같아. 나이 먹어.
3: 아니, 지금 문자가 좀 와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927님께서 아까 그 한우백년 딱 들으시고 이거죠. 맑고 높게 올라가는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이호연 명창님.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칠순을 축하드리고 소리인생 60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1: 예, 감사합니다.
0: 이제 선생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저희도 이제 40대가 이제 50대 가까이 이제 돼가는 소리꾼인데
3: 아직 애기예요, 애기.
0: 소리꾼인데 선생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벌써 약간 소리하는 게 약간 버겁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30대 때못 느꼈던 걸
1: 다르죠.
3: 선생님 체력 관리를 어떻게
0: 그러니까
3: 하셨어?
0: 저는 그게 궁금한
1: 근데 이제
0: 거예요.
1: 저는 사실은 그 옛날부터 사실은 제가 뭐 20대, 30대 한창 전성기 때 그때 뭐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단에서 무슨 뭐 감독이고 뭐 저는 매일 나가서 그 출근하고 뭐 이런 거를 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저는 안 했고
0: 그러니까 직장인 생활 말씀하시는 거죠?
1: 직장생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제가 공연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다른 제가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중요한 공연이면 저는 한달몇달 전에 스케줄 절대로 전안 해요. 안
0: 선택과 집중을
1: 잡아요.
0: 하시네요.
1: 안 잡아요.
3: 오직 그 작품에 집중하기
1: 그리고
3: 위해서.
1: 이제 좀 관리를 좀 이제 이게 막 피곤하게 하면 안
3: 왜냐하면 무대에
1: 되니까.
3: 서서 보여주는 직업군이니까
1: 그러면
3: 우리는.
1: 그건 목이 쉬었다 감기 들었다 자기 사정이지 듣는 사람이
3: 선생님 오늘 감기 걸렸다고.
1: 아니 그래도
3: 선생님.
1: 아이 그건 내가 조금
3: 프로답지 않은 모습.
1: 아니
3: 선생님, 실망. 선생님,
1: 내가
3: 우리 코너를 왜 이렇게
1: 아이
3: 보시죠?
1: 그게 아니라 말로 애교스럽게 내가 살짝 한 거지.
0: 그렇지.
1: 노래할 수 있는 목이야.
0: 그렇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선생님 이제 겸손이셨죠.
1: 그렇지
0: 겸손.
1: 겸손.
0: 그렇지.
1: 만약에 제가 오늘 약속했어도 목이 뭐 쉬었다.

0: 그러면 생방이라도 나 못해요.
1: 아. 만약에 진짜였다면.
0: 진짜였다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스케줄이다, 무슨 뭐 행사, 뭐 노 안 해. 아. 아.
2: 어떤 개인의 이익, 경제적 이익보다 안 중요한 안 건 안 그러니까 약속이다.
3: 선생님은 어. 딱 선택과 집중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0: 그게 네. 다르다고. 이 정신적으로 뭐 왔다 갔다 무슨 공연 그거 정신적으로 흐트러져가지고 어. 절대로 안 좋아. 아.
2: 선생님 그럼 뭐 평소에 운동 같은 것도 하십니까?
3: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운동을 좀 너무 안 해.
3: 그러면 선생님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 무용했던 게 그게 지금까지 나를 좀, 버티게 했던
0: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건 하는데 일부러 가서 뭐 그런 뭐
3: 그래서 아니고
0: 아 저 저번에 봄에도 또 우리 딸이 헬스클럽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끊어놨어. 예. 어머 맨날 약속을 안 지키고 끝내 버렸어. 아,
2: 안 맞는 거야.
0: 안 돼요. 네. 안 되더라고.
2: 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딸도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3: 자녀분이 딸 한 분이세요?
0: 딸 하나 있죠. 아,
2: 혹시 소리 안
0: 해요? 아유 안 하지.
3: 안 해요.
2: 왜? 근데 따님은 소리 안 시키셨어요?
0: 아유 저는 싫고. 네. 다시 죽어서 태어나서도 난 안 하고 싶어요.
3: 누가요?
2: 어머,
3: 선생님이?
2: 내가. 소리를?
3: 소리를? 오,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2: 충격 발언이신데요, 선생님?
0: 싫어.
3: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신데요.
0: 아, 이제 그거는 명예지. 네. 내 자신으로서는 별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
2: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한데.
3: 후회 없이 살았다.
2: 맞아요. 이런 거죠. 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0: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 남만 그런 것 같아.
2: 아, 주위에서
0: 예, 뭐 네. 선배나 후배나 네. 예, 너는 그럼 좋으냐 내가 이래 어. 아니 뭐 이제 뭐 이렇게 사랑받고 네. 명예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까 외롭다 그랬잖아 네. 외롭고 너무 힘들고 맞아요. 정신이
3: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유별나게 이렇게 많은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제가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고 아. 우리 진짜 국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3: 맞아요.
0: 그리고 이게 생각과 뭐 이게 너무 크잖아요. 작품도 정말 크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안 되잖아요. 또 개인적인 거는 네. 그래서 그냥 이 다음에는 네. 그냥 전 네. 환경에서 네. 그냥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막 그런 게 살고 싶고
2: 평범한 삶을
0: 네
2: 말투가 달라지셨어요. 아.
0: 그래서 우리 딸은 예. 전혀 이제 이거 국악은 아니고
2: 예. 하고 싶다는 얘기조차 안 하든가요?
0: 뭐 안 해요.
3: 아 그럴 수 있어요.
0: 그런데 피가 있는지 네.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감각은 있다. 아.
2: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거든요.
0: 감각은 있어요.
3: 자 선생님 이제
2: 안경을 고쳐 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0: 아, 또 노래해야 돼?
2: 예.
3: 또 출근하셔야 되세요. 출근. 일단은 출동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 선생님 또 MR 짧은 거 갖고 오셨어.
0: 아니, 참부 타령이 두 곡이에요.
3: 그래요? 예.
0: 길어요.
3: 요거는 2분 52초
0: 아,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뭘.
3: 아, 그러네.
2: 아,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아.
3: 그래, 선생님 좋아하시는 기나리랑 뭐 이런 거.
0: 그거는 내가 기나리랑 네. 정말 네. 제일 아까 한우병님도 사랑하는 노래지만 이 기나리랑은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2: 힘들죠.
0: 정말 이거 제대로 이게 통성에다가 두성에다가 막 네. 이게 나와가지고
2: 맞아요.
0: 이 갈비가 진짜 아우 너무 힘들어요.
3: 선생님 이제 출동 일단 출근하셨다가 3분 뒤에 뵙겠습니다.
2: 지난 선생님 출연 때보다 네. 오늘 선생님이 인간미를 더 많이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3: 편안하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선생님 마음이. 네.
2: 우리 너무 까부나?
3: 아니요. 이게 서로 간에 에너지 호흡이 맞은 거죠.
2: 아.
3: 저 선생님 MR 드릴까요?
0: 네네네.
3: 드리겠습니다.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0: 상부 타령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 이거 MR 저 CD 아니었어요. 예. 와, 지금
1: 소리 좋다고 지금 문자가 엄청 많습니다.
0: 소개를 예. 좀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꽈배기 님. 이호연 선생님 왜 이렇게 귀여우시죠?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선생님 팬 1일 하겠습니다. 2887님도 이호연 명창님 방송에 나오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1: 1716님 얼씨구 좋다. 어쩜 아직도 목소리가 이렇게 곱고 아름다우세요.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트 보내주셨고.
0: 0750님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선생님 소리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한희정님이 이호연 선생님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에 힘이 넘치세요 하셨는데 관리 목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 목 관리는요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0: 다 알려 주실 거면서
2: 그 호흡법을 네.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아 오늘 일과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 호흡 앉아서 이 호흡 관리를 해요.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셨다가 이 단전에다 놨다가 이런 거를
0: 계속 연습을 하시는군요.
2: 계속해요.
1: 강님 목소리와 호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없어요.
0: 호흡이 먼저니까
2: 절대적으로 네.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정신도 좀 맑아지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애들만 제가 이걸 가르쳐요. 또 여기에서 또 깊은 게 또 있어요.
1: 또 있겠죠. 다음 단계가.
2: 다음 단계가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는 이제 좀 할 수가 없고
1: 극비사항이고
2: 네, 극비사항. 네. 그리고 이제 저는 1년 12달 찜질방에서도 저는 이 목대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저는 살아요. 아, 잠잘 때.
1: 그 관리를
2: 양말 신고.
1: 주무실 때도요?
2: 잠잘 때.
1: 마스크를 쓰고 주무세요?
2: 네.
1: 건조하지 말라고?
2: 네. 야. 근데 그게요 굉장히 좋아요.
1: 맞아요.
0: 우기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2: 아유 우기고 뭐고 그냥. 그냥 1년 12달. 왜냐면은.
1: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2: 아니 우리가 잠잘 때 입을 벌릴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입 벌리는 게 여기 다 들어.
1: 맞아요.

0: 코 마르죠.
1: 네네네.
0: 안 좋아. 그래서 그런지 감기나 들어야지 어떨 적에 목이 갈라지지. 저는 네. 일평생 여태까지 목이 쉰 적이 없어.
2: 관리를 하시니까.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3: 그쵸, 맞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벌써 지금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연애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오로지 하고 지금도 어깨 짊어지고 있는 것들 많고 신경 많이 쓰시고 게다가 지금 자기 관리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냥 완벽 그 자체였어요. 아.
0: 저 너무 완벽해.
3: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완벽하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
0: 좀 피곤하겠지.
3: 아, 그러니까 제자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만족에 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0: 아. 없어. 아주 그게 내가 아주 그냥 야 한이 들어 있다니까. 그렇지만은. 네. 어떻게 나하고 네. 같겠어요.
2: 그쵸, 다르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의 좋은 거, 좋은 거는 니네가 따라라. 네. 그래서
2: 받아가라.
0: 저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어디 이제 뭐 공연을 간대든가 항상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혼을 한 애들은 이제 신랑한테 잘해라. 아오. 신랑한테 충실히 해야지 너를 다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많은 얘기를 많이 하지. 예. 뭐 노래만 가리키는 거 아니야.
3: 아, 인생을 가르친다.
0: 인생과 인성과 다 가리켜야 돼요.
2: 선생님 이번에 또 소리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때 특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3: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병우 씨와 작업한 아니 그거 말고 또 있는
0: 자서전.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 뭐 저에 대해서 이제 그 팬들도 네.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나요? 뭐 자녀가 있나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좀 아주 굉장히 신도 있게 네 우리 이제 제자 병훈이가
3: 전병훈 씨가
0: 아주 지금 뭐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지금
2: 작업을 했어요.
0: 준비하고 예 네, 준비하고 있어서 네
2: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3: 선생님의 인생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려서부터 네네. 어떻게 이제 그 예술을 하게 됐으며 아. 지금까지에 예. 네.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다 있죠 뭐.
3: 그러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뭐 살짝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자서전에서 원래 자서전이 재밌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생님 자서전 내용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였습니까?
0: 뭐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뭐 겉으로 예술을 하는 이호연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적인 뭐 가정적인 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을 내가 여기 오늘 처음 말하는 건데.
3: 하지 마.
2: 그럼 좀 불편한 거 하지 마세요.
3: 네. 왜? 자서전 아니, 내용에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3: 아, 그럼 말씀하셔도 되지.
0: 왜요?
2: 네? 궁금한 거는 선생님이 나는 진짜 소리를 위해서 진짜 연습 그리고 연애 뭐 이런
0: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창배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가 네. 중학교 때잖아요.
2: 네네네.
0: 저는 오로지 이 머리에 네. 내 생명같이 저는 생각했어요.
3: 소리를
2: 미녀밖에.
0: 나는 네. 네. 나는 이제 공부도 내가 많이 했지. 그래도 이제 뭐 겉으로 왔다 갔다 뭐 왔다 갔다는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공부는 머리에 없고 이제 이걸로 내가 이제 소리로 내가 정말 훌륭한 진짜 문화재가 되고 명창이 돼야 되니까 또 함부로 또 제가 그 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때부터 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 생명같이 생각을 했으니까
3: 소리를 생명이다 생각했다. 에이. 그러면 60년 전에 선생님 처음 소리 시작할 때 이런 날이 올 걸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0: 저는 했어요.
2: 아, 그래요?
3: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아 나는 정말 훌륭한 명창 이호연 문화재가 된다.
3: 이야.
0: 나는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2: 그럼 선생님 꿈을 이루신 거네요. 꿈을.
0: 그렇죠.
2: 그,

0: 그런 늦, 측면에서
1: 좀 늦게 잃었지 뭐. 아 그렇죠. 내가 몇십 년 만에 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네. 꿈 이루기까지. 네. 네. 네. 네.
2: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선생님은 생각이 많으셨네요.
1: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같이 생각을 하고 오로지 그렇게 했죠.
2: 이제 선생님께서 또 예능 구조자로서 경기민요 전체적인 뭐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후대를 잇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선생님 제자가 아니어도 후배들에게 또 전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있죠. 네. 근데 이제 저 뭐 제가 가리키는 제자도 그렇고 네. 사실 초등학교부터 이제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마쳤어도 네. 이렇게 흔들려요. 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국악계가 사실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2: 맞아요.
1: 생계 유지라든가 맞아요. 무대라든가. 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면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의 갈 길이 다 있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흔들려서 뭐 다른데 뭐 취직을 한대든가 무슨 아주 이럴
2: 아,
1: 때는
2: 투잡.
1: 예, 예, 예 간이 제가 녹을 정도로 아. 그때 사실 이게 상처라는 게 상처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 이성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상처 받았다 거진 그러잖아요. 저는 제자들한테 상처라는 그 의미를 저는 느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자기가 초등학교부터 이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왔으면 끝까지 그래도 힘들어도 자기의 실력을 자기가 그 힘들수록 더 싸서 싸면은 자기의 갈 길이 다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히 조급히 굴지 말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그 우리 국악 그 소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각자의 이제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한 선생님 만 고집을 하지 말고 아하. 다른 선생님의 어떤 소리가
2: 다양한.
1: 좋다.
2: 네?
1: 그러면은 와서 그 선생님 거를 자기 걸 만들고 난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2: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2: 근데 그 우리 스승님께 배반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후배들이 엄청 많아요.
1: 그게 지금 아주 아하. 참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70이고 네. 아직은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저에 대한 또 소리가 좋은 게 있고 예. 또 이춘희 선생님은 이춘희 선생님대로 좋은 아하. 소리가 있고 뭐
3: 김혜란 선생님
1: 김혜란 네. 선생님 있잖아요.
2: 네, 네, 네, 네,
1: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고 가서 좋은 거를
2: 배워라.
1: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어떠한 그 지금 연구 중이에요.
2: 예.
1: 다 이제 좀 모여 내가 이렇게 아. 좀 할 수 있는
2: 네.
1: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네. 고민은 중이에요.
2: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짜 후대 후배들이 잘 성장시키는 네. 게 중요하다.
1: 그럼요. 예. 열심히 포기하지 네. 말고
3: 네.
2: 오늘 선생님께서 또 오랜만에 귀한 걸음 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또 네. 아주 유쾌한 이야기들까지
1: 다 끝났어요?
2: 예.
3: 끝내야 됩니다.
2: 이제 아유. 보내드려야 돼요 선생님.
3: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11월 1일
1: 네.
3: 일요일
1: 네.
3: 저녁 7시 국립과학원 예약당이고요.
1: 네.
3: 이호연 명창의 소리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2: 네. 네.
3: 기억해 주십시오.
1: 많이들 오세요.
2: 아, 끝날 때 되니까 목소리 또 바뀌셨어요. 네. 오늘 선생님 네.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1: 네.
2: 공연도 무사히 잘 끝나고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두 분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2: 아유. 아유.
3: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3: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2: 네.
3: 아 오늘 좋았습니다.
2: 그러게 말입니다. 아. 선생님의 또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3: 한 그렇습니다.
4: 짧아요.
2: 한 시간 짧다고? 짧아요? 이거 두 시간으로 늘려야 된대.
3: 네. 아무튼 이제 진짜 완전한 가을로 이제 또 들어가고는 있어요. 낮에는 좀 덥긴 한데.
2: 약간 덥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네.
3: 자, 요럴 때 여러분들 요 환절기 때 감기에 쉽게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2: 네.
3: 뭐 체조도 좋고 스트레칭도 좋고 건강 관리 좀 신경 쓰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 지금 남부 지방은 코스모스도 다 핀 것 같고요.
3: 어우.
2: 꽃 구경, 가을 단풍 구경하기 좋은 네.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3: 네네.
2: 가을을 만끽하셨습니다.

0: 좋겠어요.
1: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오후 2시에 밝은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요즘 가을 여행을 다녀오거나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일부러 완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고속열차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들을 천천히 바라보면 마음도 기차의 속도에 맞춰 느긋해지는 것이 완행열차 여행의 멋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하루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조금 느리게 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이라 몸도 마음도 바쁘시겠지만 남은 하루는 조금 여유롭게 채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은 완행열차 같은 시간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노래가 좋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김명환의 소리로 단가 진국명산 보내드립니다.
1: 진국명산

죽이라. 허병은 흘집어요. 북주로 삼가이기요. 기암은 독이 남한

청천 한강 유수 호양양 수상 천안은 자산수같이 산봉수가 알도록 숭숭강 얼어사

김용환의 소리로 단가 진국명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앞서서 완행열차 말씀드렸는데 섬사람이라 기차

20살이 훌쩍 넘어서 처음 타봐서 완행 열차를 타본 기억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TV로는 많이 봤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완행 열차 하면 가요 속에 등장하는 완행 열차나 TV로 보던 모습이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나 완행이라는 말의 뜻도 모를 때는 속도보다는 완행 열차 안에서 먹던 삶은 달걀, 예, 그리고 음료수 한 병, 예,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게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보면 창문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지금 같으면 꽤 긴 시간을 기차 안에서 보냈겠죠. 예. 비둘기호는 2000년 11월에 마지막 운행을 했고 통일호도 2004년 3월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KTX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주말에 있을 부산 공연 때문에 가는 것, 오는 것 예매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기차의 어떤 그 기술, 그리고 기종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빨라지면서 같이 사라진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역 하나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도 좀 보고 달걀 하나 까먹고 옆 사람하고 별 얘기도 다 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짧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동안 목적지에 조금 늦게 가더라도 괜찮은 노래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선곡에 심혈을 기울여봤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보내드립니다.

0: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6186님께서는 황민왕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당일로 순창에 다녀왔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맛있는 거 맛있거든요. 가족들이랑 한번 댕겨오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큰딸이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저녁에 그걸 먹고 아침 점심을 그 연어 덮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서 밖에서 먹으니까 비싸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아무튼 주말 동안 한 2kg 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결고우님께서 출석합니다. 여기는 비가 토독토독 내리는 게 빗소리와 함께 노래가 좋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흥 이한식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민왕씨 반기는 월요일이 왔군요. 늘처럼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비가 토독토독 내린다는 게 참 정감 있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강항에 동동 떠난대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요즘은 장재효 선생님과 함께 우리 노래를 주제별로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재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주제별로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선생님. 그죠?
2: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무래도 제가 전문 소리꾼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 전통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별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할 때마다 뭐 논문을 한 편씩 쓰고 있습니다.
0: 그 어떤 것이든 사실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유가 명확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2: 그렇죠.
0: 선생님?
2: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첫눈에 반하기도 하잖아요. 그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뭐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예전에 그 아내가 내가 어디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그 모호함이 좀 걷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성격도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 아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유 없음을 이유 없는 채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어떤 인내력을 시험하는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제별로 준비해 오실 때는 사실은 그 모호함을 좀 걷어내는 작업이기도 해서
2: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알던 소리지만 새로 다시 들어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 다시 들어보는 과정이 아주 저한테는 또 새롭습니다.
0: 또 다른 것들이 막
2: 그렇죠. 들리는. 그렇죠. 네. 뭐 가사도 좀 더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헤드폰으로 좀 자세하게 듣다 보면 그 숨결도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새롭게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그야말로 이제 경청을 하시는 거군요.
2: 네.
0: 오늘은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2: 그렇죠. 가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0: 먹는 것도 많고 예. 뭐 책도 읽고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사랑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선생님은 사랑을 끝사랑은 언제 가을에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0: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집 예. 와이프하고는
1: 예. 지금 첫사랑이시죠?
0: 네 예. 와이프님하고는 여름쯤에 만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공연하러 갔을 때 만나서 네, 정말 첫눈에 하면서 네, 그랬던 만남에
1: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첫눈에 반한 네, 첫사랑과 지금 행복한 오래오래 살았더래요라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0: 갑자기 땀이 나네요.
1: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선생님
0: 네.
1: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고 네. 이별도 사랑의 포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네. 사랑 때문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 노래가 전통 음악 속에 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아, 나 사랑해서 행복해 이것보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뭐 좀 님 그리워 예. 좀 이런 쪽의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기억을 하는 것 같고
1: 예.
0: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전통음악 속에도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고사의 어떤 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노래가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음악에 사랑 이야기가 참 많아. 이것만 알고 있더라도
0: 네.
1: 사실 전통음악의 어떤 문턱을 넘는데 그 문턱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네. 있을 텐데
0: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전통음악이 좀 어렵고 나하고 멀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특히 그게 이게 무슨 가사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근데 찾아보고 또 이렇게 유심히 관심 있게 들어보면 네. 아는 말도 많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들린다.
1: 예.
0: 그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이어진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말이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전통음악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네,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오늘은 첫 번째 곡으로 가곡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어떤 문턱까지도 약간 염두에 두신 선곡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죠. 이게 그 조선 중기의 시인께서 네. 지은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건데
1: 예.
0: 사랑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좀 익숙한 말이기도 해요.
1: 사랑 거짓말.
0: 네, 네. 좀 노래도 몇 곡 나와 있는 게 있고 많이 알려진 곡도 있고
1: 네.
0: 사실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 헤어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 네.
0: 거기에서 또 이 사랑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아주 중요하게 쓰였고 우리 가곡을 중요한 어떤 소재 중요하게 다룬
1: 네, 예, 예.
0: 네, 영화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좀 저는 좀 뜻깊게 봤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 시대부터 헤어화는 그 개화기
1: 예, 예. 네, 이제
0: 그 1900년대 초반쯤의 얘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우리 사랑 거짓말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게 또 소울지기 여러분들의
1: 네,
0: 사랑 거짓말이 있는데 그 노래가 이 헤어화 영화에 또 예,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이 가곡 네, 사랑 거짓말이 이 곡이 또 의미 있게 네, 들리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가곡은 사실 노랫말을 이렇게 탁 알아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0: 아주 어렵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 들려드리기 전에 네. 가사를 좀
1: 네,
0: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현대어로 풀은 게 있고 원문이 있는데 원문대로 한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괴단 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이렇게 짧은 시예요. 근데

0: 이것을 예를 들면 베리오라는 거를
1: 예.
0: 포이리오 이렇게 길게 하니까 이제
1: 이중음으로 하는 거죠.
0: 네,
1: 예.
0: 어려 듣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시거나
1: 예.
0: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빨리 검색을 해 보시고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가사였구나 하는 네, 그런 좀그 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대단히 SNS에 약간 그 일상의 어떤 소재들을 한 시들이
0: 네.
1: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시들
0: 네.
1: 혹은 대단히 직관적인 시들이
0: 그렇죠.
1: 요즘 많이 나오고
0: 네.
1: 있는데 사랑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배단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배려 나는 안잘 건데 너 보고 싶어서 네가 어떻게 꿈에 나온다는 얘기야 인 거잖아요.
0: 네.
1: 상당히 현대 감성과도 잘
0: 아,
1: 맞는다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선생님.
0: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1: 예.
0: 되게 이거는 요즘에도 통하겠는데 아마 그래서 또 그런 영화라든가
1: 아, 많이 선택을.
0: 창작곡들이
1: 예.
0: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선비가 썼다라는 것에서 아마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어떤 이성을 생각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주군을 임금을
1: 예.
0: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1: 그렇죠. 옛날에
0: 내용이지도
1: 함부로 이렇게
0: 않을까.
1: 진짜 이렇게 그 속내를 드러내면 안
0: 그렇죠,
1: 됐다고 이야기를
0: 그렇죠.
1: 하더라고요.
0: 네. 그런 해석도 있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오늘은 박민희 씨의 노래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0: 네, 박민희 씨는 창작 활동도 많이
1: 예.
0: 하시죠. 해파리라는 팀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 예.
0: 아주 그이 가곡을 들으시는 걸 들어보면 또 굉장히 단아하면서 그렇지만 여리여리한 느낌이 아니고 그. 그러면서도 또 힘이 있는 그런 소리를 또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으로 박민희 씨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 그냥 이제 연주자나 가객이다라는 이런 걸 넘어서 대단히 작가적인 아티스트의 면모. 그래서 박민희 씨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부를까 이게
0: 그렇죠.
1: 대단히 궁금해지던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앞서 들려드린 노랫말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희가 노래하는 여창가곡 개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보내드립니다.

0: 여창 가고 개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를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코 노랫말을 모르고서 노래로만 듣는다면 재미가 반감이 아니라 반의 반감.
1: 그렇죠.
0: 계속 콱콱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전통 음악을 접하거나 혹시 감상하는 그 태도랄까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기.
0: 네.
1: 인내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자꾸 접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0: 요즘 서점에 이제 가을이라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책을 사러 가보면 요즘은 필사하는
1: 책들. 맞아요.
0: 예전에는 자기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좋은 대목을 골랐으면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선곡하듯이 이렇게 문장을 모아놓고 옆에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만든 책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사랑 거짓말이 들어보니까 사실 한편의 시로 봤을 때도 대단히 짧은 시인데 약간 가곡으로 이렇게 길게 늘려서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필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 써가면서 듣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1: 말씀 듣고 보니 저도 필사를
0: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이 노래 형식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특히 가곡은 요즘처럼 막 바쁜 세상에 참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장르의 노래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0: 앞서서 회화, 영화 이야기도 선생님 해주셨는데 전통 노래 혹은 이제 전통 예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감으로라도 뭐 한 두 번씩 세 번씩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죠. 아마 서편제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고.
1: 서편제가 있고 천년하게 또 시리즈처럼 뒤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조정래 감독님이 하셨던 소리꾼이라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있었고 또 웹툰 드라마 창극으로까지 이어졌던 정년이가 있었고
0: 저희 뭐 딸이 그 정년이를 보고 다시는 국악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1: 정말
0: 그 정년이가 이제 그 독공을 하다가 피를 토하는 장면인데 하필 그 장면을 봐가지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다시 구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리고 춘향가가 또 50년 된가에도 있었고 200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도 있었고 그랬죠.
0: 그렇게 휘몰이도 있었고
1: 휘몰이도 있었고요.
0: 아무튼 이런 영화들 뭔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재미나 감동을 주는 소재로 이것들이 선택이 된다라는 건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1: 그렇죠.
0: 반증이겠죠.
1: 네, 뭐 우리 셰익스피어에만 봐도 많은 변주가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전통 고전도 얼마든지 그런 변주가 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 세대가 딱 그 세대였었는데 국어 시간에 이렇게 토론 수업하면 심청가에서 신봉사는 얼마나 무능력한 인물인가.
1: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한때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걸 조명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세대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가혹한 평 아닌가.
1: 그렇죠.
0: 이 이야기를 꼭 그렇게만 읽어야 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 그 뭐지 동화도 뭐 잔혹동화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로테스크하게 좀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뭐 창작은 상상은 자유니까 괜찮긴 한데 이왕이면 좀 밝게 하는
0: 그렇죠.
1: 것도 좋을 것
0: 좋은 선의는 유지한 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곡은 서도소리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어느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져와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서도소리도 평소에 좀 듣기 어려운 소리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남봉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사설 남봉가도 있고 긴 남봉가도 있고 자진 남봉가도 있고 한데 오늘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곡은 개성 남봉가입니다.

0: 뭐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박이현 폭포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박이현 폭포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인데 이곳 국악방송에서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개성, 하지만 갈 수 없는 개성 남봉가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여기에는 어떤 사랑이 나오나요, 선생님?
0: 노래를 들으시면 알긴 아시는데 일단 그 후렴구에 어허라 엄마 디어라 내 사랑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박연 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 양이네 우리 두 사람의 정만 못하리라 뭐 이런 또 가사가 있고 합니다.
1: 우리가 훨씬 깊지롱
0: 그렇죠.
1: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0: 박연 폭포는
1: 저도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노래 들을 때마다 아마 다음 세대는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상상 속에
0: 그렇죠.
1: 그 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듣기 시작하고 이 노래가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질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악 방송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소중하고요.
1: 서도민요 개성 난봉가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성 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에 유지숙 명창의 소리를 듣다가 지금 소리 들으니까 이때 좀 요즘의 소리는 대단히 유장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소리는 대단히 진짜 폭포처럼 힘차게 부르신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전통 소리꾼 선생님들께서 그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좀 연대별로 같은 노래라도 기록을 해 주시면 후학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를 포함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녹음 얘기해도 그거 있잖아요. 좀만 더 하고 좀만 더 해서 좀 더 완성되면
1: 맞습니다.
0: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녹음 못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마다 자신의 어떤 음악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그런 게

0: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전통음악계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가 저작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누구의 소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고 뭐 언제는 어땠는데 요즘은 어떻다 뭐 이런 뒷얘기들이 좀 네. 그 다른 국악을 소개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도 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물론 개인은 힘드시겠지만 좀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그 인터넷 에서 영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좀더 지속이 되다 보면 좋은 퀄리티의 음원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강요는 아니지만 좀 의무적으로라도 좀 의식을 갖고 좀 기록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이게 약간 영상 얘기하시니까 오늘 또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꼭 그만큼 싸울 일도 많아지는데 멀리 떨어져서 통화로 할 때, 듣기만 할때 싸울 일이 잘 없더라고요. 서로 더 애틋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영상, 음원도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둘 다가 말 그대로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 꾸준히 기록함이 요즘 시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마도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실 대목을 들으면 더 그런 어떤 생각, 확신을 저희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베뱅이 굿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베뱅이 굿참 듣기 어렵죠.
1: 네.
0: 그리고 기록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윤건 선생님의 소리. 그래서 뭐 이윤건 베뱅이 굿이 사랑니 여기였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좀 있으실 것
1: 사실
0: 같아요.
1: 베뱅이 굿 하면 그 제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당 얘기 아니야? 이렇게 굿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0: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어렵게 태어난 베뱅이 아가씨가 친구들 옆집 사는 세월래 네월래는 다 시집 갔는데 혼자만 시집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시주하러 온그 금강산 상자 스님 어여쁘게 생긴 상자 스님에게 반하고 그 상좌 스님도 그 문틈으로 본 잘생김 베뱅이 아가씨에게 반해서 둘이 그리워하고 근데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뭐그 사리떼로 만든 항아리에 숨어 들어온 그 스님하고 또 베뱅이 아가씨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다시 만나자 계약을 했는데 또 해가 바뀌어도 못 만나서 베뱅이 아가씨가 죽게 되는
1: 상사병이 나서.
0: 네, 그런 것이 베뱅이 굿의 이제 도입부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도 물론 사랑 이야기지만 그 사랑 이야기가 뭐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베뱅이 굿 하면 서도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서도 소리로만 계속 갈것 같고 재담성이 또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느낀 것이 이 베뱅이 굿 을 하시는 그 창자 그 연창자분의 그런 특성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서도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밀양알이라든가 이런 여러 소리 요소들을 가져와서 노래를 또그 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어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관 명창이 이렇게 그 제담 이제 판소리 치면 안일이를 하실 때그 그때 그 당시 어떤 그 무성 영화의 변사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이 유입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변해가는 거 보면서 그 재미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상당히 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0: 그리고 이제
1: 드는데
0: 들어보시면 그 이제 말로 하는 그 안일이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맛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1: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관 명창의 소리입니다. 베뱅이 굿 중에서 베뱅이와 상좌의

0: 사랑 대목인데요. 평소에는 사실 저희가 보통 그 평양 건달이 굿하는 대목을 많이 눈 대목으로 네네. 보내드리기 때문에 들을 일이 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기르는 것이 물준 오이 자라던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비는 늦게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남이 가중에 약혼해놓고 시집 가려고 할 적에 마참 금광산 절에서 어여쁜 상자충이 이 배백네 집 문학기 와서 이제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승문안이로소이다.

동장 시방에 어진 시주님 내 평생 심중의 잡순만 연만하신 백발로인 일평생을 잘 사시고 잘 놓으시다 왕생극 낙을 발언하시고 죽음길에도 혼노소가 있어 늙으신 내 젊은이나 젊으신 이는 먼저 가고 늙으신 내는 나중 갈지 아하에나 이미로다 때마침 패비가 염불 소리 듣고 문 앞을 내다보니까 어여쁜 상자충이 염불하고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 이제 패비는 바느질은 내던지고 상자충만 머는 일 바라보고 있다가 이때 이제 마침 그 상자충이 안방을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내다보는데 이 또 베베이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상자충이 그 베베이를 보고서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한마디 해보는데 어허.

시주하오이 시주하오이 시주 시주 시주 시주 시주 아 이렇게 녹아가지고 도로 이제 금광산 졸로 올라가서 반낮 생각을 하느니 그 아가씨 생각 즉 베베이 생각만 하다가 상자중이 글로 말미암아 그만 병이 나서 거진거진 죽어가게 됐어요. 이때 그 절에 이제 주지가 그 상자 중의 병세를 알아가지고 이 상자 중 살릴 계기를 꾸미는데 쌀이나무를 보다가 차독을 열어가지고 차독 속에다 이 상자 중을 집어여가지고 겉을 조유로 잘 발라가지고 이 차독을 여러 중돌이 걸머 미구서 배병리 집을 찾아가는데 간다 간다 간다 배병의 집을 찾아간다 어서 가자 파티 가자 배병의 집을 찾아가자 당도 했네 당도 했네 배병의 집을 당도 했네 여러 중돌이 베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서 이 차독은 밀가루 차독인데 정승댁 제일 깨끗한 방에다 좀 두었다 주십시오 하니까 베베 아버지는 그 차독 속에 밀가루가 있는 줄 알고 그 중둔 것은 모르고 이 차독을 갖다가 자기 자는 딸 베베이 자는 방에다 갖다가 이 차독을 갖다 놔두게 됐어요. 차독 속에 있는 중은 두 눈이 멀뚱멀뚱 있는데 한 밤중쯤 돼가지고 이제 이 베베 아가씨가 이제 예장 혼수 받아놓고 이제 물레질 하는데 낮에 그 중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여러분의 자기 집이 동냥 왔던 상자의 생각이 나서 베베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물레질했어요.

12세 나서 어느 낭군을 의복해 주나 포근지고 포근하지고 상자 중이가 포근하지고 어차도 그래서 가만히 듣자니깐 그 여자가 소리해요. 이때 중이 한마디 봤죠. 이제

대변 깜짝 놀랐죠. 아 차도 안에서 아 소리가 나는데 이거 귀신인지 사람인지 이상하니까 이때 사방을 보면서 배배가 또 한마디요. 보고나 싶단 타령은 내가 그만두고 사람이 와서 흉내를 내나 귀신이 와서 흉내내나. 이땐 채도인은 중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진정컷 날 보고 있을까 차도 뚜껑을 열고 부어라. 그땐 베베가 은장들 꺼내가지고 차도 뚜껑을 뚝 뜨고 보니깐 아 귀가 박죽 같은 중이 하나 앉았는데 가만히 꺼내놓고 보니깐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냥 왔던 그 상자 중이 분명해요. 그래 이제 그때 차독 밖에다 꺼내놓고 그럭저럭 부모님 눈 속이면서 몇 달간 놀다가 하루는 상자 중이라는 말이 자 여보아씨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부모님 눈 속여가지고 살 도리가 있으니 난 저 황해도 봉산 가서 근립이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 좀 오겠소. 이렇게 언약을 굳게 맺고 황해도 봉산으로 나간 후에 명년 2, 3월까지 기다렸으나 가던 상자 중이 영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하고만 이 배배가 또 글로 말미암아 병이 나서 거진거진 죽을 적에 이런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강원도라.

상자 중에 어디가 패배 나 죽는 줄 몰라 춘나요.

0: 들고 패배의 죽는 줄을 몰라주나요? 야속하고 무정홀더 상자 중이 어디 갔소? 야속하고 무정해요.
1: 푹 빠져서 듣게 되는 힘이 있죠. 이은관 명창의 소리였습니다. 배뱅이 굿 중에서 배뱅이와 상좌의 사랑 대목이었습니다. 장재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끝곡을 추천만 받고 2부 첫 곡으로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수다를 제가 너무 많이 떨었나 봐요. 사랑을 오늘 가을 그리고 네.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이 노래의 멋을 꾸며주셨는데 역시나 사랑가가 나오지 않고는 그렇죠. 이 코너가 끝이 안 나겠죠, 선생님. 네.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 가해건 병창으로 듣는 사랑가를 준비했는데요. 춘향과 이도령의

0: 사랑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아름다운 추억과 또 여러 가지 상상의 세상을 또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 국악을 전통음악을 할수 있게 하는데 큰 에너지가 됐던 소리이기도 하죠.
1: 그리고 지금도 판소리는 몰라도
0: 네.
1: 이리 오너라 하면
0: 네.
1: 와 그거 다 알아. 어
0: 네.
1: 와와와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1: 이제 흉내까지도 낼 정도니까
0: 네.
1: 그야말로 많은 그 사람들을 전통음악의 세계로 입문시키는 입문곡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가요금병창으로 추천을 해 주셔
0: 네.
1: 선생님.
0: 안숙선 선생님하고 안옥선 선생님께서 함께 가야금 병창을 기록을 남기신 게 있어서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1: 이 소리로 들을 때와
0: 네.
1: 가야금 병창으로 들을 때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악기의 어떤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야금 병창으로 소리를 함께 하시면서는 너무 이렇게 장중한 맛 이런 것들은 좀안 하셨던 것
1: 아,
0: 같아요.
1: 화사한
0: 네.
1: 맛으로.
0: 그래서 가야금 병창 그게 여성 국극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창으로 들을 때는 좀더 가볍게 들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희가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잠시 후 2부 첫 곡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장재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이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 난 이도령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놀아보는데

0: 천양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한대겠으면 다섯 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안숙선, 안옥선 두 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춘향가 중 사랑가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671님께서 새싹 사연 주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건강에 안 좋으셔요.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국악방송에 처음 녹화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마음들로 마음이 복잡하실 때 또 국악방송을 만나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노래로 힘을 좀 보태고 싶네요. 박병천의 소리로 산자를 위한 축원 덕담 비나리 보내드립니다.

전계로다. 하나님 문을 열어 전계로다. 빈단지요 비난이.

지금 이 노래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들 위에서 내리신 복 지금 당장 받으실 적에

산신인 전지신병 산신인 전발언이요. 병이 잡다고 헌언지만 병주머니 나려주소. 폭이 적다고 헌언 집안에는 폭다. 폭만이 나려주옵소사. 병들었다 하는 집안 우왕 정치만을 먹고 보고 퇴근도시 약봉을이 나려주셔. 그 약을 먹고 나면 허리 안 내 안숨 눈가숨 6천만 내 누가 쑤시고 아픈 간세 없이 시원하게 걷어주옵시고. 뜬 먹고 막은 먹고 밥 먹고 뜬 먹은 대로 소원 속지 말은요. 여시암문이 일시불 전강비지 수명당 일성월성 내지에 동방에는 정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

중앙에는 황제이시 열애지신 하강은사 소원성 제발언니요 당산 학발량 친일랑 오동나무 상상지 봉안가 지점지오고 설하잔 손에 만세여이랑

사선들이 군대 가서 있는 집아 빛난 가설 쓰고 택난 옷을 입고 화살 총깔 등에 메고 산으로 둘러 두루 걸음 다 다녀도 어두운 도로 등 도르고 혹은 밝은 데 앞을 둘러 높은 데 얕은 데 고골고리 찾아내야 뭔가 받고 지시가 봐 무사태평 지내날지 상관 눈에 꽃으로 밀려

내 생활 마치 없소사. 먹고 남자 쓰고 남자 쓰고 살랴 먹고 살랴 창사치로 지는 집안. 세상 잡반 잡쳐놓고 현찰 마찰로만 전지시켜주옵소사. 동서남북 24방 두루구름 타다닐 적 차를 몰고 다니거나 걸어서 다니거나

교통사고 막아주고 이별설기 막아주고 공방살기를 막아내야 12달 과년은 16달 365일이 번개같이 지나나도 허반동 입성수며 기성수며 원행의 화재 관제 구설 삼재 팔랑일랑 철지마 지요.

여지 암무리 힐지올 정강대지 수호명당 일석월석대지 동방이나 정제지시 단방에론 제지시 서방에 백제지시 북방에 흑제지시

0: 집사방 두루루멀 다 다녀도 말끝마대 향대나옹 웃음 가운데 꽃집이여 소원송취 파르니오 상향.
1: 0671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박병천의 소리로 산자를 위한 축원덕담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하위 합주 들어볼 텐데요. 이호진의 피리, 원완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윤석영의 아쟁, 이경섭의 탁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신하위 합주 들었습니다. 이호진의 피리, 원완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윤서경의 아쟁, 이경섭의 탁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추월만정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추월만정은 가을 달이 뜰에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황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심황후 사친가라고도 부릅니다. 뜰에 달이 가득 찬 어느 가을날 밤, 심황후는 외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이 기러기 소리를 흉내내는 부분이 있으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심황후는 기러기에게 도화동에 가거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을 쉬니 글자가 수묵이 되어서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노래를 잘 불렀던 전설적인 명창이 이화중선 명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화중선은 1923년 경복궁에서 열린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이 추월만정을 불러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심사를 맡았던 박기홍 명창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여류 명창이던 배설향이 소리계의 여왕이라면 이화중선은 묻여인 중에 선녀라고 했고요. 화중선이라는 예명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화중선의 추월만정은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고 하고요. SP 음반으로 여러 차례 취입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화중선의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보내드립니다.

이화중선의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뭐 이렇게 그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쓰는 편지는 없어야겠습니다만 이런 사연이 생기면 안 되죠. 좀 평온한 상태에서 그리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에는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누구를 생각하기에도 얼마 전에 그 오랜 그 선배이자 또 지인이자 평소에는 연락이 뜸하지만 언제든지 어제 통한 것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지? 이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형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니? 저 공연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이고 가을이긴 가을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을은 참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말에는 차가 꽤 많이 막히더라고요. 집이 이제 북한산 근처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주말에 등산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또 꼭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립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서 바위 타령 말씀드리면서 등산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사실 이제 산이 많은 동네에서 자라는 건 아니라서 정선 아라리를 끝곡으로 준비했는데 정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통영에서 기억들도 정선 아라리와 참 비슷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여름에 듣는 정선 아라리는 왠지 산 오르고 나서 이렇게 길게 한숨 쉴 때 그때의 어떤 습도 그리고 주위에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우는 새소리 막 이런 거를 좀 떠올리게 한다면 요즘 같은 가을에 듣는 정선 아라리는 산에서 일하고 내려오면 딱 이 시간대쯤 밥 물었나 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 시간인데 그때의 어떤 그런 든든함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때를 떠올렸을 때의 어떤 이렇게 척척함 이런 것들이 좀 묻어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곡 동부민요 정선아라리 준비했는데요. 더욱더 척척하신 두 분의 소리네요. 김병기, 박경원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예술을 조금 더 재미있고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먼저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선 어린이 음악급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작말록이 공연됩니다. 예, 졸작말록은요, 조선 후기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야금 악보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이 악보를 아이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 23일과 24일 서울 동대문구 동네극장에선 인터랙티브 덜미쇼 그건 문제가 아니야가 관객을 만납니다. 우리 전통 인형극의 덜미에 라이브 카메라와 미디어 아트를 더한 공연인데요. 객석에 앉는 순간 관객도 공연의 출연진이 됩니다. 카메라가 관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무대에 보여주고 관객이 던지는 말과 박수, 선택에 따라 다음 장면이 달라지는데요. 전통 덜미 인형극에서 관객과 소통했던 삼바지의 역할을 관객이 직접 맡는 셈입니다. 특히 관객의 참여에 따라 매번 다른 공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차가 없는 60분의 라이브 쇼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깊어가는 가을, 계절의 정취를 우리 음악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공연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선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국악무대 가을의 풍류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정취를 국악으로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먼저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피리독주 상령산, 이어 한국무용 가인여옥과 가야금 사중주로 연주하는 비틀즈 모음곡 등 가을밤 우리 음악의 깊은 멋과 함께 색다른 음악적 즐거움까지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22일 오전 11시엔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음악회 여음 네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의 제목은 세종, 나란 말씀이 음악이 되다인데요.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글운동가 정재환 박사가 세종과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곡에 담긴 의미를 짚어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각 공연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국립극장에서 우리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

0: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6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자, 먼저 23일엔 국립무용단을 비롯해 구미시립무용단과 청주시립무용단, 그리고 국가무용유산 태평무전승회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의 보듬고는 살풀이에 진도 북춤과 승무의 북가락으로 삶을 위로하고, 고무악은 역동적인 북장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려냅니다. 이어 구미시립무용단의 숨, 벽사와 해원에선 처용무와 선살풀이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청주시립무용단의 청풍풍류에선 부채춤과 장고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평무전승회는 한성준 명무에서 한영숙, 박재희로 이어져온 태평무의 전통을 전합니다. 24일엔 국립무용단 귀향중 젊은 날의 초상을 시작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꽃을 위한 산조춤과 대풍류, 승무, 건무 합서를 선보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림무용단은 김덕수제 설장구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고동, 맥을 깨우다를, 서울시무용단은 교방무와 한량무, 소고춤으로 구성한 미메시스를 선보입니다. 마지막 25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지맥동천, 국립국악고등학교의 무당춤, 목포시립무용단의 사막학춤, 국립무용단의 사자의 서가 이어집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새로움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반칙이라는 말, 규칙에 반한다는 뜻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주로 쓰이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이할 때도 참 많이 쓰던 말인데요. 어? 너 금발 봤다. 반칙. 선 넘어왔어. 반칙이야. 이런 말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죠. 그어놓은 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 대부분의 놀이에서도 기본 규칙이었지만 놀이가 아닌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걸 보면 그렇죠. 요 며칠 계절 사이에 그어진 선을 심하게 넘어온 날씨에도 이건 반칙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먼저 선을 넘고 반칙을 일삼은 건 우리 인간들이니 우리가 지금 날씨의 반칙에 항의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김가을의 노래로 그 계절 들으면서 10월 12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 너무 더우셨죠. 벌써 10월 중순인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서 113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날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절이 바뀔 때는 두 계절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을 넘나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요. 아, 10월 중순까지 여름 날씨가 넘어오는 건 이건 진짜 반칙이다 싶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패딩을 꺼내 입을 만큼 아침 기온이 떨어지기도 해서 이제 여름 옷이랑 선풍기도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을 세게 넘어오다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금을 밟거나 넘으면 반칙이라는 걸 어린 시절 놀이에서부터 배웠지만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선 넘네, 아 선을 세게 넘네 이런 말이 끊임없이 쓰이죠. 세상엔 보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린 시절 놀이에서처럼 명확히 그어둔 게 아니라 더 지키기 어려운 선들이 많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 넘는 행동에 화가 났던 적이나 혹은 내가 선의로 기울인 관심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며 선을 그어서 오히려 섭섭하거나 당황스러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 관한 이야기나 보이지 않아서 지키기 어려운 선에 관한 이야기 등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선 넘는 건 반칙이라지만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화창한 가을 날씨에는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네요.

상암을 넘어서 오늘은 좀 많이 더웠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톱풀꽃입니다. 이파리가 톱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식물로 상처를 치료한 인물이 아킬레스라 학명이 아킬리아라고도 합니다. 풀숲 사이에 나지막이 한 줄기만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 남겼습니다. 꽃이 작아서 놓칠 수도 있었는데 혼자 피든 여럿이 피든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꽃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기의 본분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 본분이 크고 성대하든 작고 하찮든 구별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렇게 주시면서 남겨주신 꽃이 너무나 귀엽고 예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 분별해서 보시는 우리 1790님의 세상은 얼마나 더 다채롭고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사진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요. 보미님 한주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셔요. 저는 내일 수술 준비하러 입원해요. 잘하고 올게요. 감기 드셨네요. 식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코 푸는 사람 아닌 짐승들이 아이고. 아 이거 선 넘는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아우 저는 주말에 이렇게 공연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나 큰 곳에서 공연을 두 번을 하느라고 이렇게 좀 무리를 했는지 네. 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비염이 조금 심해져서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맑고 예쁜 소리를 목소리를 못 들려드린다는 그런 죄송함이 있네요. 오늘 병원 다녀왔으니까요. 약 먹고 내일은 다 나아서 예쁜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3033님께서요. 부미누님 출첵합니다.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졌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로 춥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산간지역이나 강가 이런 데는요. 제가 주말에 강변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침 일찍 리허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겨울에 한겨울에 입는 패딩을 입고도 추워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리허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일교차 크니까요.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하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는 선 넘어도 반칙 없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6시에 우리 이렇게 반칙 없이 모여서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신나는 첫 곡 들으며 퇴근합니다. 퇴근 시간에 만나 없으면 퇴근 지옥도로에서 많이 난폭해질 듯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나에게 줘야 하는데 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차가 많이 또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이런 퇴근 시간에는 운전하시기에 네, 더 힘들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네, 댁까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468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해서 조용히 즐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해주셨네요. 3790님도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성모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연주입니다. 그 계절의 끝에서

최성무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연주로 그 계절의 끝에서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공연 초대 이벤트가 있었죠.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만날 수 있는 오페라극 세 번째 전쟁 티켓 당첨자를 지금 발표할게요. 전화번호 끝자리 7426님, 8312님, 1108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7426님, 8312님, 1108님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샵 0302번으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대로 두 장의 티켓 수령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공연이 어땠는지도 다녀오신 후에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겠네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선 넘은 여름 날씨네요. 다시 더워서 반소매 입었네요. 새로운 한 주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긴팔을 입었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죠. 자, 3217님께서요. 동서지간에 배움 가지고 말할 때 배움이 짧은 나로서 선 자주 넘는 말 속상해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하셨어요. 그쵸?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사정을 좀 배려해서 대화를 하면은 이럴 일을 참 없을 텐데요. 드들강님께서요. 세상살이 하면서 지켜야 할일 지키며 금도를 넘지 않은 삶들을 삽니다. 지켜야 하는 마음의 선을 넘지 않은 우리들의 삶, 예의와 겸손함 모두의 만나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만나 들으시는 분들은 선잘 지키시겠죠? 네. 5137님께서는요. 남편이 애교 많은 동서와 비교할 때선 자주 넘어요. 속상해요. 해주셨네요. 아, 이것도 내 남편분 안 됩니다. 선 지키셔야 돼요. 국악사랑 꿀꿀이님, 저는요, 6시만 되면요, 인기 프로 만나 방송 채널을 테이프로 붙여놓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TV, 라디오, 다른 방송을 기웃기웃 반칙 안 합니다. 비염, 지구를 떠나라. 아우, 그러니까요. 왜 이런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자, 4878님께서요. 오늘 무지무지 더웠는데 본가 갔더니 어머니가 보일러를 안 꺼둬서 방이 더 더워서 식겁했어요. 에어컨 잠시 돌리고 집 치우고 있어요. 선을 넘는 건 오다 가다 만난 사이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일 하냐, 얼마 버냐 이렇게 말 거는 아줌마들이 있어서 가끔 속으로 허걱할 때 있죠. 아, 이건 좀 무례한 거죠. 그쵸? 아, 이렇게 또선 넘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6623님께서는요. 운전하면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진짜 선을 살짝 밟고 서 있는 분들 보면 참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 서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요. 해주셨네요. 아, 진짜 선을 넘어서 서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나의 안전과 건강은 또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네, 서 계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구민지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계절이 주는 마음.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전통 생활용품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지푸로 엮어 만든 깔개의 한 종류인데요. 농가에서 흔히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이고요. 옛날엔 잔치집 마당에 깔아놓고 손님을 모시기도 했고 간혹 방에 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깔다라는 말이 어떤 일을 할 기회를 만들거나 자리를 마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도 쓰이는데요. 평소엔 잘하던 것도 막상 정식으로 기회를 주면 잘 못하는 경우에 이것 깔아주니까 못한다라고 흔히 말하죠.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지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암석, 2번 광석, 3번 방석, 4번 멍석, 5번 유재석, 6번 요로결석.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힌트곡으로 드립니다. 김영임의 노래로 문경아리랑.

김명유의 노래로 문경아리랑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문제를 다 드리기도 전에 네, 첫 줄만 듣고부터 벌써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의 떠먹기, 오늘은 짚을 엮어 만든 깔개 한 종류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 드렸죠. 이것을 깔다라는 말이 어떤 일을 할 기회를 만들거나 자리를 마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도 쓰이는데요. 1번 암석, 2번 광석, 3번 방석, 4번 멍석, 5번 유재석, 6번 요로결석 이렇게 보기 드렸고요. 와,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3790님, 4682님, 김영기님, 그리고 1790님, 8078님, 5205님 모두 정답 주셨고요. 3790님은 첫 줄만 들으시고 벌써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는요. 오답 보내주셨는데 언제나 만나 출석해 주셨어요. 이런 정답 같은 오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4370님 정답 주시면서 추억이 생각납니다 해주셨고요. 4802님 1319님도 정답 주셨어요. 자, 8765님께서 이 가을에 곡식 털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9171 하나님께서 흔히 이것 깔면 못해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3033님께서도 이거 정답 맞습니까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3693님도 정답 주셨고요. 6242님께서 옆지기가 거적이라고 하네요. 이건 말이 해버릴까요 해주셨어요. 이것도 힌트죠. 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오늘도 보기가 궁금했는데요. 역시 재밌고 웃겼어요. 정답은요. 6번 요로결석이요. 건강히 우리 살아요. 해주셨네요. 자, 5137님께서 따뜻한 아랫방이 그립네요 하시면서 아쉽게 오답 주셨습니다. 1967님께서도 방석 해주셨네요. 네, 3249님께서 유재석에서 빵 터졌는데 요로결석에서 뒤집어졌네요. 제작진 센스 최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4682님께서 요로결석 크크크 저는 담당 뜨는지 5년 됩니다. 친구들이 쓸데없는 놈이라 놀려대지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5년째도 고생하셨겠어요. 자, 4878님께서요. 이것은 깔고 앉아야 제맛이죠. 가끔 사극에서 이건 말이 나오면 아, 생각해보니 다용도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섬섬옥수님께서요. 오답 주셨는데요. 7번 황우석 해주셨어요. 자, 8888님께서는요. 이거 어릴 때 지프로 이건 만들고 이거 깔아놓고 윷놀이 하시던 어르신들 멋있었어요. 초가집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아까 다용도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윷놀이도 이 위에서 네, 했습니다. 340 하나님 정답 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방석 맛있는 라디오 돈방석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만나 가족 여러분 모두

본방석 안길 해주셨네요. 아, 요건 또, 아, 이런 방석은 또 필요하지요. 네. 자, 1078님 정답 주시면서 볏짚으로 만들어서 많이 썼죠. 요즘은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해주셨어요. 4835님께서는 만나 출석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해주셨고요. 2628님, 이것 깔아주면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노래 프로그램에 저를 참가 신청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참가 못했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해주셨네요. 와, 이거 참가 신청해서 당첨되는 것도 힘든 일 아닌가요? 어우, 그때 진짜 용기 조금만 더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655 하나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4835님께서, 하하, 요로 결석 빵 터졌네요. 정답은 이거 다시면. 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750님 방석이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8318님께서 어릴 때 시골 잔치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집안 손님들 다못 들어오셔서 마당에 이것을 깔아서 손님 대접을 했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당엔 늘 이것이 깔려 있었던 시골집의 모습들이 또 네, 그런 풍경들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농작물을 말리는데도 건조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예전엔 가을 햇살 아래 이것이 펼쳐지고 그 위에서 추수해온 곡식들이 말라가는 모습도 정겨운 가을 풍경 가운데 하나였겠죠.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부 지방에선 이것을 덕석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강강술래나 풍물놀이 구성 중에 이것을 돌돌 말았다가 다시 펼치는 움직임을 흉내내는 놀이를 덕석몰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덕석이라는 방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표준어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암석, 2번 광석, 3번 방석, 4번 멍석, 5번 유재석, 6번 요로결석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이번 곡도 힌트곡입니다. 한충은의 대금과 노래, 울프 바케니우스의 기타 연주로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0: 한충은의 대금과 노래, 울프 박헤니우스의 기타 연주로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3515님께서 또 정답 보내주셨고요. 5137님 재도전 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 만나는 언제나 방석 같은 포근한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도 나도 참석 하시면서 재밌는 오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전라도 말로는 덕석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몰자 몰자 덕석 몰자 전북 정읍에서도 덕석이라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강강술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리고 6623님께서 오마나 돈방석이라고요. 듣기만 해도 즐겁지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0389님께서 지금은 잘 못 봐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682님께서 요로결석 통증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협심증 통증과 막상 막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한여름 땀 흘리듯 식은땀으로 옷을 다 적십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결석 통증 진짜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또 결석이 또 많으셔가지고 예, 옆에서 이렇게 통증 보니까 정말로 너무 심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733 하나님께서요. 시골에서 이곳에서 잤던 추억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는요. 오답으로 국악 버전으로 또 예끼 비염 이놈아 물러가라 썩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의 걱정 덕분에 응원 덕분에 내일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영원히 그리움 중님 아까 네, 수술 준비하신다고 내일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씩씩하게 잘하시고 수술 잘 끝내실 겁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6623님께서요. 만나에 매일매일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오답 참석 해주셨네요. 아이, 감사한 오답이네요. 자,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정답 7번 유영석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1510님께서 비가 조금씩 오는 퇴근길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퇴근하는 길이 운치 있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4682님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요맘때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8613님께서요. 일남 9녀 중 넷째인 엄마 추석 때 외갓집에 가면 마당에 모기장을 치고 이것 위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에 이슬이 촉촉히 맺혀 있었죠. 별을 보며 잠들던 그 시절의 정겨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외할아버지는 지푸로 집신도 만드시고 찢어진 소쿠리도 지푸로 덮으셨죠. 그립네요 하시면서 또 이것에 관련된 추억 남겨주셨네요.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멍석이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아까 윤혜성님 말씀대로 멍석 대신 덕석이라는 방언이 쓰였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멍석을 덕석이라고 부른 지역도 있지만 표준어로는 멍석과 덕석이 각각 다른 의미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덕석은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주기 위해 멍석처럼 만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선 덕석이란 말이 그냥 멍석과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지역에 따라선 소 등에 덮어주던 멍석을 따로 덕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기 과천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0: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과천 아해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해는 어린이를 일컫던 우리 고유원데요. 이곳 아해 박물관은 이 땅의 아이들이 오랜 세월 무얼 하며 놀았는지 전통 놀잇감과 놀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멍석을 말았다 펼치는 모양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되던 시절,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반칙하지 않는 정의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계절의 선을 넘어온 날씨의 반칙은 비로 인해 일단 제지될 전망입니다. 오후에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된 비가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와 전주 23도, 부산 24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전병훈과 최윤영의 노래로 연평도 남부인가 김영기님이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순창에 가서 고추장 불고기 먹고 왔네요. 지인들이랑 가보세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맛있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3790

이영님께서 내일 비가 와서 휴무라 막걸리 사들고 집으로 땡땡말이 하지 않겠지요? 해주셨어요. 멍석말인가요? 네. 자, 그리고 윤혜성님께서요. 소등에 씌우는 건 어치라고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좀 찾아봤더니요. 이 덕석을 충청도에서는 언치나 언치덕색이, 또 경상도에서는 덕색이나 어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네, 이렇게 또 나오네요. 아, 그래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비토의 연주로 Have a Nice Day.

승승장구님께서 청해 주신 곡 비토의 Have a Nice Day였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붐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선 넘는 건 반칙을 하지만을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시오트의 연주입니다. 시소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노래하는 달의 연주와 노래로 계절 아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선 넘는 건 반칙이라지만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라디오 프로 인기 빌보드 차트 1, 2, 3위를 고르면 1위 만나, 2위 만나, 3위 만나, 진선미 인기 만나 신받다 짱 해주셨어요. 아,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2723님께서요. 만나 덕분에 선 뮤지컬 몇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과거에는 한센인들을 차별하고 현대에는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하는 것이 변하지 않은 점이 그대로여서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만나 늘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멋지게 또 공연 보신 그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아, 이렇게 잘 보셨다니 저희가 또 기쁩니다.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미국에서 80번째 생일을 맞은 한 여성이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셸비 닐은 최근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이른바 포모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FOMO,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자신만 중요한 일이나 경험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뜻하는 말인데요. 닐은 자신이 죽은 뒤 열릴 장례식에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워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장례식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계기는 올해 초 남편과의 사별이었습니다. 닐은 지난 3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내 장례식에 내가 없다는 게 싫다는 그의 말에 딸 태미 크러치필드는 그럼 지금 해버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닐의 80번째 생일에 맞춰 특별한 생전 장례식 준비에 나섰는데요. 행사장에는 실제 관이 놓였고 그 안에는 닐의 실물 크기 등신대가 놓였습니다. 닐은 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몸에는 인기에 힘입어 돌아왔다는 문구가 적힌 띠를 둘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의 가족과 지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생일 케이크 역시 장례식 분위기에 맞춰 꾸며졌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모양 장식과 함께 그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장례식은 이라는 유쾌한 문구도 새겨졌습니다. 닐은 행사에 쓸 꽃을 직접 준비하는 등 자신의 장례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자신이 실제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묘지에서 간소한 장례 절차만 진행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다시 치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범이었습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그대라는 계절 듣고 왔습니다. 8913님께서요. 저도 요즘 내 상식의 선이 옛날 버전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동료가 있는데 모든 동료한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목례만 하고 침묵을 해서 아 요즘 MZ다 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모르는 어른을 보면 인사하라고 배웠고 신입 시절에 상사분과 엘베를 타면 할 말 없으면 날씨 얘기라도 했고요. 다 어렵지만 노력을 하는 게 예의라 생각했는데 이 상식이 옛날 버전인가 봐요. 지낼수록 센스 있고 괜찮은 친구예요. 얼마 전에는 예비군 훈련 다녀왔다고 PX에서 산 마스크팩을 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PX 물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각 출첵인데 끝날 때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분이 인사까지 잘하시면 더더욱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자, 4682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어제 외포리 축제에서 가수 장민호 공연 보고 불꽃놀이도 보고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은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요.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셔요. 저는 일주일 휴가 내고 가요. 해주셨어요. 네,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잘 되실 거예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340 하나님 드리는데요. 이 떡은 업체 사정상 배송이 3, 4주 이상 소요되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6623님, 624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0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연주로 솔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 저기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 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넣으면 똑같은 종이가 또 한 장 나오는 복사기. 글씨도 같고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복사기와 정반대인 것도 있죠. 바로 사람인데요.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생각하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재밌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두복이 쓴 시에 이승임이 곡을 붙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메조소프라노 강기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복사기는 원본을 그대로 닮게 만들죠. 사람도 다른 사람을 닮으며 살아갑니다. 닮아간다는 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더해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다정함을 배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용기를 보며 내 안의 용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면서도 끝내 똑같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좋은 말 한마디를 듣고 강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승직이 부르는 임승환 씨 한정임 작곡 네잎 클로버, 소프라노 김아영이 부르는 손아영 씨 장동인 작곡 초승달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승직이 부른 네잎클로버, 소프라노 김하영이 부른 초승달 두 곡 들으셨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이 열리는데요. 저도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선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올해의 주제는 하나의 시에 쓰여진 두 가곡, 동시 이 곡입니다. 같은 시 한 편을 두 작곡가가 각기 다른 선율로 풀어내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효종, 그리고 저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입상자들의 무대와 수상작 초연, 세일 한국 가곡상 시상식도 마련됩니다. 무려 7만 원 상당의 애석 티켓 2장씩을 애청자 5쌍께 드리니까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공연이라고 쓰셔서 본인의 이름과 함께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구모균 시인의 시 소주 먹을 나이에서 뽑았습니다. 술 한 잔을 들이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이켠다. 저 다리 자꾸 부추긴다. 마시라고. 소주 마실 나이구만. 세상아 비웃지 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난 심각하다.

소주가 달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지금 이 쓰디쓴 맛을 기억해라. 그 기억으로

바리톤 강영규가 부른 구모균 씨, 구모균 작곡 소주 먹을 나이, 소프라노 김제니가 부른 박원자 씨, 김성희 작곡 호숫가의 그 찻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복사기는 찍어낼수록 똑같은 걸 만들어내지만 사람은 만날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나에게 작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서로의 좋은 것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넓은 우주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세일 한국 가곡의 밤 공연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평거 반넘어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 오늘은 1년의 사계절을 해금의 소리로 따라가 보는 무대를 만나봅니다. 지난 9월 16일 국립구학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연주의 해금독주회 시즌스 공연 실황입니다. 봄의 설렘과 여름의 생동감, 가을의 깊은 여운과 또 겨울의 고요함, 매년 같은 계절이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얼굴과 기억은 조금씩 다른데요. 해금 연주자 정연주는 이번 공연에서 그렇게 계절에 포개져 있는 기억과 감정을 해금으로 풀어냈습니다. 정대석, 안현정, 양승환, 정신혜의 작품과 또 본인이 직접 만든 두 개의 작품까지 모두 여섯 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정연주는 국립국악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또 같은 대학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2009년 첫 번째 독주회를 시작으로 해금산주와 창작음악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고요. 2023년에는 오늘 첫 곡으로 만나볼 어느 봄날 이 곡을 싱글 음원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어느 봄날입니다. 정신혜가 작곡한 작품인데요. 정신혜는 2024년 국립과학원 생활음원 시리즈 25집에 자신의 음악을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따뜻한 봄날의 풍경을 세 박자 계열의 리듬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선율 위로 해금의 식임새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갑자기 내리는 봄비를 다섯 박자 계열로 풀어내는데 정연주는 이를 한국적인 탱고의 느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저 따뜻하기만 한 봄이 아니라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또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깨어나는 봄을 해금이 노래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정연주의 해금독주의 시즌스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날 공연을 위해 초연된 정신의 작곡의 어느 봄날 정연주의 해금 유정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날의 풍경을 담은 정신의 작곡의 어느 봄날 들었습니다. 정연주의 해금, 유정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봅니다. 두 번째 곡은 정대석이 작곡한 여름비가 그린 숲속의 수채화입니다. 정대석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정대석제 검고산조 보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해금 독주곡이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을 더해 해금과 가야금의 이중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총 3개의 악장으로 되었는데요. 1악장에서는 여름비가 내립니다. 가야금의 경쾌한 소리가 나뭇잎과 바위를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들리고요. 2악장에서는 비가 잠시 멈춥니다. 젖은 숲이 고요해진 뒤 해금과 가야금이 잔잔한 호흡을 주고받는 악장입니다. 그리고 3악장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이어지면서 숲 전체가 살아 움직이듯 음악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한 곡 안에서 비가 오고 그치고 다시 내리는 그 풍경을 해금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대석이 작곡한 여름비가 그린 숲속의 수채화, 이날 공연을 위해서 개작 초연되었고요. 정연주의 해금, 양수연의 가야금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대석이 작곡한 여름비가 그린 숲속의 수채화. 원래는 해금독주곡으로 태어났는데요. 이날 공연을 위하여 가야금을 더하여 개작 초연되었습니다. 정연주의 해금, 양수연의 가야금 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여름비가 지나고 나면 계절은 어느새 잎의 색을 바꿉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 번째 곡은 아마도 가을의 노래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정연주가 작곡하고 정연주가 해금 독주를 맡은 입마다 스며든입니다. 단풍은 어쩌면 한 해 동안 나무가 가장 화려해지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잎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연주는 그 과정을 끝이라기보다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햇볕과 바람이 잎마다 스며들고 잎이 서서히 물들고 마침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무는 비워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날 힘을 준비합니다. 다른 악기 없이 오직 해금 한 대만으로 그러한 나무의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정연주가 작곡하고 해금 독주를 맡은 입마다 스며든,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정연주의 해금 독주의 시즌스. 이날 공연의 주인공인 정연주가 직접 작곡하고 해금 독주로 선보인 입마다 스며든 초연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날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은 안현정이 작곡한 해금 가야금 타악기를 위한 달의 춤입니다. 안현정은 현재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달을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열정을, 그리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력을 바로 곡의 제목이기도 한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영산회상의 상연도들이 선율해서 출발하는 음악은 처음에는 느리고 긴 호흡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그 움직임이 빨라지고요. 악기 사이의 리듬과 조성이 점점 변화하면서 음악도 점점 큰 에너지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공연 실황 가운데 그 일부를 편집된 음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정이 작곡한 달의 춤, 정연주의 해금, 양수연의 가야금, 김영석의 타악 연주가 함께합니다.

안현정이 작곡한 달의 춤, 정연주의 해금, 양수연의 가야금, 김영석의 타악기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날 공연을 위해서 위촉 초연된 양승환 작곡의 주술사의 겨울입니다. 양승환은 현재 작곡 집단 오성과 한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배경으로 영적인 세계와 인간을 이어주는 어느 주술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작곡가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서양 고대 샤머니즘의 이미지를 함께 끌어왔고요. 원래는 해금과 피아노로 위한 이중주였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클로켄슈피를 더했습니다. 1악장 몽상, 2악장 영매, 3악장 빙의인데요. 겨울의 정적에서 시작해 점점 낯설고 강렬한 세계로 들어가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양승환이 작곡한 주술사의 겨울, 정연주의 해금, 유정연의 피아노, 김영석의 글로켄슈필 연주로 만나봅니다.

이날 공연을 위해 위촉초연된 양승환 작곡의 주술사의 겨울, 정연주의 해금, 유정연의 피아노, 김영석의 글로켄슈필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곡입니다. 정연주가 직접 작곡하고 양승환이 편곡한 모멘츠입니다. 여러 계절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설렘과 그리움, 그리고 즐거움 같은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만든 그 순간들을 이 곡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정연주가 작곡한 모멘츠, 이날 공연을 위해 초연되었고요. 정연주의 해금, 유정연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봅니다.

정연주가 작곡하고 해금 연주로 맡은 모멘츠였고요. 양승환이 편곡했고 이날 공연에서는 유정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9월 16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연주의 해금독주회 포시즌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나봤습니다. 어느 봄날 피어난 꽃과 갑작스러운 봄비, 여름 숲을 적시는 빗방울, 색을 바꾸고 떨어지는 가을의 이파리, 또 밤하늘에서 춤추는 달과 겨울의 추술사까지 지나서 마지막에는 그 순간들을 기억이라 하라는 듯 모멘츠라는 제목의 곡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같은 봄이와도 다시 와도 작년의 봄과는 다르고 또 같은 노래를 다시 들어도 그때마다 떠오르는 사랑과 기억은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정연주의 해금이 또 어떤 계절과 그 시간이 품고 있는 순간을 노래할지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불 하나가 걸어오네. 등불 하나는 내 속으로 걸어들어와 환한 산 하나가 되네. 강은교 시인의 시 등불과 바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저기 멀리서 환한 등불 하나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은 또 얼마나 환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빛을 마음에 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다홍의 그대에게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문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선 강은교 시인의 시 등불과 바람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어둠에 가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죠.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심박서클의 Beauty is just around us 감상하시겠습니다.

심박서클의 Beauty is just around us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눈이 오는 이른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린 곡 준비했습니다. 황병기 작곡의 춘설, 1악장 조용한 아침, 2악장 평화롭게, 3악장 신비롭게, 4악장 익살스럽게, 5악장 신명나게 전해드릴게요. 황병기의 17연 가야금 그리고 김정수의 장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황병기 작곡의 춘서를 1악장 조용한 아침부터 5악장 신명나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황병기의 17연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농촌은 점점 사라져가고 서울이든 어느 곳이든 모두가 도시화된 곳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이죠. 그래서인지 우리 문학도 도시의 삶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삶의 풍경이 변하니까 문학의 풍경이 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어쩐지 조금은 아쉬운 일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인은 이런 농가의 풍경을 여전히 꾸준하게 다루고 있는 시인입니다. 바로 박경희 시인인데요. 1974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2001년 등단한 시인은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과 한 권의 동시집 그리고 여러 권의 산문집을 내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향의 터전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시인은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죠. 그런데 향토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시를 쓰지는 않습니다. 농촌의 삶은 아주 고되고 치열한 삶이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됨을 이겨내기 위해 자주 웃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시는 삶의 씁쓸함과 그것을 이겨내는 웃음이 한도에 뒤섞여서 자연과 농가의 삶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정태춘의 노래로 장서방 내 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장서방 내 노을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박경희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학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농촌의 삶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다루는 시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약 비료 안 뿌리고 똥걸음으로 밭농사를 지으면 월급을 주고 땅이 더 거름질수록 해월급, 달월급, 별월급을 준다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 썰의 질 끝난 논바닥을 환하게 바라보는 농부의 눈동자 속 소금쟁이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출렁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긴 밥상 위에 살구 꽃잎이 먼저 든다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없는 소리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없는 소리의 사투리 발음을 그대로 시에 옮긴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요즘 농사가 주는 기쁨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알아줄 리 없다는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을 사투리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농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밥상을 마주하는 일이고 해와 달과 별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잃어버린 우리 삶의 풍경과 그 마음들을 시인은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현대적인 방식으로 시에 풀어내는데요. 아마 농촌에 가본 게 한참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경희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풍경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의 10월 풍요의 들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의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를 오정숙, 안양현, 남혜성의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농부가를 두 개의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남도민요 농부가 잦은 농부가를 오정숙, 안양현, 남혜성의 소리로 만나보셨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마크 테일러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린 농부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민예술학교의 다정한 문장들, 4월과 겨울 사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 사업으로 모두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인데요. 서울에 자리한 여러 문화예술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정한 문장들 4월과 겨울 사이는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다정한 안부와 함께 가을과 겨울 두 시즌에 걸쳐 마련된 예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4월과 겨울 사이는 가을 시즌 10월 음악 콘서트로 수필 가이면서 싱어송라이터 김사월과 유튜브 겨울서점 운영자이면서 사진집, 산문집, 시집으로 가는 작가 김겨울이 함께합니다. 두 사람은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노랫말과 어쿠스틱 기타 선율 속에 글을 쓰는 마음, 노래를 만드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책과 음악, 북 라운지가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자리입니다. 10월 24일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아트라운지에서 진행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 신청은 서울시민예술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사월의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서울시민예술학교의 다정한 분장들, 가을 시즌 10월 음악 콘서트, 4월과 겨울 사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김사월님이 나오는 행사예요. 이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양천, 서초, 강북, 은평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구민지의 노래로 계절이 주는 마음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구민지의 노래로 계절이 주는 마음, 그리고 이어서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나뭇잎에 만나 보셨어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계속해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뮤르의 가을의 여정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커피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샷이라고 하죠. 에스프레소로 내린 그 진한 커피를 음료수에 추가해서 팔기도 하던데 아이스티에 샷을 추가해서 아샷추, 또 밀크티에 추가한 밀샷추, 녹차라떼에 추가한 녹샷추, 이렇게 각종 샷추들이 있더라고요. 달달한 음료수에 카페인까지 더해 단쓴 단쓴을 즐기는 건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음료수를 마시면서 카페인까지 챙기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연휴 끝 월요일이라 정신을 깨우고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더 많이 애쓰셨죠? 그래서 혹시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셨다면 질 좋은 수면을 위해 긴장 풀고 나른하게 즐겨주십시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예,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첫 곡부터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샷추가한 음료수들. 예, 아샷추라는 걸 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목격을 했어요.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단순이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달달한 음료수 마시면서 카페인 챙기려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긴 한데, 예. 그럴수록 잘 쉬는 게 중요하겠죠. 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한준희님, 매일 라떼 두 잔씩 마시는 저, 그래서 통잠을 못 자는 걸까요?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더 나이 들었을 때 어떨지 걱정은 됩니다. 아, 저런. 예, 오늘도 권쌤님, 저도 3시까지 잠 못 자요. 이제 커피빨이 바로 먹히는 나이가 되었네요.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페인을 끊고 나면 한동안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더 느끼게 된다 하던데, 그동안 내가 몸을 얼마나 혹사시킨 거냐, 이 카페인빨로다가. 내 몸이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게 카페인으로 그냥 마비시켜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우, 몸한테 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달부터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또 마시긴 하던데. 그런 거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 같은 카페인에 아주 취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피하게 되니까 차라리 괜찮은 것 같은데. 박은영님, 쭌디는 커피 안 드시는 걸로 아는데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커피는 드시나요? 예, 믹스커피. 예, 좀 저녁에 좀 피곤하다, 방송을 앞두고 오늘 좀 많이 피곤한데 방송할 때 좀 기운 좀 내야겠다 싶을 때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거기도 카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페인이랑 달달함, 그 두 가지로다가 저는 충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일 맛있는 커피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그 무료로 그 자그마한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 난 그게 제일 맛있어. 그거 한 잔 들고 그 주차장 앞에서 이렇게 그거 다 먹고 푹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차에 탈 때가 참 좋더라. 쭌디를 불러님께서, 간만에 저녁 후하게 먹고 왔어요. 삼겹살에 논알콜 맥주 한 잔 먹었거든요. 논알콜 맥주 왜 먹나 했는데 아주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요거 은근히 즐기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맥주 한 잔 생각나는데 운전해야 될 때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뭐 대체제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밤에 어울리는 노래, 제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피디님께 부탁을 했는데요. 달빛 포레스트라는 팀이 연주하고 노래하는데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곡이거든요. 어둠 속에 빛나는, 노래 속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오는데, 여자는 그 어둠 속을 홀로 거니는, 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어떤 소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 목소리는 그 소녀를 비추고 있는 별빛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달피 포레스트와 쭌디의 어둠 속에 빛나는 듣고 왔습니다. 2946님,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 12주년이에요. 올해 12살이 된 딸아이와 함께 어느덧 결혼 12주년을 맞이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크 하나 먹으면서 소소하게 기념하려고 해요. 쭌디가 저희 부부의 결혼 12주년을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을 즐길 사이도 없이 따님을 또 만나셨군요. 예. 저는 진짜 사소한 일이긴 한데 올해가 결혼 몇 주년인지 요거 따로 깊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따님의 생일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그냥 더불어 한꺼번에 다 축하드리고 뭐 축하가 별거고 기념일이 별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케이크 챙기고 또 방송도 타고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또 다 축하해 주실 테니 이보다 더 좋은 결혼 기념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갓난이님, 오늘 새벽에 비 온다는데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마늘, 양파 심었는데 땅이 너무 말라서 농작물 키우기가 힘드네요. 물이 부족해요. 어느 틈에 또 가뭄인가요? 아, 참, 비가 많이 온다 싶다가도 또 잠깐 안 오면 또 물이 부족하고 참 쉽지가 않네요. 내일 저희 막내 원래 그 운동회 날이었는데 내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연기가 되더라고요. 예보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그 갓난이님이 사시는 곳의 예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비가 좀 많이 와서 마늘하고 양파하고 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갓난이님 기쁘시게. 문혜원 씨죠. 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재즈 보컬리스트의 밀키 웨이 들려드리고요. 자, 오늘 만날 사람이 있구나. 월요일 월간 그 남자, 오늘의 그 남자 박시환. 박시환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박시환 씨한테 노래 선물 받아야겠어. 예, 어울리는 사연을 꼭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2부에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밀키웨이 들려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박시환 씨 그리고 건반 연주해 주실 정선아 씨 다 만날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노래할 땐 감성 폭발, 토크할 땐 장꾸미 폭발, 근데 화날 땐 안 폭발. 가수 박시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환입니다.
0: 최근에 진짜 불같이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1: 불같이 내본 적은 기억이 없네요.
0: 그럼 화난 사람 같이 그냥 화낸 적은
1: 있습니까? 화난 사람 같이 화낸 적도 없어요. 이게
0: 화날 일이 없었습니까?
1: 화날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혼자 있을 때 화가 나다 보니까, 근데 저 스스로한테 화를 낸 적은 있었지만, 근데 누군가가 있을 때 으악 우악 이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앞에 누가 있는데 내가 화를.
1: 네네.
0: 그런 적은 없어요. 살면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1: 있죠. 네, 아주 무섭습니다.
0: 화나면?
1: 네.
0: 저한테 평소에 뭐 좀 섭섭했다거나 뭐 짜증났다거나 그런 거 있으셨어요?
1: 아유, 안 되죠. 네, 그 정도까지 쌓여서는 절대. 아마 세준 형님하고는 거의 한 70대 정도는 돼야 화가 나지 않을까. 쌓아간다면.
0: 계속 쌓아서?
1: 네, 한 70대 정도 돼가지고 네. 형님!
0: 같이 늙어가는 처지.
1: 저도 70입니다.
0: 그때까지 제가 살아서 꼭 시안 씨의 화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네요.
1: 아이, 100세 인생인데요.
0: 제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1: 화를 내는 걸 들으시려고요.
0: 예예. 예.
1: 목격을 하기 위해서.
0: 아유, 내가 시안이 화를 한번 들었잖아.
1: 이제 여한이 없죠.
0: 아이고, 이제 내일 죽어도 내가 여한이. 우리 정선아 씨는 살면서 화내본 적 있으세요? 예.
1: 있으세요?
2: 겉으로 내진 않는 거.
0: 진짜 화 안 내는 두 분하고

0: 답답한 두 분하고 제가 아니 너무나 좋은 성격이지만 네. 그 스스로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아 이럴 때는 좀 화도 내고 좀 표시도 해야 되는데 혼자 속으로 삭히려면
1: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가 네. 그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M1 사람한테 터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0: 그거 안 되지.
1: 괜히 그 뭐랄까 가족이든 예. 근데 뭐 여러분들 들으신 뭐 제일 가까운 사람이든 가장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보니까 네. 그러다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 혼자 조금 네, 가끔 뭐 남들이 얘기하는 뭐 명상도 하고 네, 그냥 저로서는 그냥 명상이라기보다 멍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심호흡도 하고 막 네. 우리가 옛날에 뭐 참을 인자 세 번 새긴다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1: 네, 몰래 뭐 시간 날 때 동굴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용어가 그렇더라고요. 동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0: 혼자서 자기 속으로 쑥 들어가는
1: 네네.
0: 거.
1: 네, 예. 듣다가 뭐 이제 빨리 나오는 법을 익힌다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좋죠.
0: 그러니까요. 예, 평생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은 월간 그 남자 박시화. 안치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세요.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일단 안내는 괜찮으시겠어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예. 네, 기쁜 사연, 슬픈 사연, 화나는 사연 등등 보내주시면요. 제가 준비해온 라이브 곡에 맞는 사연에 노래 불러드립니다.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에 뽑히신 분에겐 이은밤에서 마련한 선물까지 또 드리겠습니다.
0: 네, 미리 축하드리면서 네.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분이세요?
1: 바로 보름달님의 사연입니다.
0: 보름달님.
1: 네. 오랜만에 조카 만나서 보드게임 했어요. 제가 정말 예뻐하는 초등학생 조카인데요. 처음엔 져주다가 저도 모르게 승부욕이 발동해서 다섯 판을 내리 이겨버린 거 있죠. 절제를 못하겠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속상해서 울고 애는 속상해서 울고 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고
0: 너는 애를 보냈더니 애를 잡고 있니? 이러면서
1: 이기고 싶니? 그렇게 까닥바닥해가지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승부욕을 잠재우는 노래 없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불뚝불뚝 올라올 수가 있죠.
0: 네. 아, 제가 그렇거든요.
1: 아, 정말요?
0: 제가 애들하고 하다가도 이게 승부욕이 가끔 그래서 많이 봐주죠. 네. 봐주는데 봐주고서 져야 되는데 가끔 네. 끝에 가서 그 한 방을 못 참고 이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부루마부를 얼마 요즘은 좀 덜 한다. 얼마 전까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기면 가차없거든요. 막 약 올리면서 이기는 애도 울고 그러는데 우리 큰애는 자기가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따잖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준다.
1: 어머.
0: 아빠 너무 없어서 아빠 내가 줄게요. 이러면서 주는데.
1: 어머 어머.
0: 그럴 때마다 진짜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1: 아이는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베푸는데.
0: 나 진짜 돈을 벌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려나? 그러니까 막 하여튼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1: 참된 부자의 모습이네요. 다른 의미의 부자란 얘기입니다.
0: 아, 예, 뭐 다른데 어디 가서도 그러면 그걸 기뻐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심성을 가졌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승부욕 많으세요, 시원님?
1: 저요. 저도 은근 많은 편이긴 해요.
0: 오.
1: 이렇게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멍석이 싹 깔리면 어떤 챌린지가 딱 주어지면은 좀 굳이
0: 응?
1: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득바득 이기는 편이에요.
0: 조카랑도?
1: 조카랑은 안 그래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가끔 방송 이것저것 나갈 때 그냥 뭐 림보 같은 거라든가 굳이 아이돌 춤추는 막 챌린지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겨가지고 근데 예. 1등을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돌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한 열 몇 분 계셨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제가 1등하고
0: 잘했지 뭐.
1: 근데 1등 했는데 네. 목에 먼지가 걸려가지고 1등이 제 노래 부르는 거였거든요.
0: 어머.
1: 노래 못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2등이네. 2등인 분께 1등을 넘기겠습니다.
0: 아 맞아 뭔지 알아요 그거.
1: 네.
0: 아 이거 참.
1: 그리고 이제 림보 할 때도 굳이 유연하신 분이 이제 유연하다라는 걸

0: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아득바득 이겨가지고
1: 아니 더 이겼던 거네 그러면
0: 그냥 뭐 근력으로 이겼는데
1: 네.
0: 근데 좀 이기고 나와 보니까 추하더라고요. 막 깔창도 벗고 조금 더 낮춰지려고.
1: 아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진심인 면을 예, 네. 팬분들이나 저 시청자분들이나 다 좋아했을 거예요. 제작진 빼고.
0: 그렇죠. 네, 그래서

0: 현재우는 거는 관계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어서 조카분과의 관계가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1: 너무
0: 윤도현 선배님의 끝이 아니길 준비했습니다.
1: 에, 초등학생들은 생각보다 뭐 저학년, 고학년 또 뭐 아이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뒤끝이 없어요.
0: 아, 네. 네.
1: 다섯 번을 이겨서 울었어도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또 하자 그래. 예. 그래서 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라이브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선아님의 건반 연주에 맞춰서 시환 씨가 불러주는 윤도현의 끝이 아니길. 우리 보름달님, 예, 조카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예, 노래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네, 준비됐습니다.
1: 자, 갑니다.

0: 했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박시환님 목소리는 들을수록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모모님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보니까 박시환 씨 팬분들도 네. 처음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 저도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0: 어, 진짜요?
1: 네, 이게 어디선가 들었다가 무슨 드라마 OST일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드라마를 안 봤어요.
0: 네.
1: 네, 어디선가 아주 예전에 친구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 듣고 네 알게 된 노래라서.
0: 그 친구 노래 잘하나 보다.
1: 잘합니다.
0: 오,
1: 네.
0: 가수는 아니에요?
1: 가수는 아니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0: 예.
1: 네.
0: 아주 혼나야 되겠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1: 그러게요. 네. 갑자기 생각나니까 짜증나네.
0: 짜증난 스타일. 화 한번 내자. 아, 그 친구한테.
1: 애가 착해요 또.
0: 애가 또 착해. 그, 거기다 착해 착하게까지 해서 아. 미워할 수도 없어.
1: 네.
0: 아 진짜 못된 사람이네.
1: 네. 여튼 그 오랜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 본 겁니다.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알게 된지. 예, 좋은 노래를 시환 씨 덕분에 또 소개를 받은 느낌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서 다음 사연과 노래로 가도록 하죠. 더 자두입니다. 그럴 수 있어.

박시환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끝이 아니길. 예. 자, 보름달님, 예, 노래 잘 들으셨죠? 보름달님께 이음밤에서도 선물 드립니다.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에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0: 더 자두의 그럴 수 있어 듣고 왔습니다. 자, 월간 그 남자 오늘은 박시환 편 함께하고 계세요.
1: 네.
0: 자, 실시간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아주 많으신데 네. 소개 들어갑시다.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세모네모님. 돈이 필요해서 투잡하느라 너무 힘든데 속 모르는 친구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 라고 말해서 상처받았어요. 해주셨습니다.
0: 아, 예.
1: 뭐 왜? 열심히 사는데 왜?
0: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네. 자기보다 누가 좀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으면
1: 네.
0: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지는 못할 망정.
1: 네, 그냥 응원해주지.
0: 그렇게 뭐 유난을 떨어.
1: 그거 뭐, 맞아.
0: 지만 성실해.
1: 자기 돈이야? 자기 시간이야?
0: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 속마음까지 못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아니면
0: 네.
1: 네, 너무 뭐 모임이나 이런 거안 나오니까 좀 얼굴 좀 보자 이런 마음에서
0: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너 그러다 몸상할까 봐 내가 진짜 잠을 못
1: 네,
0: 자.
1: 그럴 수 있죠. 뭐 말투를 또 착하게 하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네요.
0: 아휴,
1: 무슨 부귀영화를
0: 그러니까
1: 누리겠다고.
0: 그렇게 열심히 사니. 너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
1: 예.
0: 넌 아닌 것 같아, 근데.
1: 그쵸, 상처를
0: 상처받았잖아.
1: 네. 그쵸.
0: 178 하나님.
1: 딸아이가 안정형 남자친구에게 운전 연수를 받고 있어요. 혹시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했는데, 지금까진 차분히 잘 가르쳐 주나 봐요. 우리 딸, 씩씩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응원의 노래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0: 오.
1: 잘 가르쳐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0: 남자친구한테 운전 연수를 받으면 글쎄요. 부부끼리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 네.
0: 이미 어느 정도
1: 금기죠.
0: 예, 너무 가까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왜냐하면 남자 보통 이제 남자분이 남편이 아내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이제 90% 이상일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안전에 관한 거니까 남자도 되게 긴장을 한단 말이죠.
1: 아,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평소에 안 나오던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부부 사이라고 하셨는데 오래 사귄 네, 연인도
0: 그럴 수
1: 그럴 수
0: 있겠다.
1: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나오는 어떤 거친 말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운전은 진짜 잘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차분히 잘 가르쳐 주나 봐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직도 불안하신 거예요.
1: 네네, 이제 심화 단계 차선 옮기기까지 가면은 이제 쉽지 않겠죠. 도로 연수 그때 제발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시환 씨는 누구한테 연수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1: 저요? 저는 거의 혼자 했어요.
0: 운전도?
1: 네, 운전도 거의 혼자 하고. 아, 예전에 친구한테 한번 배웠는데,
0: 예.
1: 진짜 욕을 욕을.
0: 친구가.
1: 네, 살면서 진짜 미안한데 나 잠깐 쉬었다 갈게 그랬어요. 위경련이 와가지고
0: 어머, 어머. 운전해서 긴장한 것 때문이 아니고,
1: 긴장과 플러스 네 이제 그막 집중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0: 예, 거기다가 또
1: 네
0: 모멸감. 아, 내가 이 자식한테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밀릴 게 없는데.
1: 진짜 화를 낼 수도 없는 네 생명줄이 나한테 없는 느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0: 그러고 보면
1: 네.
0: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냐 보다 그냥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인품이 어떠냐 이게
1: 그렇죠.
0: 중요한가 보다.
1: 네. 학원 가세요.
0: 학원
1: 네,
0: 가세요.
1: 사이가 틀어져도 별 상관없는 사람들과
0: 안 보면 되는.
1: 네, 일로 배우세요. 일로. 네.
0: 아, 운전 잘 배우셔가지고 운전면허 따서 멋지게 운전하시기를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밤나떼님. 중학생 딸이 난생 처음으로 미용실 혼자 갔는데요. 10만 원 썼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10만 원? 뭐 이것저것 했다는데 티가 안 나네요. 싹둑 자르긴 하지. 속 시원해지는 노래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0: 중학생인데 미용실 혼자 처음 갔다. 이게
1: 매직 했나?
0: 저는 전혀 모르겠고
1: 네.
0: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이제 유추하건대 중학생이면 아직 그 보통 강단이 아니면 미용실 딱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뭐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못해요.
1: 네네.
0: 왜냐면 이 나이 먹고 제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할수 있어요, 시원 씨?
1: 저는 잘 못합니다.
0: 그러니까.
1: 네. 뭐 머리 감다가 갑자기 얼굴에 물을 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좀.
0: 시원하네요.
1: 네. 머리 온도 괜찮으세요? 막 머리 막 타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참아요, 저는.
0: 그러니까 이 따님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도 뭘 했는지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경험 쌓고 크는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아, 죄송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났는데, 고데기를 하시다가
0: 예.
1: 머리 지졌어요.
0: 두피를?
1: 네, 두피를. 그래서, 지지고 계실래? 저 죄송한데,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그랬더니 뭐래요?
1: 네. 에? 에?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심조심 해주시더라고요. 전그 정도입니다.
0: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귀에다가
1: 네.
0: 그 반창고 밴드를 붙이고 온 거예요.
1: 네.
0: 왜 그래요? 그랬더니 미용실에서 잘렸대. 미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그 친구가.
1: 네네.
0: 그래서 귀 밑에 이렇게 치다가
1: 어머,
0: 귀를 썰었대요.
1: 어머, 어머.
0: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써?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밴드 붙여줬다고 그래서 나왔.

0: 때요.
1: 그건 똑같진 않은데 제 오른쪽 귀가 좀 안 좋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세게 당기면 안 돼요. 근데 머리를 감겨 주시고 그 타오를 할 때 이게 어떤 분은 아구 힘이 좋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싹 당겼는데 여기서 빡 소리가 났어요, 귀에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살살, 제가 이쪽 귀가 안 좋아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좀 살살 부탁드립니다. 아팠어요.
0: 오늘 약간 이야기가 처음부터 바로 시작해서. 아니, 그니까, 물론 그 미용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가장 머리를 잘 만지고 뭐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것도 제일 잘 하시겠지만.
1: 그쵸.
0: 모든 분들이 다 숙련된 건 아니잖아요.
1: 아, 그건 맞아요.
0: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고 내 얘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아, 그걸 못하면 당하고 살아야 돼.
1: 다 자르고.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땐 늦어요.
0: 아, 이건 비밀인데요. 네. 저 10년 넘게 해주신 분이 가끔 그래요. 저는 짧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항상.
1: 네네.
0: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는데 너무 짧아. 누가 봐도 그럼 이래. 그냥 짧게 했어요, 오빠.
1: 저도 딱 얼굴 표정부터 봐요. 약간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짧게 자르거든요. 아니, 본인 시원하고 싶어가지고 기분 안 좋으면 좀 짧게 자르고, 기분 좋으면 야 오늘 잘했다 나. 야 오늘 너무 잘했지 않냐 이러고.
0: 자, 다음 사연 갑시다. 어디까지 갔냐?
1: 아, 되게 예. 많은데. 네. 여튼
0: 예.
1: 미모사 나무님께서. 네. 아시안게임 끝났는데도 남편이 리모컨을 독점하고 TV 볼 틈을 안 줘요.
0: 어머.
1: 라디오가 있긴 하지만 너무 얄미워요. 화딱지 나는 저를 위한 노래는 없을까요? 주셨습니다.
0: 제 기억이 맞다면 리모컨 사연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1: 아, 뭐, 네, 항상 나올 수 있죠, 리모컨은.
0: 아,
1: 아, 리모컨을, 이거는 약간 뭐랄까, 채널에 대한 독점권이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퇴근하셨는데 이제 리모컨 독점하신다.
0: 예.
1: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봐드릴 수 있는데.
0: 한두 시간 정도는.
1: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0: 주말에 하루 종일.
1: 네. 그리고 뭐 미모사 나무님께서 뭐 먼저 일을 뭐 하신 게 있는데.
0: 예.
1: 남편은 뭘 안 하고. 네. 계속 TV를 보고 있다가 나도 이제 쉬려고 왔는데 리모컨을 안 준다.
0: 예.
1: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좀
0: 화나죠.
1: 화가 나죠.
0: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휴대폰 스마트 TV는 휴대폰으로 이제 리모컨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살짝 그 리모컨을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뭐야, 리모컨이 없어졌어.
1: 아,
0: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면 혼자 조용히 보시든가.
1: 어머, 채널이 왜 돌아가?
0: 아, 맞아, 보는데 막 리모컨 막 이러면서. 예.
1: 네.
0: 남편이 더 잘하시면 그건 안 되고.
1: 그렇죠.
0: 자, 안잘레나 졸려님.
1: 힘든 하루, 우울했던 하루, 신나고 싶은 마음. 그냥 막무가내로 노래 돌려달라고 졸라볼래요 해주셨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네.
0: 오늘 노래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다려오시고요.
1: 네.
0: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1: 네, 9414님. 어제는 아빠의 12번째 기일이었어요. 엄마 모시고 형제들과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살짝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둘째 언니가 울더라고요. 형부가 떠나신 지 2년. 형부가 생각나 울고 말았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참 힘든 하루였어요. 시환님, 저 언니를 위해 노래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0: 네, 아이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신데.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 뭡니까?
1: 오늘 준비한 노래는 김도영 선생님의 시간이라는 곡입니다.
0: 예, 예.
1: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담고 있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그냥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0: 네.
1: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세월에 많은 것들이 흘러간다. 네.
0: 어떤 분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1: 그러면 네, 마지막
0: 맨 마지막 예.
1: 네, 사연을 주셨던 9414님께 시간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주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바로 박시현 씨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향 씨의 시간이고요. 9414님 이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특별히 더 잘 들어주세요.

0: 아, 박세한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시간 들었습니다. 김도양님의 곡인데, 네. 예, 웨스턴 가든님께서 박시아님 아직 젊으신데 연륜 있는 목소리로 세월을 노래하시는 내가.
1: 아, 그게 참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고, 예. 네, 생각해보면은, 김광석 선배님도, 네. 그 나이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0: 30살 즈음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네. 7738님 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루브 어페어님께서는 예전에 공연 때 들었었던 노래라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초록사랑님께서 윤종신 작사 작곡의 노래라고 알고
1: 네네.
0: 계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두 곡 두 분께 노래 선물해 드렸고, 자,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소개되고 노래 선물도 받는 시간, 나만을 위한 노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0: 너무 미리해서 사연 보내시지 마시고요.
1: 미리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인별그램 네 걸려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자, 9414님께도 예,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이신 941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끝곡으로 뭐 들을까요? 시안 씨 노래 하나 골라주고 가세요.
1: 네, 자주 들어서 네 자주 들어도 언제든 좋은 노래, 네 박시환의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0: 좋아요.
1: 네.
0: 들을 때 많이 들어야죠.
1: 네, 저는 네.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계속 듣고 싶어요.
0: 자, 시완 씨의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요. 정선아 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시완 씨도 안녕.
1: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가사가 아주 요즘 만약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신곡으로 이런 가사를 들고 나왔다면 뭐 무슨 단체랑 무슨 사이트랑 이런 데서 아주 집중 포화를 맞았을지도 모를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편파적인 예 그런 가사를 담고 있죠. 뭐 저는 이게 9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니까 그때 들으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긴 웃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여성 단체 이런 데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신인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그 객원 보컬은 김돈규 씨라고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나만의 슬픔이라는 노래로 솔로 가수로 또 엄청 사랑 많이 받았던 그분이십니다. 예, 김동규 씨. 015B의 슬픈 인연. 예, 남희 씨의 노래 리메이크했던 그 곡의 객원 보컬이기도 했고요. 자, 지난 주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라면 연휴죠. 3일이니까. 요즘 하도 연휴가 길고 짧은 연휴가 많아서 3일짜리는 이제 연휴 같지도 안 느껴지는데 어디 다녀오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뭐 하셨는지

지난 연휴에 찍은 사진 보내주십시오. 자, 오랜만에 머리하러 가서 미용실 갔다가 뭐 두피가 익었던 사진. 뭐 미용사분이, 예, 헤어 디자이너분이 라디오 들으시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 예, 농담이 좀 지나쳤나요? 자, 오랜만에 머리하러 가서 너무 머리가 잘 나와가지고 이쁘게 찍어놓은 사진, 지역 축제 놀러가서 찍은 사진, 또 고기 먹는 거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 등등, 예, 다양한 사진 기다립니다.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요. 그 중에 한 분, 예, 스태프들 투표로 뽑아서 유튜브로 사진도 보여드리고 선물도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인증샷 샵 0302로 받겠습니다. 사진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자, 임영준님께서 오늘 잠실 야구장 마지막 경호 업무하고 들어오면서 순대볶음이랑 알곱창 사왔어요. 기분이 왠지 서운하네요. 아, 순대볶음과 알곱창 때문에 서운하신 건 아닐 테고. 잠실 야구장이 이제 없어지죠. 예, 대한민국 야구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잠실 야구장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구장이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야구 팬들이 최근에 잠실 야구장을 더더욱 내가 없어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야구장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정규리그는 끝났는데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죠.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는데, 야,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4위와 5위가 둘 다 서울팀이에요. 잠실을 연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전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잠실 야구장에서의 야구가 조금 더 연기가 된 거예요. 짧게는 한 경기, 길게는 두 경기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둘 중에 한 팀이 이기고 바로 또 그 위에 팀하고 또 해야 되니까 아직도 몇 경기가 남은 거예요. 빨리 잠실에서 야구가 빨리 끝나는 걸, 예, 야구 자체가 서운하게 생각했는지, 예,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었네요. 러블리 수우님, 지난주에 쓰러질 뻔했어요. 스케줄 근무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네요. 오늘도 수행 맞고 왔어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수행 맞고 좀 괜찮아지신 거죠? 여기저기 되게 피곤해 하신 분들이 많던데, 쉬는 거,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쉬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진섭 씨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새들처럼.

유해준 씨의 나에게 그대만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뭔가 약간 힘을 쫙 빼고 이제 아주 뭐 약간 시들시들해가 이런 분이 불러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감싸주고픈 모성 본능이 발동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유해준 씨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캔 캔의 오리지널 멤버예요. 백희성 씨가 캔에 합류하기 전에 유해준 씨하고 그 천상현 부르신 이종원 씨하고 두 분이 함께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해준 씨는 나중에 그 작곡가 쪽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시고 그 자리에 전문 보컬 백희성 씨가 딱 합류를 해가지고 내 생의 봄날은 히트시키면서 이제 캔 하면 백희성 하게 되었는데 백희성 씨보다 먼저 캔에 몸담았던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사연, 주말 풍경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0328님이십니다. 저는 주말에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까운 공원에 가족들과 다녀왔어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답니다. 아, 예쁘다. 예. 코스모스, 사진 속에 코스모스 반, 하늘 반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또 한 반쯤 있고. 요즘 어딜 가나 코스모스가 한창이죠. 예. 그냥 대충 막 찍으면 작품 사진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뭐 0328님이 대충 찍었다는 건 아니고, 너무나 멋진 코스모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 정작 저는 올가을에 아직 어디 가서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것 같아요. 0328님 덕분에 대리만족을 합니다요. 자, 9078님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낡은 구두를 신발장에서 발견해서 주말 내내 수선도 하고 왁스칠도 했어요. 아빠가 보시고 고맙다고 조금 우셨어요. 이번 기회에 구두 디자인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아빠의 구두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완벽하게 사진 속에는 낡은 구두가 없습니다. 완전 새 구두가 있어요. 원래 얼마나 낡은 구두였는지가 궁금해질 정도인데 9078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빠가 우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워낙 또 아끼는 구두여가지고 그 구두가 새 구두로 변신한 것도 좋겠지만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를 솜씨를 발휘해서 내 구두를 고쳐줬네. 아, 내가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웠구나. 예, 뿌듯하심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9078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0982님 휴일에 드라마 몰아보기 하려 했는데 인터넷은 왜 꼭 필요할 때 접속 불량일까요? 내 휴일 망쳤어요 하셨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저 밑에 그 창문 뭐니 저 유리창으로 비친 우리 0982님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도 의도하신 거죠? 이거 나온 줄 모르고 보내신 건 아니겠죠? 약간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확 많이 나셨어. 얼굴 표정은 안 나오는데 앉아있는 자세부터 화가 많이 나셔서 그냥 아주 아유 이놈의 인터넷은 왜 이렇게 말썽인 거야. 휴일이라 접속자가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 사진 보니까 아예 뭔가 제대로 잘못한 거네요. 예, 잘못된 거네요. 괜찮아졌나요 지금은? 아, 기분 푸십시오.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준일의 안아줘.

우산 없이 걷기 운동 나갔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갑자기 떨어져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재빨리 집에 왔네요 하시면서 1476님께서 이현우 비가 와요 청해 주셨습니다. 이현우 씨의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비 많이 안 맞으셨죠? 예. 6943님께서는요, 사춘기라 무뚝뚝해진 딸과 놀이기구도 타고 한층 가까워진 연휴였어요. 중학생들만 탄 놀이기구에 40대 아재도 같이 타서 쑥스러웠지만 신난 딸을 위해서 동참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 하셨는데. 와, 예, 부녀가 같이 자이로드롭을 타셨군요. 아, 재밌겠다. 우리 애들도 빨리 한 중학생은 돼야지 내가 타고 싶은 걸 같이 탈 텐데. 얼마 전에 저도 놀이동산 갔다 왔는데, 아,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제가 타고 싶은 걸 같이 못 타고 걔들 타고 싶은 것만 타니까 재미가 하나도, 물론 같이 타니까 재밌긴 재밌었는데, 저희 아내들은 아예 그냥 그 놀이기구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저걸 지금 한 20년 동안 못한것 같아. 빨리 커라, 얘들아. 나도 사춘기 아들이랑 가까워지는 용도로다가 얼마든지 놀이기구 탈수 있으니까. 6944님, 예. 부럽습니다. 6943님. 2806님께서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부도에 다녀왔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했네요. 갈매기한테 새우깡 줬는데 재밌더라고요. 대부도에 가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군요. 저는 한강에서 해봤는데, 한강 그 유람선 타면은 어느 시점에 갈매기들이 왜 한강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걸 받아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깡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말린 새우 큰걸 이렇게 주면은 받아먹던데, 그 또 얘기하네?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거.

한번 성공하고서 어찌나 애가 막 뿌듯해하는지. 예. 재밌는 경험이죠. 어른한테도. 예. 우리 2806님 그 아빠, 엄마, 딸. 예, 이렇게 한 가족 사진, 화목한 사진, 예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0: 자꾸 올라가는.
1: 가사가 너무 좋은 노래죠. 예, 임문세 씨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는데 그중 제가 꼽는 최고의 압권은 역시나 맨 마지막 구절. 예.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눈이 날릴 때 보면 막 하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건 왜 올라가? 어머 올라가? 저 올라간다? 막 이랬었는데 이 노래 가사로 멋진 멜로디 위에 곁들여지니까 아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뒤에 악기는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점점 소리가 잦아들고 보컬에는 이펙트가 확 더해져가지고 갑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자꾸 올라가라 정말 최고의 엔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진으로 주말 풍경 나눠주신 분들 많으셔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다섯 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2806님, 6943님, 1404님, 7049님, 9078님. 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읽을 때 제가 저 스스로를 못 믿겠어서 좀 맞게 읽었습니까? 잘 보셨어요? 2806님, 6943님, 1404님, 7049님, 9078님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제작진 픽 베스트 포토. 아 혹시나 그 화가 많이 난 우리 청취자분이 예, 등장하지 않을까 전 기대했습니다만 야 그건 너무 이제 사적인 사진이라 제외하신 것 같고요. 아 908님이 직접 수선하신 아버지의 구두. 아 요거죠. 예, 반짝반짝 새것 같은 멋진 구두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라갔죠. 예. 세상에 저기 어디 헌 구두 티가 나요. 저도 사실 집에 좀 낡은 구두 있는데 에이 아니다. 예. 9078님께는 선물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하는 마음 예, 남겨둔 채로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도화, 복숭아꽃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오는 강렬한 매력, 도화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도화살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죠?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니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매혹의 힘이 때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런 뜻을 담아서 도화라는 제목으로 나온 음반이 있습니다. 이희문 오방신과의 앨범인데요. 도화살을 새로운 문화적 언어로 풀이하면서 대중의 감각을 흔드는 강렬한 에너지를 음악으로 표현해 보았다고 합니다. 수록곡들을 보면요, 우리 민요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했어요. 우리 음악의 바탕에 깔린 흥과 매력을 살리면서 새롭고 감각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 앨범에서 한 곡 들어볼게요. 이희문 오방신과의 얼싸싸.

본능적인 흥과 에너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매혹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를 담아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흥겹기만 한 게 아니라 좀 화려하지만 좀 쓸쓸하기도 하고 열정적이지만 어딘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담아내려고 했다는데요. 흥겨움 뒤에 숨겨진 쓸쓸함,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허무함, 그런 것이 함께 느껴지는 음악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인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개성 있는 이희문님 해주셨는데 예, 참 언제 들어도 청아해요. 목소리가 얼싸 쌍쌍 하시는데 그냥 아유 세상에. 이희문 오방신가의 얼싸 쌍 듣고 왔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4897님 뉴질랜드 간 막내딸이 볼일 있다고 내일 늦게 한국 온대요. 몇 달 만에 보는 막둥이네요.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고 환절기면 제일 먼저 병원 가던 그 녀석이에요. 딸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꼭 껴안아 줄 거예요. 아이 키워보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 종종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잔병치레 많이 하고 또 뭐 큰 병 앓았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주면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쁘다고 꼭 안아주십시오.

은행나무님, 이번 연휴에 엄마 모시고 동네 꽃축제 갔는데 사람이 많다, 피곤하다, 계속 불평하셔서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참, 또 큰맘 먹고 엄마 모시고 축제 갔는데, 사실 그런 축제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 많고 피곤해야지. 사람 없으면 얼마나 썰렁한데요. 갔다 왔는데, 즉 축제 갔다 왔는데 피곤하지도 않으면 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거든요. 애쓰셨습니다. 은행나무님은 그래도 나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엔 엄마 말고 그냥 혼자 가세요. 엄마하고는 요거 취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어디 쉬러 같이 가시고. 이봉근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합니다. 사랑가.

자 이리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드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드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맥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뚝떠 반간진수로 먹으랴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드냐

앞뒤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김용우, 이한희의 자진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새싹 사연인데요. 5137님 아직도 듣고 계실까요? 우리 딸 시댁 식구하고 여행 가고 친정 엄마 혼자 사는데 안 챙겨주니 속상해요. 내 나이 75세 자주 삐지고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에이구 진짜 섭섭하시겠다. 말을 좀 건네보시죠.

아시죠? 예, 따님께서 엄마가 그런지 나 몰랐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따님하고 두 분이 행복한 여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어딜 가든 사람 많다고, 사람 많다고,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잘 사이좋게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에라의 해금 연주곡 Moon River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제시해주는 철학자 한병철이 어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강의를 수강한 어떤 음대 학생 하나가 강의 평가서에 낭비할 시간 없음, 음악 연습하기에도 바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시를 읽어주는 철학 교수, 참 귀한 존재라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해서 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한병철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 대학이라 하면서 예술대학이 예술을 몰아내고 인문대학이 인문을 몰아내고

몰아내는 대학의 현주소를 걱정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시를 생각하고 음악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 첫 곡으로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려드립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히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업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로도 지났고요. 어제는 음력으로 9월 1일이었죠. 이 동창이 조금씩 늦게 밝아지는 무렵이 됐습니다. 그런 무렵에 감상한 가곡 동창이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 한병철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일의 어느 대학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해 줬다고 합니다. 철학 교수의 시 낭독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어느 학생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어떤 음대 학생 하나가 강의 평가서에 낭비할 시간 없음, 음악 연습하기에도 바쁨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런 시 같은 건 읽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사실 철학 교수가 시를 읽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교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학생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병철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 대학인데

예술대학이 예술을 몰아내고 인문대학이 인문을 몰아내는 대학의 현주소를 걱정했습니다. 독일 대학 이야기고 일부 학생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단 남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죠.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가 좀 놀랍기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몽금척과 같은 당악정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로부터 유입된 5종의 당악정제가 있었습니다. 헌선도, 포구락, 수연장, 오양선, 연화대 이렇게 다섯 종인데요. 이 당악정제는 모두 송나라에서 유입된 춤들입니다. 그러니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행되던 당악정제는 모두 외래의 것이 됐던 셈인데요. 오늘 들으실 몽금척은 이 땅에서 새롭게 만든 당악정제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몽금척 외에도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성명, 성택 이런 춤들이 모두 메이드 인 조선의 당악정제로 새롭게 풍성하게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당악정제는 의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대가 꽉 차 보여서 일단 춤이 풍성해 보입니다. 주간자, 인인장, 용선, 봉선, 정절, 작선, 미선 이런 의무를 무원들이 들고 무대로 들어와서 쭉 배열에 서면 꽉 찬 느낌이 들죠. 이 춤의 내용은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명을 상징하는 금척을 받았고 조선을 개창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몽금척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잠저 시절 어느 꿈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금으로 된 자, 금척을 주고 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춤이었죠. 태조의 조선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이란 그 의미를 꿈으로 정당화한 신화인데요. 조선 전기의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1년 5월 1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였고요. 김천흥의 재현 안무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안잎 중에 골랐습니다. 경풍년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풍년 하면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를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변조두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줄 악기 해금 독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자진한 잎의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수영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식 단원이 됐고요. 박사과정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풍류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구례 향제 줄풍류로 배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악원 풍류와 구례 줄풍류, 지영이 풍류의 세 가지 풍류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독주회 무대를 올리는 부지런한 연주자고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입니다. 상사별곡의 상사는 서로 그리워하는 정을 말하죠. 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이니만큼 우리 12가사 중에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음악입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더욱 설다. 상사 불견 인의 진정을 제 뉘라서 알리 맺힌 시름.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상사별곡의 아름다운 선율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할 음악으로 현악영산회상 9곡을 짧게 줄여 연주하는 짧은 영산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려면 연주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45분에서 50여 분 정도 길이가 되죠. 오늘은 그 9곡을 다 들을 수 있지만 전체 14분 좀 넘는 시간에 압축해서 연주

주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을 압축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령사는 1장만 연주하고요. 중령사는 1장 첫 번째, 두 번째 장단, 세령사는 1장, 가락떨이는 2장, 사면도들이 돌장은 1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단, 4장의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 연주했고요. 하연도들이 1, 2, 3장, 연불도들이는 4장, 타령은 1장과 3장, 군악은 1장의 일부 장단과 3장의 일부 장단, 4장 전체를 연주했습니다. 짧은 영산회상 듣겠습니다. 이두원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짧은 영산 회상 듣고 오셨는데요. 이두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산 회상 전곡의 느낌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듣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지용구의 산조와 김덕진의 해금 신화윗가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음악이고요. 지영희의 뒤를 이어서 한범수, 서용석, 김영재 등에 의해 계승됐습니다. 또 이 네 분의 전통을 다시 이어서 해금 연주자 김준희가 연주하는 지영희류 해금산조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준희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희의 해금 연주였고요. 양재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가락인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음력으로 9월 1일이더라고요. 음력 9월은 개추, 9월의 막내죠. 우리가 음력 9월까지를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한 달이 좋은 가을날입니다. 아직 국화가 많이 피진 않았는데요. 머지않아 국화향 그윽한 시간도 올 테고요. 또 단풍도 서서히 내리겠죠. 빛깔 화려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에 대조되는 단풍의 그 화려한 색감 벌써 기대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미얀마에서는 3,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진이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에서 신축 중이던 30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먼 곳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미얀마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명과 재산까지 앗아간 정말 큰 재난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에 관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된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분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또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지진이 태국까지 영향을 끼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걱정이 됩니다.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에 지진으로 영향을 줄 만한 주변 국가들 어떤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큰 지진

0: 지진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운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 동해안 쪽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지진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로 보입니다.
1: 예. 우리나라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다.

0: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모 5점 대 지진들도 이제 제법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총 10차례 발생을 했는데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이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를 바꾸고 큰 지진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1: 예.
0: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역시 우리한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진 발생을 예측해서 미리 좀 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0: 여러 가지 이제 지진 예측 기법이 있긴 합니다. 뭐 지진 운이라든가 지진 광, 그다음에 동물들의 변화, 뭐 라돈 가스 이런 것들이 지진을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탐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1: 예.
0: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지진이 발생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현상들이지만 그것들을 지진과 직조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려워서 지진 예지 기능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1: 예.
0: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알기는 현재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진이 발생을 하기 전에 어느 곳에서 발생 가능한지를 미리 이제 파악하는 정도이거나 지진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발령을 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이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가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0: 예,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데 5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지진만 하더라도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데 한 20여 초 이상이 소요가 됐거든요.
1: 예.
0: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매우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10초 내로 이제 들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지진 조기 경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5초 내에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후방에 전달했을 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초 정도 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1: 네.
0: 그 시간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인명피해를 구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이번엔 김분순 우리 예방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평상시에 재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골든타임이 초단위의 시간이 되는 건가요, 그럼?
2: 네, 맞습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본진이 오기 전에 내가 대피할 시간, 대피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진 경보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들 같은 거는 평소에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2: 대피하기 전에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 밑으로 숨으면 될까? 안전하게 자기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파악해놓는 게 좋고요.
1: 예.
2: 그리고 유리창이나 깨지기 쉬운 기구가 있는 쪽에서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1: 예.
2: 그리고 평소 때 일본처럼 떨어지면 위험하겠다 그런 물건들은 좀 고정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떤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할까 그런 위험 요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예. 뭐 이웃나라 일본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에 속하지만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본을 위시한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평소에 좀 내가 만약에 지진 경보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 둘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진 딱 그 인지를 하게 됐을 때 경보를 받았을 때라든지 내가 지진을 느꼈을 때 바로 행동해야 될 기본적인 요령들 알려주신다면요?
2: 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입니다. 밖으로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에 다리를 잡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구를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가려고 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1: 네.
2: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0: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고 평소에 많이 생각해 두실 법한 내용들이지만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또 눈에 보이는 땅인 육지가 흔들리는 지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바닷속의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생기는 게 바로 지진 해일일 텐데 이번에 또 홍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지진 해일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2: 예, 기본적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모두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요. 해역에서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 단층면이 이제 해저면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해저면이 바닷물을 순간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여야지만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큰 지진이어야 되고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해역 지진이 지진 해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이제 지진 해일 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진 해일이 몰고 올 피해들은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지진 해일이 당장은 큰 파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파도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때 한 40m 정도 되는 파고가 만들어졌고요.
1: 예.
2: 그게 이제 해안선에 덮치게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40m 정도 되는 파고는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방파제 같은 것들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인명피해가 2만 명 넘는 피해가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지진 해일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또 몇 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1: 그렇군요. 아, 동일본 대지진 때 파고가 40m 정도까지 올라갔었군요. 네. 오, 물리적인 충격량도 어마어마했겠는데요.
2: 그렇죠. 네.
1: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도 동해 쪽에 주로 해안가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안전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2: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관 시설 중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2: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하더라도 원자력 내진 성능의 한계를 중력 가속도의 20% 해당되는 흔들림까지 견디도록 설정이 돼 있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30%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1: 예.
2: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전부 다 보강하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1: 네.
2: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신규 규정에 따라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규정대로 내진 설계 규정을 좀 보강을 한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런 만약에 그런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정도.
2: 실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열도에서 겪었던 그 지진동의 크기는요.
1: 네.
2: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30%잖아요.
1: 예.
2: 일본은 사실 100% 넘는 지진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동을 견디게끔 내진 성능이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2: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지진동에 의해서 붕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지진동의 한계를 계산해서 내진 성능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1: 네.
2: 30%의 중력 가속도도 충분한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1: 네네. 김무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 해일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될 행동 요령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 해일에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요.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지진 해일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곳이 없다면 주변에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는 게 좋고요. 지진 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1: 예, 예.
0: 지진 해일은 한 번에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지진 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참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맞닥뜨리고 있으니까요. 지진 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일어난 지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좀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홍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0: 우리 주변국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좀 주의 대상일지, 우리가 특히 주시해야 될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1: 예, 뭐 당연히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이 첫 번째 국가가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면하고 있는 동해 쪽에 있는 해역을 따라서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0: 예.
1: 동해를 타고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0: 그렇겠죠.
1: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히려 중국 동쪽 해안가에 따라서 요즘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0: 네.
1: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만에 하나 피해를 보게 될때 방사능 물질이 바다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예.
1: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된다면 偏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유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동쪽의 면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스러운 곳이 바로 중국 동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할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미세먼지나 황사 걱정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나 관리할 때 내진 설계하는 것처럼 각종 건물 또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에도 내진 설계가 필수일 텐데 우리나라는 현재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 또 이런 정도의 내진 설계로 실제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네.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내진 성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완비가 됐고요. 특히 고층 건물이나 사회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을 오래전부터 구축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건축물이 하더라도 2층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또 내진 성능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공공시설물이라고 할수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이 내진 성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을 채 구축하지 못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곳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강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충분한 곳은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아직도 방치된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그런 곳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더 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0: 건물 위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신축 건물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 네.
1: 그렇습니다. 예.
0: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김문순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 경보 울렸을 때각 장소별 행동 요령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집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오래
2: 네.
0: 생활하시는 가정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2: 일단 침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서는 특히 낙하물에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건물이나 담장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전신주 같은 데 기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0: 네네.
2: 가능하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넓은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대피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0: 예.
2: 혹시나 동네에 대피 장소가 안내가 되어 있다면 그곳으로 질서 있게 가주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2: 자기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예. 저희가 지금 있는 상암동 이것도 그렇고 요즘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2: 네.
0: 상황이니까요. 고층 건물 안에 내가 있다, 혹은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지진이 감지됐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2: 조금 더 많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도 흔들림을 더 많이
0: 예.
2: 느끼거든요. 그럴수록 좀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창문과 외벽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순대로 그쪽에선 좀 떨어지시고
0: 예.
2: 지진 조금 가라앉았다 생각했을 때 여진이 오기 전에 침착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0: 네.
2: 안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0: 예.
2: 먼저 열린 층으로 내려주시는 게
0: 빨리 내려서 대피하는 게
2: 좋겠고요. 예,
0: 좋겠고요.
2: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 내가 완전히 갇힌 것 같다, 그러면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장소별 지진 행동 요령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학교나 마트 같은 곳은 낮 시간대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0: 곳인데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고 있을 때 지진경보 울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1: 네, 학교 같은 데에는 책상이 있으니까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붙잡고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예. 있으면 되겠고요. 네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복도에서는 창문과 떨어져서 이동하도록 하면은 안전할 것 같고요. 예. 백화점도 진열장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야겠고 예. 계단으로 움직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 네. 뭐 발밑이 흔들려서 사람이 당황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떨어지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좀 피해서 네. 넓은 장소에 나가는 게 중요하군요. 외출할 일이 있어서 교통편을 내가 지금 이용하는 중이다. 그럼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1: 될 수 있는 대로 교통편에서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지하철 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역이 있다면 바로 내리셔서 안내방송에 따라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 중이라면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어린이나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잘 설명을 해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업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네.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서 예.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예. 전철 얘기도 해주셨지만 특히 지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좀 지상으로 어서 네네. 올라오셔서 네. 널찍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네. 게 좋군요. 지진이 참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무서운 현상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진과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홍태경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화산 폭발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2: 네, 사실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 마그마 방에서 용암이라고 하는 마그마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땅에 다른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에 작용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임박하게 되거나 화산 폭발 중에는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주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또 화산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0: 네.
2: 이 지진파가 전달되게 될 때 마그마 방을 통과하게 되면서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을 증가시키거든요. 이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화산 폭발로 연결이 되는데 마치 이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가 이 우유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우유통이 팽창해서 빵빵해지는 것을 예, 보신 예. 적이 있으실 네네. 텐데 지진파가 이 마그마 방을 자극하는 게 바로 그런 현상과 유사합니다.
0: 네.
2: 그렇게 해서 화산 폭발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지으면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곳이 백두산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에게 이제 제일 가까운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평소 위협이 될 만한 화산 하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2: 예, 당연히 우리한테는 백두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1903년도에 분화를 했었고요. 1923년도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분화한 경험이 있는 활화산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분화하지 않고 있게 되는데 2006년 정도 무렵에는 분화에 임박한 징후들이 여러 개가 관측이 된 적이 있습니다.
0: 예.
2: 여러 이제 화산성 지진, 아까 말씀드린 화산 분화가 임박하게 되면 지진을 동반하게 되는데
0: 네.
2: 그런 잔지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멘틀에서 기원한, 멘틀은 이제 지구 내부의 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유발한 가스 같은 것들이 지표에서 관측이 되면서 정말 분화가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06년을 지나치면서 다시 화산이 안정화되는 듯한 이제 형태를 띠게 되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산 폭발이 이르기까지 이 위험한 순간과 안정화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겹치면서 결국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백두산이 곧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그래요.
2: 저희가 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0: 예,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화산 폭발과 지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럴 땐 또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지 김문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 네, 행동 요령은 원인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화산재에 대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0: 예.
1: 화산재가 낙하 전, 중, 그리고 낙하 후

0: 로 나누어서 행동 여력이 있는데
1: 네.
0: 일단 문틈이나 환기구를 물 묻힌 수건 같은 걸로 대놓고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리고 배수로가 화산재로 막히지 않도록 미리 낙수바지 같은 것을 대놔서 화산재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1: 네.
0: 만성기관지 염증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에
1: 예.
0: 머물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급수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 같은 곳에 낙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지진에 관련된 얘기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도 드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없는 지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홍 교수님?
2: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구일 수 있는데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지구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2: 지구가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1: 네.
2: 지구 내부에 있는 뜨거운 열은 이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구 아주 깊은 곳에
1: 예.
2: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뜨거운 열기둥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구 내부를 순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로 움직이게 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 이핵 운동을 하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1: 예.
2: 이게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풍이 오는 것을 그 자기장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1: 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자기장 움직임이 없게 된다면 인간이 죽게 되는데 그럼 지진도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진이 꼭 있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문현답을 해주긴 하셨는데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지진이 일어나긴 해야 하되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유지되면 좋겠다. 예.
2: 그렇습니다.
1: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요즘 반드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이른바 지진 발생 위험 지역들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한반도에서는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 연안에서도 굉장히 밀집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해역을 따라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해 남해 일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제주도 일원에서는 이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 일원이라고 할수 있는 내륙 일원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서 수도권 일원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고
1: 예.
2: 또 평양 인근에서 1952년도에 또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1: 네네.
2: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지역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진이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김문순 팀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각 가정에서는
0: 네.
1: 지진으로 인한 재난 대비 어떤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까요?
0: 아까 골든타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해 놓고요. 그리고 평소 때 우리 집은 낙하물이 될수 있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가스나 전기나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비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손전등, 여유분의 배터리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항상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1: 예.
0: 전기가 안 돌아온다는 것을 가상해서
1: 네.
0: 배터리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길지는 않기 때문에 뭐물 같은 거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재난 예방 캠페인 지진편 두 분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지진 관련된 궁금증들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지진과 관련해서 각자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예, 평소에 이런 것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무리 말씀, 예, 한분한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순 팀장님.
0: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계속 훈련을 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0: 예.
1: 그동안에 훈련을 열심히 하였던 초등학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홍태경 교수님은 네. 어떤 말씀?
2: 김 팀장님이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느 곳에 지진을 발생할 만한 단층이 있는지 그 단층에서는 어느 정도 큰 지진이 발생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지하에 숨은 상태로 있는 수많은 단층을 빨리 찾아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지난 10여 년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 채 마무리 못한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빨리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다고 그간 생각해 왔었는데 한반도 지진 특성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평소에 지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들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미리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분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또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찬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의

상사 지리 한중 옥면인들 반겼더니 어이하

타시로다 언제나 구름과 밝은 빛 다시 볼 것.

들과 유정이 돌아보니 수변에 비친 꽃은

우사이에 무슨 약수 막혀관대 양처가 막막하여 소식조차 끊단 말과 둘 데 없는 이내 심사 어디다가 지저팔고

0: 세월아를 다 겪었네.
1: 에이야 지야.
0: 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1: 에이야 지야.
0: 팔팔한 60대로 살고 싶네.
1: 에이야
2: 일본서 태어난 남항자요.
1: 에이야데야.
2: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1: 에이야데야.
2: 남을 이해 애쓰는 게 보람 있어.
1: 에이야.

0: 북선이요.
1: 에이 아디야.
0: 평양 북떠서 태어났어.
1: 에이 아디야.
0: 6.25 전쟁도 잘 지내왔고.
1: 에이 아디야.
0: 시대의 흐름에 나를 도왔어.
1: 에허여라 아리아리라.
2: 잘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사연이 다 다를까요?
3: 아리랑 다리.

0: 강릉꽃미남 장민준입니다.
1: 에이 어디야.
0: 부모님 바람에 서울 왔죠.
1: 에이 어디야.
0: 직장생활 하고 있고.
1: 에이 어디야.
0: 맘터놀 친구 만들고 싶죠.
1: 에이 하이어라 아리아리라.
2: 너무 잘하시네요. 효정씨 서울살이 뭐라고요?
3: 서울살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의 막사 안에서 매일 밤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록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빛나는 승리나 치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도리를 가르쳐준 이들의 이름을 일기 속으로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배운 겸손과 인내, 삶의 지혜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무엇을 배웠는가를 늘 기억하려 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의 생각과 섣부른 판단에서 생겨난다. 처음 받은 인상에 아무것도 덧붙여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의 의미는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는 건데요. 오늘은 내 마음속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생각들과 반발짝쯤 거리를 두어보면 어떨까요? 굳이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흘러갈 것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가니까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유초 신지곡 중 상령산입니다. 피리 연주의 이종대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유초 신지곡 중 상령산이었습니다. 피리 연주의 이종대였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로마 황제의 일기 이야기 어떠신가요?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라 하면 남들 위에 군림하고 명령만 내렸을 것 같은데 정작 그는 한밤중에 혼자 앉아 나는 오늘 온전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괜한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복과된 건 아닌가 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니 참 겸허해집니다. 저도 종종 그렇더라고요. 어떤 말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실 자체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면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한 편씩 지어내느라 괜한 불안에 갇히곤 하는데요. 그런데 명상록의 조언에 따라서 일어난 사실과 내가 덧붙인 해석을 슬쩍 갈라놓고 보면요.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사소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에 성급하게 물음표나 느낌표를 달지 마시고 그저 담담한 쉼표 하나를 찍어두는

그렇게 홀가분한 화요일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을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도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와 먼지 쌓인 옛 기록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생생한 삶을 만나보는 조선견문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병창 까투리 타령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안숙선 안옥선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 우리 소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담아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그 안에 담긴 귀한 곡들을 꺼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4년에 제작된 채광자 서용석류 대금산조로 서용석 선생의 대금산조 중에서도 정형화된 가락의 뼈대를 오롯이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기록입니다. 서용석 명인은 20살 무렵 한주환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배웠지만 진양조부터 중중무리 중간 정도까지만 학습하고 수업을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영희 명인이 악보로 옮기기 위해 녹음해두었던 한주환 명인의 연주 테이프를 구해 밤낮으로 들으며 스스로 가락을 익혀나갔는데요. 그 탄탄한 기초 위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흰 가락을 얹어 마침내 지금의 서영석류 대금산조를 완성해냈습니다. 서영석류는 선이 굵고 힘이 넘치며 식임새가 무척 극적이어서 대금으로 판소리의 깊은 성음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줄 채광자 명인은 전남 출신으로 올해로 45년째 대금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오랜 시간 활약하며 남도 음악 특유의 차진 부침새와 치밀한 구성미를 선보여 왔습니다. 자, 그럼 채광자의 대금 조용복의 장구반주로 듣겠습니다. 서영석류 대금산조 중 중몰이 14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0: 채광자의 대금, 조용복의 장구반주로 서용석류 대금 산조 중 중몰이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스승의 가락을 가슴에 품고 끝없는 독공을 통해 자신만의 바디를 일궈낸 서용석 명인, 그리고 45년의 세월 동안 그 굵직한 맥을 단단하게 지켜온 채광자 명인의 공력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심청가 가운데 파자풀이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입니다.
1: 그랑저랑 2-3일을 가노라니 하루는 뺑대기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봉사님 왜 최근에 청자 밑에 봉사들 많이 있어 그리로 가서 같이 동행합시다. 그 중에 나이 젊고 인물 이쁜 봉사 있으면 내 안 갈라네. 왜요? 나를 빼앗길까봐 그러시오? 아니 그럼 그렇지 뭐요. 자네가 말을 허니 말이지 자네 속은 내가 다 알지만은 그래도 10벌지벽이란 말이 있거든. 10벌지벽이 또 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런 말이요. 나는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겠어. 파! 우리 병사가 또 그런 그럴 것이야. 그럼 가시 좌석에 썩 들어서며 좌중에 인사하오. 우리 비차 최면이오. 봉사 하나 대답하들. 구면이면 알아볼 테인가? 신봉사 하는 말이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좌중이 옳다 하고 성명을 통하는데 글자 파자식으로 말을 하니 유식한 봉사 하나 옆에서 해석을 얻은 것이었다. 한 봉사 남기며 내 성은 남주월 북주호라는 달릴 주변에다가 요지제야 불초하고 순지제야 불초라는 같을 주어자를 북차이 꼬지로 문 꼬들 득자뿐문 자요. 저 봉사는 조특문이구만. 무한 봉사 남기며 내 성은 소축의 꼬리에 있고 인공꾼의 입이 없고 찌로문 밝을 명자 전북자요. 오, 저분이 바로 군맹복이구만. 또 다음 분은 뉘라시오. 내 성은 가쓰고 초마 입은 야에 이로문 질글 독자 근력자요. 당신이 바로 경문자라 안도깽이오 그려. 예, 그러옵니다. 이번은 녹기 차례 신봉사라. 이편성자 생각하니 파자를 할 수 없어 거짓말로 꾸민 게 가기 지방되었구나. 내 성은 본시 잠길 진자로서 아베 하자 하서왕과 사돈을 고였더니 사돈이 말하기를 최성을 합버리오 사돈 성은 덕점이라. 점 하나만 달라하고 밤낮으로 졸라대니 사돈 처제할 수 없어

고려한 팬이 안 찍힌 점을 뚝대어 주었더니 그 사랑은 변가두고 지름자는 구르고 앉은 자와 간짓대 새를 매달려요. 저 봉사 듣더니 가만히 있자 잠길 침자에 오른편 점을 띄었으면 심시가 부...

또한 몽사 반론하되 우리가 이 많은 수의 통성명을 다하다는 길 갈 수 없겠으니 성자들만 이릅시다. 그 말이 옳소. 그럼 당신은 뉘대기요. 내 성은 할랭이요 호반이라 긴활 메고 다니지요. 아, 당신이 장씨요 그려. 예, 그 다음은 뉘대기요. 나는 몹시 무식하여 진서성은 못 가지고 은문성을 가졌지요. 은문에 무슨 자? 모, 묘, 묘자에다 씌웠다 쳤지요. 아, 당신은 오시오 그려. 그러하오. 또 그 다음 분은 예, 내 성은 소 뱃속에 들면 병이 되고 사람이 가져가면 갑중은 약이 되는 자요. 가만 있자. 소 뱃속에 들면 병이 된다. 병들면 앓을 것이라. 옳지 옳지 우황든 암소할 듯 한단 말이지. 당신이 누루황자 황씨오 그려. 빠졌어 빠져. 또 다음 분은 내 성은 제주재변에 적을 쏘하였소. 예? 그 제주가 적으면 새끼초라니요? 예의려 보시오. 써보지도 않고. 하하, 당신이 박시오 그려. 맞았소. 또 다음 분은 뉘대기시오. 내 성자를 논지으면 아침과 저녁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오. 무엇이? 하하, 초석으로 말 못하고 낮에만 마르시면 허락할 허짜 허시시오. 예, 그러옵니다. 또 다음은 뉘대기요. 저 봉사다 앉으며 성은 선뜻한 이루고 하염없는 기인한 손만 치시고 내리시니 봉사들 허는 말이 이고 저분 성문은디 한숨은 왜 쉬시오. 저 봉사 대답 없이 훌쩍훌쩍 우는구나. 여러 봉사 책망하듯 당신 한 분 성듣자고 우리 일행이 여기서 잘까? 서화가 지젠 조거니 저 봉사 가릴 없이 한 손반 구름반으로 성자를 내놓는데 여보시오. 내 성자가 전에는 하도 좋아 침대를 삼키더니 지금은 남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 눈물 번지어옵니다. 당초에 내 성자가 부자라는 부자로서 필자 쓰신 우리 선조 만고의 유명터니 가훈이 정책어여 가산 전지 팔아먹고 심지어 교토산나물 다 팔아먹은 후어 다시는 발끝없어 성자를 걸어놓고 차차 팔아먹을 적어 나무 목자 목서뱅이 갑버릉을 사가지고 모자 박아 쓰고라니 지금은 숨쉬려고 나여자 여서뱅이 한일자를 사다가서 안질박석을 열어니 지금은 김씨되고 입구자 구서방이 입 하나만 가지고는 성자가 초라타고 입구자를 또 사다가 제 입과 합쳐놓으니 지금은 여시되어 사간 사람 제 집안은 당당한 벌죽인데 팔아먹은 대신 새는 갈수록 걸 수 없어 나무 것을 마저 팔랴 아무리 서둘러도 진결이 무섭다고 아무도 살이 없어 그저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 당신이 그 발전자 전시오 그려. 예, 그러합니다. 내원 가난하면 파는 일을 많이 구경도 하였고 집으로 파는 것과 족보 신주 파는 것을 내가 들어 흥성도 붙여봤으나 성자허러 판다는 말은 대가리에 털라고 처음 듣는 말이오. 좌우 봉사 대소하고 자 우리 고만 길을 떠납시다. 그럽시다. 신봉사도 길을 가는데 뺑대기네 하는 말이 봉사님 왜 우리 저 사람들과 같이 갈 게 아니라 뒤로 떨어져 저기

0: 주막에서 차고 갑시다. 신봉사 그렇지 않아도 여러 봉사들과 같이 가는 것이 껄쩍지근하던 판에 속으로 하도 좋아. 그러세. 나는 하루 10일을 가도 쉬자면 좋대.
1: 심청가 가운데 파자풀이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턱선이 처지면서 턱이 두 개처럼 보이게 되면 보통은 살이 쪄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중턱은 단순히 지방 때문만이 아닙니다. 턱을 받쳐주는 속 근육 힘이 약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목 앞쪽에는 쇄골부터 턱 밑까지 넓게 감싸주는 활경근이라는 얇은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마치 탄탄한 해먹처럼 턱 밑살을 위로 받쳐줘야 선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거나 살을 갑자기 급하게 빼면 근육을 지탱하던 힘이 약해져서 목쪽 턱살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흐릿해진 턱선 어떻게 다시 깨워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목 근육펴기 스트레칭을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양 어깨에 힘을 빼고 가볍게 아래로 툭 내려주시고요. 한 손은 가슴 윗부분을 살포시 눌러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듯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려서 목 앞쪽을 시원하게 늘려주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고개를 든 상태에서 입을 살짝 벌려서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입꼬리와 입 주변을 양옆으로 당겨주시면요. 목 앞쪽 근육이 한층 더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정면을 보고 한번 고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각각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목을 뒤로 젖힐 때 목뼈나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리해서 꺾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늘어나는 범위까지만 움직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짬이 생길 때 목을 길게 펴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어있던 내 목과 턱의 활력을 기분 좋게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봉장취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김일륜, 대금의 박환영, 장구의 이태백입니다.

봉장취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김일륜, 대금의 박환영, 장구의 이태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동해안 오기굿, 꽃놀이굿 준비했습니다. 여러 명의 무당들이 저마다 굿상을 장식했던 지화를 들고 나와 온갖 꽃을 찬양하는 내용을 매기고 받으며 극락으로 가는 망자의 넋을 위로해주는 곡입니다. 동해안 오기굿, 꽃놀이굿 듣겠습니다. 김미향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1부 마무리곡 동해안 오기굿 꽃놀이굿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의 김미향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죠. 조선 견문록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책향기가 가득한 곳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8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도서관 음악회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광복을 맞이했던 1945년 10월 15일 서울 소공동에서 국립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뜻깊은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바로 그날인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오늘날 서초동에 자리 잡은 국립중앙도서관 잔디광장에서 뜻깊은 무대를 펼칩니다. 도서관 음악회 이 행사는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잠시 쉼표를 찍고 싶은 직장인이나 도서관 나들이객 모두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무대 구성도 참 다채롭습니다. 뮤지컬 배우 윤형렬, 윤지인, 박혜민과 누베스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오르는데요. 친숙하고 울림 있는 뮤지컬 명곡들을 모은 갈라 공연은 물론 도서관에 정취를 더해줄 음악이 흐르는 낭독과 따뜻한 미니 토크쇼가 한 대 어우러집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흐르는 잔디밭에서 도심 속 소풍 같은 시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음악회는 야외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햇살을 가릴 모자나 가벼운 겉옷을 하나 챙겨가시면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도서관 서가를 거닐며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월 15일에 열리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음악회 소식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깨비 도서관 듣겠습니다. 노래에 안정합니다.

도깨비 도서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에 안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금 사중주 제비 들으실 텐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제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박범훈이 작곡한 해금 사중주 제비인데요. 박범훈의 음반 독주곡 중주곡을 위한 소리 2에 담긴 작품입니다. 이 제비는요. 넉 대의 해금이 함께하는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악기라도 각자의 선율과 연주자의 표현에 따라 그 어울림은 달라집니다. 각각의 해금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좋고 또 넉 대의 해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울림을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박범훈 작곡 해금쟁이 연주로 해금 사중주 제비 듣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해금 사중주 제비였습니다. 연주의 해금쟁이였습니다. 다음 곡은 길 듣겠습니다. 연주의 풍경 있는 소리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 안에 정좌하고 앉아 사서삼경을 외우거나 군자는 주방을 멀리 해야 한다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완고한 모습. 아마도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16세기 경상북도 안동 땅에 모두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참으로 별난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학 경전을 논하던 그 손으로 부엌에 들어가 기름 튀기고 술을 빚으며 조선 최초의 요리책을 써내려간 인물, 바로 탁청정 김유 선생입니다. 그가 남긴 불후의 요리책이 있는데요. 책 이름은 수은잡방입니다. 제목부터 참 운치가 넘치는데요. 여기서 수은이라는 말은 주역의 다섯 번째 괴인 수괴에서 따온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 시원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군자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음식을 나누며 큰 뜻을 기다리는 선비의 멋과 풍류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 수은잡방에는 무려 121가지나 되는 다채로운 음식 조리법이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점잖은 선비 양반은 도대체 왜 벼슬길 대신 음식의 세계로 파고들었던 걸까요? 원래 김유 선생도 젊은 시절에는요, 남들처럼 과거 급제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35살의 생원 씨에 합격하고 활쏘기 솜씨도 워낙 빼어나서 무과에도 거듭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과거 시험에 거듭 고배를 마시게 되자 김유 선생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벼슬길에 오른 형님을 대신해서 차라리 고향 안동에 남아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기로 인생의 목표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를 딴 멋진 정자 탁청정을 짓고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며 손끝으로 전해 내려오던 안동 가문의 깊은 손맛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부엌으로 들어간 이 멋진 선비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빈대떡 신사입니다. 노래의 전영랑입니다.

빈대떡 신사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전영랑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은 요리하는 선비 김유 선생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혼자만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개인 SNS나 일기장이 있었다면 김유 선생은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과거 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남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고작 시골에서 늙어가는 처지가 아닌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마주앉아 누룩을 딛고 술을 거르다 보니 문득 깨닫는다. 세상이 알아주는 출세만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정성껏 빚은 술독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가마솥에서 구수한 탕냄새가 번져나갈 때

0: 얼굴에 번지는 그 환한 웃음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진짜 벼슬이 아니겠는가. 아, 김유 선생이요.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 마을에 눌러 앉았을 때 이웃 마을에 살던 그 퇴계 이황 선생은요. 저 빼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가 시골에서 헛되이 늙어가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애달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유 선생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자 탁청정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찾아왔습니다. 김유 선생은요, 그들을 위해 손수 정갈한 음식을 차려내고 사계절의 정취를 담은 맑은 술을 건네며 따뜻한 연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고향 마을을 지나가는 이름 없는 나그네나 길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게 두지 않고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방에서 빚어낸 그 따뜻한 맛과 온기는 훗날 가문 전체를 단단하게 세웠는데요. 그의 자손들은 훗날 영남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출세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남들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500여 년 전에 멋쟁이 선비 탁청정 김유 선생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자, 조선 견문록에 이어서 창작 판소리 왕과 장금 무화과 만찬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용수, 북의 최광수입니다.
1: 왕은 장금을 천리궁 밖으로 쫓아보내는 대신 극형만은 면하도록 했다. 왕이 장금을 다시 불러 말씀하되 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음식이나 한 번 더 먹어보고 싶구나. 장금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마마께 드릴 마지막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 대전에 들어가니 상감께서 반겨 나오시는 뒤 장금이가 주한 쌍을 조심조심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을지 왕은 좌우 물리치고 장금과 단둘이 앉아 이별상을 받는구나. 장금아 이리 오라. 오늘 상은 무엇인고? 장금이 눈물 짓고 목임에 여아래기를 무학과 병과라 하옵니다. 오라 무학과로 만든 과자가 보기도 좋거니와 먹음직도 하구나. 그게 무슨 뜻이라도 있는 게냐? 예, 예. 예, 소녀가 하늘이라 무화과라 하는 것은 꽃이 없이 열매 맺는 과일이라 하옵지만 꽃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열매 속에서 세상 모르게 은은히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제일이요. 세상에서 요란하지 않고 숨어서 피는 꽃이라 향기 좋고 약효가 좋은 사랑의 과일이 네 주상 전하께 바칩니다.
0: 창작판소리 왕과 장금 무화과 만찬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용수, 북의 최강수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한국의 가을 셋입니다. 연주에 한국음악 발전

마무리곡 한국의 가을 셋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흔히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선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실제 평균 기온은 봄보다 가을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이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마음 탓이 크겠죠. 봄비가 내리고 나면 연둣빛 새잎이 돋아나지만 가을비가 지나고 나면 나뭇잎은 색을 바꾸고 떨어질 준비를 하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산도 가로수도 조금 더 깊은 색으로 바뀌겠죠. 오늘은 젖은 길 위에서 한층 짙어진 가을을 함께 만나보시지요.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의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의 연주로 빗속의 기억 함께 들어봤습니다. 빛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선, 그런 게 이 음악 속에 묻어 있는데요. 이제 이 비기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어제는 아무튼 엄청 더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전이 31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낮에 에어컨을 틀었지 뭡니까, 집에서. 10월 중순에 에어컨이라니. 한 4월부터는 반팔티 입는 것 같은데요. 뭐 이너웨어로 10월까지도 반팔티 입어야 되니까 4, 5, 6, 7, 8, 9, 10, 한 7개월 정도는 우리나라가 여름이다, 여름 날씨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가을, 완연한 가을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하나씩 꼭 챙겨주시고, 또 우산, 예, 당연히 챙기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 옵니다. 아, 오늘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출근을 서둘러야 된다, 이거는 다들 머리에 떠올리고 계실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따뜻한 국물 음식, 이것도 생각나실 것 같고, 또 술 약속도 주말로 할까? 이러다가 그냥 오늘 만날래? 라고 친구들한테 건네실 것 같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작은 루틴, 이 얘기를 오늘 아침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가을 비 내리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 하실지, 비 오는 날이면 나 이거 꼭 한다, 혹은 비 오는 날 듣는 노래 창호이 드린 햇살로 보내주십시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인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드포의 빗속의 여인 듣습니다.

1960년대 신중현이 만들고 에드포가 연주한 노래 빗속의 여인에 이어서 70년대 노래죠. 함중아와 양키스의 그 사나이 이희문의 리메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작은 루틴 어떤 거 하시는지. 6287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가을 아침입니다. 저는 비가 올 때면 아들과 남편 장화를 챙겨주는 편입니다. 신발이 젖으면 운동화 빨기가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양쪽 다 좋네요. 비 올 때 그냥 첨벙첨벙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고 또 운동화 빨기 힘든데 그거 안 해서 좋고 그렇죠? 좋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2009님도 오늘 조금 지각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7시 5분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지각도 아닙니다. 일산멋쟁이님도 지금 내리는 비가 더위를 싹 데리고 가서 낮에도 시원해지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작은 루틴, 비 오면 꼭 한다 사연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475님 저희 엄마는 비 오면 전기장판 약하게 켜고 꼭 낮잠을 주무셨더랬죠. 누워서 우순실에 잃어버린 우산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연들 나누는 아침입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작은 루틴은 뭔지, 또 비 오는 가을, 가을비 내리는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0302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요. 이어드리는 노래는 앞서서 3475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에 이어서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2014년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우와,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노래를 다시 부르셨는데 훨씬 더 열창을 하고 잘 부르셔서 좋은 건지, 비가 와서 좋은 건지, 가을이라서 좋은 건지, 3475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셔서 좋은 건지 어쨌든 좋단 얘기예요. 0900님 비오는 날 작은 루틴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비오는 날이면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아, 이게 가을에 들어도 좋고 비 오는 가을에 들으면 더 좋고 그런 노래죠. 8034님의 비 오는 날 루틴. 저희 집은 비 오는 날 저녁 특식으로 먹습니다. 어떤 특식이길래요? 주로 전 부치는데요. 오늘은 왠지 어묵탕이 땡기네요. 저녁에 어묵 한 봉지 사서 유부 주머니랑 우동사리 넣고 국물 뜨끈하게 끓여 넣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은 또 김현철의 비가 와로 이렇게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네요. 아, 여러분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작은 루틴, 또 가을비 내리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만 그저 툭 하고 보내주셔도 제가 잘 받아내 보겠습니다.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월양거무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는데요. 박경훈 외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유소정이 노래했습니다. 다방의 푸른 꿈 함께 듣죠.

유소정의 노래 다방의 푸른 꿈에 이어서 앞서서 신청곡으로 8034님이 이거 듣죠? 하셨던 김현철의 비가와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신미숙님 한디 오늘 비오는 날 선곡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군요. 막 자기가 선곡해놓고 자기가 좋대. 그래도 귀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0853님 비오는 날 루틴, 아 이건 좀 피해가고 싶은 루틴인데요. 무릎이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조격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식은 비오는 날 파전도 좋아하지만 지금 저희 집에 만두가 많아요. 뜨끈하게 만둣국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만두국도 맛있겠네요.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아, 9182님 비 오면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섭니다. 차 막히는 거 이거 아니까 출근 시간 늦으면 하루 종일 쫓기는 기분 그거 아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 맞아요. 지금 시각 7시 37분 59초 이제 38분 됐는데요. 여러분 9182님은 20분 일찍 나서신다고 해요. 2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일찍 나서는 그런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 목소리 들을까요?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저번 날에 국립국악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거랑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봤어요.
0: 아, 국립국악원 예악당도 있고 우면당도 있고 또 어떤 공연장이 있었더라? 좋다.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지가 국악원에서 가본 공연장은 신발 벗고 방석에 앉아갖고 공연을 보는 곳인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음악을 즐기던 공간을 본따서 만들었대요.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하던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풍류방, 2번 사랑방, 3번 노래방, 4번 찜질방. 아, 진짜 피.

0: 선생님, 조선시대엔 없던 게 낑겨있잖아요. 암튼 여기는 음악과 함께 먹과 여유를 즐기는 방이라는 뜻이래요. 잘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방으로다가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옛 선비들의 음악 문화를 문제로 가져왔는데요. 조선 후기 선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즐기던 공간인데요. 이름이 땡땡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땡땡은 음악을 즐기며 멋과 여유를 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호가 다녀왔다는 국립국악원의 공연장도 이런 옛 음악 공간을 본떠 만든 곳이라고 해요.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아서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악기 본연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은 과연 무슨 방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풍류방, 2번 사랑방, 3번 노래방, 4번 찜질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국악 그룹 땡땡의 웃자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에 우짜라는 놈이 살았는디 이 우짜가 누구냐 하면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무짜 해서 5대 성인이구나. 하루 온종일 허파에 바람든 놈처럼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디 쓸개 빠진 놈처럼 비실비실 웃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코웃음도 짓고

0: 퓨전 국악 그룹 땡땡의 웃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땡땡이 오늘 청호의 퀴즈 퀴즈의 정답인데요. 오늘 퀴즈는 조선 후기 선비들이 모여서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즐기던 공간은 어디일까요? 이름이 땡땡방이다. 또 국립국악원의 공연장 이름도 같은 이름이 있다. 까지 문제로 드렸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풍류방, 2번 사랑방, 3번 노래방, 4번 찜질방 이렇게 드렸습니다. 3787님 1번 풍류방입니다. 국악방송을 듣는 우리 집이 풍류방인 듯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멋진 말씀이십니다. 힘납니다. 9653님 정답 2번 사랑방 아닐까요? 문간방이라고도 하지요. 대문 곁에 붙어서 드나드는 이들도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사랑방도 참 그죠? 네, 정겨운 공간인데요. 4710님 창호 귀요미네요. 오늘 정답은 1번 풍류방입니다. 1367님도 정답 1번 풍류방으로 보내주셨고요. 6287님 정답 1번 풍류방 오늘도 제 느낌 가는 대로 가봅니다. 제가 감성파라서 그런지 1번이 강하게 끌립니다. 가을에는 풍류방이 최고, 겨울에는 찜질방이 최고 이렇게 계절별로 어울리는 방까지 탁탁탁 짚어주셨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풍류방이었어요.
0: 그렇지.
1: 한철이 삼촌, 풍류방은 요즘으로 치면 음악 동호회 같은 거겠네요.
0: 아, 그러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고 노래를 즐기던 곳이니까, 그지? 그런 풍류 문화가 요즘 음악 동호회로 쭉 이어져 온 거겠지?
1: 그럼 지도 국악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갖고 풍류방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0: 우와,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그 풍류방으로 삼촌이 간식 사갖고 응원 갈게.
1: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471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481님께는 어쩌다 못난 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710 범장기지 떡이 가고 7481께는 어쩌다 못난 이 김치가 간댑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비 오는 날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김나리의 노래 파란별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음악 두레페 사물놀이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자, 비오는 금요일, 아 금요일 아니잖아요. 화요일이죠. 아침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뷰티룸이 2012년 발표한 노래입니다. 얼핏 들으면 뭐 오아시스, 블러 이런 브리팝 밴드 음악처럼 들리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노래를 조금은 그 분석적으로 마주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여러 시대의 음악이 같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0년대 몽환적인 사이키델릭 포크 음악에 영향을 받은 멜로디, 또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록에서 만날 수 있는 화성, 또 재즈 록, 재즈 느낌 나는 드럼 베이스 연주, 거기에 일렉트릭 기타 연주는 또 모던 락입니다. 가볍게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사실 아니에요 오늘.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짝만 다가서서 들어보면 이 음악의 깊이가 참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뷰티룸의 노래 You Can Throw You Away 함께 들어보죠.

더 뷰티룸의 노래였습니다. 켜켜이 쌓인 그 목소리 화음이 참 멋지죠. We can throw you away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금요일 아닙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김유석 씨 지금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어서 오십시오. 귀뚫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우리가 지난주에 병주 얘기했잖아요.
1: 네.
0: 네.
1: 기억하시나요?
0: 생소병주, 또 이 뭐죠?
1: 양금.
0: 양소병주.
1: 이거 손으로는 제스처는 기억이 나는데
0: 두 손으로 치는 양금 포즈를 취했는데요. 네. 그 얘기하면서 그 수령음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풍류를 하나 더 살펴보겠다라고 저를 긴장시켜 주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1: 네, 그렇게 됐죠. 우리 1부 끝에 창호가 퀴즈 또 오늘 풍류방
0: 풍류로,
1: 예, 네. 풍류로 퀴즈를 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지난주 곡 이름으로만 먼저 만났었어요. 풍류 중에 하나였거든요.
0: 예.
1: 그걸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0: 오호.
1: 그게 이제 사관풍류라고 하는 건데요.
0: 사관풍류요?
1: 네. 오. 우리 풍류라는 개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자, 풍류. 창호의 퀴즈 오늘 설명 잘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대답을 제가 질문을 하고
0: 제가 할까요?
1: 네, 우리 한디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죠.
0: 음악 애호가들,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주하면서 즐기던 음악.
1: 예.
0: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 공간은 풍류방.
1: 아, 정확합니다.
0: 와우. 예.
1: 찜질방 아니고 노래방 아닙니다.
0: 노래방 아닙니다.
1: 예, 풍류방. 좋습니다. 예. 그 풍류방에서 주로 우리 거문고 연주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0: 예.
1: 그래서 거문고 회상이라고도 그랬고 현악기 위주다. 그래서 현악 영산회상. 왜냐하면 그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레퍼토리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영산회상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뭐 있었죠? 갑자기 혹 들어와요?
0: 뭐였죠?
1: 거문고 회상, 현악 영산회상, 줄풍류 이런 이름이 있었죠.
0: 네, 맞아요. 예, 예. 네, 현악기 중심은 줄풍류.
1: 예, 그렇습니다.
0: 관악기 중심은 대풍류.
1: 그렇습니다.
0: 와우.
1: 이야.
0: 근데 풍류방에 모이던 분들도 다 똑같은 음악을 즐긴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또 예.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있었다고요?
1: 네, 네. 악기 역시도 뭐 거문고가 다수였지만 거문고뿐만 아니라 가야금도 있었고 또 우리 그때 봤던 양금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하셨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기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율객이라고 했고요.
0: 아.
1: 노래를 좋아하고 또 부르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뭐 영업적인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0: 프로 뮤지션이네요. 요즘 표현으로
1: 그렇게 된 거죠.
0: 예, 예.
1: 그런 분들은 가객이라고 했습니다.
0: 아, 가객.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네요.
1: 네. 그래서 율객과 가객. 이렇게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풍류방에 율객들도 있고 가객들도 있었다고 하면 서로 막 영향을 주고 받았겠네요.
1: 당연하죠. 예. 그리고 뭐 반주 좀 해 줄래? 뭐 노래 좀 할게? 또는 뭐 노래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반주를 할게요.
0: 엿보고 싶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자리하고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말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했는지.
1: 그렇죠.
0: 네. 네.
1: 요새 그런 유튜브 많더라고요.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네. 어느 옛날 어딘가에 간 것 같지.
0: 맞아. AI로 막 그런 영상들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와, 그 장면도 하나 만들어주지.
1: 재밌을 진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중에 이제 그런 배경 하에 탄생한 곡이 이제 가곡이라는 건데요.
0: 예.
1: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0: 우리 한번 또 얘기를 할 텐데 예.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1: 가곡의 형식이요?
0: 예. 그래서 5장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가곡들도 노래를 하다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잘하시는 게 뭘까요? 즉흥성이 많아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드세요.
1: 가지치기를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국악의 예. 나무에는
0: 그래서 그 파생곡 깨 또 파생곡 파생곡 계속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곡의 레퍼토리도 다양해지고 예. 또 그 가곡을 기악곡으로만 연주하는 이런 레퍼토리들도 생겨나고
1: 원래 노래곡인데 그걸 또 기악곡화시키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편집이 일어나겠죠. 예. 여기 앞부분, 저기 뒷부분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1: 이게 이 모든 것이 네. 어떤 창조주가 네. 국악의 창조주가 계획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풍류고 여기서부터 사관 풍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뻗어 나간 음악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음악 듣다 보면 여기 좋은 것 같아. 저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 곡 만들어 보지 뭐. 우와. 이런 뭐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죠.
1: 그렇죠.
0: 언제인지 모르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런 파생곡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기악곡이 꽤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사면육각 기억나세요?
1: 사면육각 피리가 중심입니다. 예. 비리 둘 대금 해금 장구 북 맞나요?
0: 뭐 하나 빠졌는데?
1: 뭐 빠졌죠? 대금 해금 장구 북 피리 둘
0: 피리가 둘 예 피리가 네. 둘 그래서 피리. 총 여섯 명 예, 이렇게 편성이 되는 어떤 연주 편성이기도 하고 예. 또 곡명 곡명이기도 하고. 하다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풍류라고 했었는데요. 그쵸? 대나무 맞아요. 악기, 예, 풍류.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향, 피리. 피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요 피리를, 그런 관악 풍류 말고요. 예. 그냥 관현악이지만 좀 조용한 형식의, 그러니까 가곡 반주 형식의 음악을 기악곡으로 만드는 거. 단 주인은 피리. 요런 것들을 사관풍류라고 합니다.
1: 사면육각인데 그걸 좀 간소화했다?
0: 아니요. 사면육각은 관악편성이고요. 이고 제가 사면육각을 얘기한 이유는 피리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고 요 사관풍류 같은 경우는 피리가 중심이 된 기악곡.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이렇게 저렇게 다 피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사관풍류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어요. 저 진짜 처음 듣거든요.
0: 그렇죠.
1: 예, 사관 이러니까 자꾸 기숙사 생각나고.
0: 사실 예,
1: 사관생도 막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맞아요? 육교 그, 사관생.
0: 글자 자체는 네. 그 사관이에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기숙사 할 때 사자고요. 우리 도서관 하는 그런 관자예요. 집관자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관풍류? 뭐 집에서 하는 연주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예. 근데 왜 사관이란 글자가 여기 붙는지도
0: 그쵸?
1: 궁금하네요.
0: 그래서 이거를 집사자라고 하면 의미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1: 현재 쓰고 있는 글자는 한자가 집사자가 맞긴 한데
0: 네.
1: 예. 그럼 다르게 또 이해해야겠네요, 이걸 또.
0: 그렇습니다.
1: 어머나 어려워라.
0: 그건 이제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가 어떻게 들어오면 왜 시아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샤샤샤샤
0: 네. 네. 네. 그래서 중세 국어에 그 이런 차자 방식이라고 그래요.
1: 차자.
0: 글자를 네. 빌려오는 거예요. 발음을. 차음이죠. 차음.
1: 차음. 음차 가차.
0: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향피리의 향이 예. 샤 발음이 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상관, 샤관 사관, 요게 일맥상통한 어떤 변화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1: 의미로 보면 향관이 맞는데.
0: 그렇죠.
1: 제가 지금 향관 발음하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샹관, 샤관 이렇게 바뀐 거?
0: 그렇죠. 오. 실제로 중국에서 샹이라고 그래요.
1: 향을요?
0: 네.
1: 아, 중국에서 왔겠네요, 그러면.
0: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런 발음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은 근데 요건 제가 좀 신기합니다.
1: 예.
0: 관은 우리 그 대롱 관자가 있어요. 관대하는
1: 예.

0: 근데 왜 굳이 도서관에 관자를 썼는지 이건 사실 좀 저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해요. 어찌됐건 사관, 풍류의 사관은
1: 네.
0: 집사자의 집관자를 씁니다.
1: 그렇군요. 와. 아, 참, 이게, 이름 하나 사연 이해하는데도 꽤 복잡한데요. 이걸 세세하게 다 기억하기는 사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고, 요렇다더라.
0: 그래서
1: 요런 게
0: 제가
1: 있다더라.
0: 이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다가,
1: 거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0: 예.
1: 여러 번 반복되면서 또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리기에는 너무
1: 그렇잖아요.
0: 연결고리가 없어서,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한 번은
1: 나중에
0: 말씀드려야 되겠다
1: 궁금할 때
0: 싶어서.
1: 찾아볼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이렇게 남겨두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들었던 수령음도 사관풍류 음악이었던 건가요?
0: 맞습니다. 제가 근데 그
1: 오.
0: 얘기까지 하면 질려하실까봐 그러질 못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관풍류로 이렇게 분류하는 곡들을 보면 경풍년, 염양춘, 수령음 이렇게 세 곡입니다.
1: 아,
0: 그
1: 세
0: 중에 한
1: 곡인
0: 곡을 지난주에
1: 거네요.
0: 들어본 거죠. 생서병주로
1: 오호.
0: 그것도.
1: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생황하고 단소 연주로 들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사관풍류는 피리가 향피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0: 네.
1: 그걸 이제 다른 악기가 대신 연주를 한 거네요.
0: 그렇죠. 역시 또 변주인 거죠.
1: 이런.
0: 네. 근데 이름 한번 들어보시면 경풍년, 뭐 이렇게 풍년이 올것 같고,
1: 오, 있어 보여요.
0: 네, 염양춘, 봄이 막 이렇게 아주 짙을 것 같고, 수령음 그때 얘기했지만,
1: 용이
0: 네.
1: 아래로 물 아래로 내려갔다
0: 네네.
1: 올라갔다 올라 그 용의 움직임
0: 네.
1: 물 안에서의
0: 이게 사실 곡하고 이렇게 딱 1대1로 매치되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1: 예
0: 요런 거 우리 암영이라는 거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세요?
1: 아이 그럼요 네 아명
0: 네.
1: 표정만방지곡
0: 네, 대표적이죠. 네.
1: 중광지곡
0: 그런 암영입니다. 그래서 암영을 쓴 제목들이 지금 사관풍류의 레파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 좀 하자면 이 같은 수령음이라도 병주로도 연주될 수 있고 사관풍류로도 연주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두 악기가 연주하는 것,
1: 네.
0: 심플하게 그겁니다. 일단
1: 오호.
0: 병주는.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뭐 어울리는 짝의 조합이 있다는 게좀 특징인 거죠.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사관풍류 같은 경우는 피리가 중심이 된, 이 곡이, 음악곡이
1: 아.
0: 기악화된 가곡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그러니까 가곡이라는 거 역시도 하나의 장르, 노래, 아까 가게기 하는 장르인데 그 노래가 기악화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예. 우리 뭐 가요에도 좋은 노래 있으면 뭐 색소폰 연주곡으로 마치
0: 그렇네요.
1: 노래하듯이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0: 네.
1: 있으니까요.
0: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아,
0: 그래서
1: 좋습니다.
0: 수령음 이럴 때는 우리 보통 생소병주, 양소병주 이런 그 구성으로 자주 연주가 되고요.
1: 되고
0: 경풍년, 염양춘 이런 경우에는 뭐 관악, 현악, 뭐 이중주, 삼중주 또는 뭐 합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예.
0: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마련하면 오늘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1: 예.
0: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을 뭘로 들을까요?
0: 네, 단연 경풍년이죠.
1: 경풍년.
0: 예, 그 풍류방 계통의 음악에서 가객들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1: 예.
0: 이제부터 또 골치가 아프실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아,
0: 그냥
1: 난 골치 여기까지만 아팠으면
0: 네,
1: 좋겠는데.
0: 그럼 슬쩍 지나가겠습니다. 제목 중에 우조두거라는 그 가곡 곡명이 있어요.
1: 우조두거, 네.
0: 네, 요거는 따로 제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1: 오, 일단은 요런 게 있다.
0: 네, 그래서 일단 제목만 먼저 풀면
1: 네.
0: 경풍년, 정말 풍년을 경축하는 그런 노래, 음악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막 잔치 분위기 이런 거겠네요. 풍년이요, 풍년이야.
0: 그렇죠. 개개개개개 할것 같은데, 이게 양반 계층이 그래도 즐기는 음악이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떠들썩한 그런 잔치 분위기보다는
1: 오.
0: 조금 좀 차분한, 그러면서 잔치를 정말 경축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이게 제가 미리
0: 네.
1: 들어봤는데요. 저
0: 예술까지.
1: 나름의 해석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농부들은
0: 네.
1: 이게 막 들녘에 곡식이 막 이렇게 익어가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다 변홍.

0: 공사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거기 안에서 막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치면서 막 풍년이요 하는 거고
1: 네.
0: 선비들은 좀 먼발치에서 야, 내 땅 농사 잘 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내 땅인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뭐 그럴 수도 있네요.
0: 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풍년의 그런 관조적 느낌?
1: 어, 네네.
0: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던데.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제목은 암영이라는 거. 그거를 저 상기해 주시고요.
0: 예.
1: 어, 그만큼 경사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듣는 노래다.
0: 평화로운
1: 음악이다.
0: 태평한 그런 느낌이다.
1: 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떤 악기로 들을까요?
1: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찬양 일색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비가 마침 와서
0: 네.
1: 참 듣기 좋은
0: 우와.
1: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대금 독주입니다.
0: 비 오는 날은 대금이죠.
1: 네, 그래서 대금 독주로 경풍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듣습니다. 대금 독주 경풍년.

0: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대금 독주 경풍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5884님 출석 체크해요. 경풍년 들으니까 아주 좋으네요.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하루를 열면서 듣는 경풍년이라니요. 저는 김연기 선생님의 여창가곡 우조 두거가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와,
2: 우리 오늘 빨리 끝내면은 들으실 수 있지
0: 않을까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제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 확실히 있네요.
2: 그렇죠.
0: 경풍년.
2: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우리 한디한테 이제 전염됐나 봐요. 아 진짜 이 무슨 머슴들이 일을 하고
0: 맞죠?
2: 양반인 맞죠? 나는 마음이 풍요롭게 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2: 네.
0: 자 그러면 사관풍류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들어볼 곡은 이건 뭐 당연히 염양춘이겠네요.
2: 답이 정해져 있죠.
0: 세 곡 있는데 지난주에 한 곡 들었고 지금 두 곡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곡을 들었으니
2: 네. 남은 한 곡입니다. 네. 염양춘.
0: 염양춘.
2: 자 글자를 하나씩 풀어보면요.
0: 사람 이름 같아요. 염양춘.
2: 네. 양춘이.
0: 양춘아.
2: 네. 자 고을염자입니다.
0: 고을염.
2: 네. 고을염. 아주 이렇게 곱다라는 거죠. 그리고 볕양. 선샤인이에요.
0: 네.
2: 그리고 봄춘입니다.
0: 야. 고운 봄 볕.
2: 맞습니다.
0: 야.
2: 화창한 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에 사실 연주가 많이 되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2: 그렇죠.
0: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곡일까요?
2: 역시 암영 이어서 예, 우리 경풍년이 예를 들면 이제 풍년을 좀 뭐 상징한다 그럴까 아니면 뭐 그거를 반영한 이름이라면
0: 예.
2: 염양춘 같은 경우는 봄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계면조 두거라는 또 그 가곡의 곡명이 있는데
0: 예.
2: 거기서 이제 역시 파생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앞서는 우조 두거였고
2: 네.
0: 요건 계면조 두거네요.
2: 네네.
0: 오호. 봄에 많이 연주된다는 곡을 오늘 가을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듣게 되는데요. 아, 어떤 느낌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2: 네, 이번에는 합주긴 합주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합주는 아니고요.
0: 예.
2: 세 분이 딱 연주를 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0: 음흠.
2: 양주풍류악회라는 그룹이랄까?
0: 예.
2: 이런 정말 음악하는 동인들이 모이시는 그 악회입니다.
0: 예.
2: 여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주하신 버전인데요. 피리, 생황, 그리고 아쟁이 추가된 그런 편성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봄기운 한번 음악 속에서 찾아보시죠. 양주풍류악회의 강영근 생황연주, 곽태규 피리연주, 김한승 아쟁연주로 염양춘 함께 들어봅니다.

0: 양주 풍류학회 공연 실황으로 들어봤습니다. 염양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관 풍류를 살펴봤습니다. 율객과 가객이 만나는 장소 풍류방에서 출발을 했고요. 피리 중심의 기악곡으로 또 하나의 풍류 장르이고 또 이름에도 향피리의 흔적이 숨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이러면 이제 풍류는 오늘이 졸업식이네요. 맞습니까? 다만?
1: 바라건대.
0: 바라건대.
1: 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 거의.
1: 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
0: 어떤
1: 곧
0: 거요?
1: 다가올 미래에, 예를 들어 뭐, TV 프로그램,
0: 네.
1: 풍류대장, 이런 데서도 풍류라는 용어 막 등장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풍류 얘기했지만, 또,

0: 뭐 모르죠. 몇십 년 후에는 이런 풍류도 있었어요.
1: 우와.
0: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지.
1: 그러네요. 예,
0: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조선시대 양반에서 중인계층 이분들이 음악을 동아리처럼 여기던 그 음악이 또 노래가 더해지고 또 파생곡이 생기고 이런 여러 면모가 더 칠해져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가지치기 많이 했는데요. 가지는 빼고 줄기만 한번 얘기 다시 해주신다면 핵심 정리.
0: 자, 사관풍류 이렇게 사관풍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사관이 기숙사가 아니라 피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이고 풍류 우리 여지껏 배운 개념 합주한다 또는 뭐 그렇게 모여서 연주한다 예. 이런 개념이 더해진 그런 두 가지 향피리 그리고 풍류 이렇게 두 개를 섞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음악은 세 곡이 있는데 수령음, 경풍년, 염양춘까지 요 세 곡 이름 나오면 아, 반가운 마음이 앞으로 들겠습니다. 자, 귀뚜람 김유석 씨와 함께 국악이 기가 막혀 코너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멋진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음악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자, 보내드리면서 5884님 신청곡 듣습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우조두거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들을 수 있죠. 우조두거 한숨은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계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 저기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통 문화를 오늘의 무대에서 만나보는 공연.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선 노름마치의 첫 연희 소리극 출애 이무기 이야기가 관객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문화재단의 2016 경기 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고향 지역의 전통문화와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내촌마을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용구제 이무기제에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무기제는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달래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던 공동체 제인데요. 작품에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길을 나선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향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설화와 제의가 오늘의 소리와 움직임을 만나 어떤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지 전통 연희의 신명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이 만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테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와 코르시카의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 만드는 고사리 소리가 공연됩니다. 한국의 전통 소리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음을 함께 노래하며 화음을 만들어내는 코르시카의 전통 음악 폴리포니가 만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공동창작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에선 권송이와 김유리, 작곡가이자 음악감독인 시유리 참여합니다. 작품은 돋다, 번지다, 얽히다 세 장으로 구성되는데요. 처음엔 판소리와 서도소리, 코르시카 폴리포니가 각자의 소리를 들려주고 점차 서로의 선율과 리듬이 만나며 하나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엔 서울

0: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테홀에서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가 펼쳐집니다. 한, 중, 일, 3국의 젊은 창작자들이 각국의 전통음악과 창작 방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국제교류 프로젝트인데요. 공연 제목의 맥놀이는요, 조금 다른 주파수가 만나 서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세 나라의 음악도 서로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남산 도나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스승에게 배우고 익힌 전통을 무대에서 이어가는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공연인데요.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에선 10월 상설 공연 이수자전을 통해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7일엔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이정석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먼저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로 전통의 소리를 들려주고요. 이어 전통산조의 어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곡 현의 그늘을 거닐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24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유인상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나리와 설장고, 고법, 구음 등 전통 연희의 다양한 기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선보이는데요. 명인들의 가락과 장단을 바탕으로 자신이 오랜 시간 익혀온 전통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어 22일엔 정유아트센터에서 거문고 연주자 손수림의 독주회, 백낙준이 이어온 음악 두 번째 시리즈 북한산조가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선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북한의 거문고 산조를 만날 수 있는데요. 평양국립극장 공연실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와 스승이 제자를 위해 직접 녹음한 음원 등 어렵게 전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낙준과 안기옥, 김용실의 거문고 산조를 들려줍니다. 10월 전통이 오늘의 연주자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메리카 원주민의 하나인 유트족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걸으라는 말. 멀리 가려면 하나 되어 함께 가라는 말일 겁니다. 한 해의 뒷부분을 걷고 있는 이 즈음, 혹시 혼자 가는 길을 택해서 피로감이 쌓인 분이라면 사람들 옆에서 함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 길을 단단하게 걷도록 도와주는 음악, 대취 타 들으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해 봅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